0: 건내보신. 건내보신이라는 거는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콩팥을 보호한다, 보신한다 이 말이죠. 예? 사람은 살아가면서 노화가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예? 늙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몸이 점점 생로병사라는 이 도리에 근거해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사망되는 그 과정을 말하죠. 예?
1: 네.
0: 노화가 되면서 사망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이 선쉬 콩팥이 허하면서 뇌세포가 죽어가고 콩팥이 허하면서 간이 나빠지고 심장이 나빠지고 이런 모든 오장육부의 허증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 황제내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콩팥을 하늘로 여겨라. 여자는 간을 하늘로 여겨라. 무슨 말인가?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간이나 콩팥이가 살아가는 데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총적으로 우리 그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뇌신경세포가 점점 소모되고 치매가 걸리고 건망증이 걸리고 뇌경색이 걸리고 모든 뇌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질병이 원인,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1: 네.
0: 그래서 중점을 우리 간선, 간하고 콩팥이 허증부터 치료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증을 치료한다는 진단, 도리, 이거는 어제는 뭐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중국 중의학에서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들이 진짜로 효과를 보냐 못 보냐 이게 문제죠. 예? 이래서 우리 동화 건내보신환이가 자꾸 사람들한테서 대대손손 내려오는 원인이가 여기입니다. 효과를 본단 말입니다. 왜서 효과를 보는가? 첫째, 그 약종이 좋습니다. 약종이 우리 그 로시락에 말해서 로경이나 홍삼 엔간한 가격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경이나 홍삼 쓰면은 나는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는 이 몸이 열한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체질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이 건내보신환이 25가지 약종에는 이런 혈압을 내리고 이런 허혈을 내려올 수 있는 좋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우지대수 건내보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연기학과 영수였습니다.
0: 네.
2: 다녀 와서 이 침대를 올라갈 때도 올라먹어서 누기를 이 부축해서 올라가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야 갔는데 이전에 침대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자기절로 갈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나사지면 좋죠.
2: 예, 그리고 경력이 없던 게 치매 언도 그래서 이전에 일을 아는데 금방 한 일을 모른다.
0: 네.
2: 그래서 한국에 우리 딸이 있는데 한국에서 영 잘한다며 치료하려고 해서 가자 했는데 아니,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약성이 지금 치매 증세 없습니다.
0: 네, 나사집니다. 예. 치매 초기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2: 예,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치매, 땀병만 치매, 치매병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2: 그게 이래가지고, 결국에, 이 고혈까지 용도없습니다.
0: 맞습니다.
2: 이 아파서, 그저 허리 다리 아파서, 그저 앉았다 일어나나, 그저 용그려든지, 우거 하면서 막 개댕기든지 이런 게 아예 생깁니다.
0: 네.
2: 아까 일어나고, 선생님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정찰이 됐고, 맥이 없어서 계속 맥이 없단 말이에요. 달고 살던 게 맥이 없단 말아야 합니다.
0: 그렇죠. 홍삼 로경이 들어가면 맥이 나고, 기력이 보충되고, 정혈이 보충되기 때문에 또 많은 병을 치료합니다, 동시에.
2: 예, 그리고 또 하품 자꾸 하던 게 하품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0: 네. 그거는 예. 우리 혈액이 맑아졌다는 표현입니다. 하품 맞은 사람들은 하품이 끊어지는 게.
2: 예, 우리는 선생님 약을 쓰기 쓴다. 근데 쓰는 약마다 효과가 좋아. 용 쓰기 좋습니다.
0: 네.
2: 효과 없으면 용 쓰기 싫은데 효과가 좋아. 예. 선생님 뭐 강의하면 선생님 약, 이 약도 대단히 좋습니다.
0: 특히 이 약이 소문 있는 약입니다.
2: 예, 그 선생님 이렇게 효과가 좋아. 예, 배달받아. 좀 오랫동안 쓰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0: 이 약은 오래 쓸수록 더 좋은 약입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도시장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제가 건네보시 단어 좀 여러 달 먹고 있습니다.
0: 네.
2: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네.
2: 지금 제일 좋은 게 심리혈관의 용도수기다. 예.
0: 네.
2: 저는 저기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침침하던 게 지금

0: 말이 힘이 없다 지금.
1: 네.
0: 그러니까 나 다른 애는 어떤 게 지금 가져갈 집에서 걷기가 좀 좋습니다.
1: 그렇죠.
0: 허리 통증도 예, 많이 완화되고 예. 이래가지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관각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소변이 작아서 하루 지나게 다섯, 여섯 번 일어나면 밥 못 썼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던 게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하루 지나게 급상해야 한 번 혹시 하다지만 물이나 많이 먹고 이러면 그래서 두 번 일어나지 그렇게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1: 네.
0: 제가 또 밤 통 잠자니까 나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안 막 정신합니다.
1: 네.
0: 계약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들어본 이번 또 할도 영조수 때다 예.
1: 예.
0: 약도 많이 주고 돈도 빼주고 하니까 이번 할동이 좀 상가해서 약 좀 배달받자고
1: 이번 우대 활동이 정원이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0: 예.
1: 예. 이래서 약값이 제일 싸지는 기회입니다 이용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아, 저를 건립보상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 중풍이 와서 맥이 없고 마을도 다 못한다, 지금은.
1: 네.
3: 지금 건립보상 쓴다면 이 정도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저거.
1: 네.
3: 그래서 약을 많이 써서 다른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가 쓰는데 이 건립보상 쓰니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이거 중풍이 오니까 맥이 없고 피곤하든지 아 지금 건립보상 쓴다면 이겁니다.
1: 네.
3: 아, 그리고 밥맛이 어떤 것도 밥맛이 유리 좋아지는데 밥맛이 있습니다.
1: 네.
3: 선생님 저는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더 쓰라고 합니다.
1: 예. 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3: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977번. 예, 알았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건네보 제안도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아, 이용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해서 이 구두 녹골이 들어오지. 그 다음에 손이 잘못되지. 심장에 관심병하고 신근경색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또 폐꼬지 나빠집니다.
1: 네.
4: 어, 그러면 수태마에 고사했는데 약은 얼마 썼는지 모른다.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기다마 듣고서 지금 이거 내보지 않았었는데 오용 좋습니다. 이게 우선 이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이 떨어지던 게 돌아오고 예.
1: 네.
4: 대답 조절이 잘 되면 소리 이 심자이라면 그렇게 신근경색 가끔 가다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았던 게 어떤 그런 증세라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전체 오장육부의 기력이 보충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몸에 힘이 생기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높아집니다.
4: 예, 그러니까 예, 목이 그도 말라들고 가래 붓고 기침하고 하던 게 그것도 지금 온데 간데 없이 이렇고 예.
1: 네.
4: 그다음에 손이 그도 예, 소화도 소변식으로 잘 나가고 예.
1: 네.
4: 예, 소변에 뭐 깡치나 무슨 냄새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1: 어제는 날씨가 추워 오면은 예, 특히 냄새 있는 여성분들 어, 소변 보고 나면 또 졸이고 또 소변 보고 예. 이 여독갈란이란 게 자주 옵니다. 예. 그럴 때 뭐 소염제를 자꾸 먹어봤대자 간이나 다 손상하고 간경화 나오고 이렇죠. 예. 그런데 이 약을 쓰고 보면은 야, 내 해마다 겨울이면 이 찬바람 떨어지면 이 열로간란이란 치료를 계속 받았대는데 오전은 구중사에 없다는 분들 많습니다.
4: 네. 소백용 시의자 나가고 사람이 이 몸에 붓기 그저 까딱했는데 붓기 쑥 빠지고 몸에
1: 그렇죠.
4: 예. 용 좋습니다. 걔네 선생님이 여무도 배달을 이 할때 좋을 때 받았는데 지금 무슨 환자 있는가 하면 지금 손이 나쁘면서 이분도 당연히 손이 나빠지면서 지금 투석이라는 거 한답니다.
1: 네.
4: 그래 여기다서 이 약을 쓰면 어떻게 뭐 좀 많이 도움이 되겠는가
1: 상황. 많이 도움이 됩니다. 투석하게 되면은 투석하면서 오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네. 피가 모자랍니다. 예. 그 네. 관즈에 인공적으로 혈관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우리 피를 싣기 때문에 그 관즈에 한 번에 한두 냥 성량씩 붓습니다. 이래서 두면 수혈하면 좋은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예. 근데 이 약을 쓰게

0: 되면은 청혈 보혈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뇌독증 환자들 꼭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래서 전, 선생님 말씀 전달해서 오늘 배달 받을게입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우리 오빠 금년에 71세인데 이 아거든이 한계려서 어서 석 달 썼습니다.
0: 네.
3: 예, 이렇게 우리 오빠는 특히 무수에 좀 이렇게 그 좀 부족한감이 소변 밤에 네 번 다섯 번 누구에 맥이 없는 게 특징이다.
0: 네.
3: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건의 보시하니 이거는 콩팥도 주로 치료하고 남성들은 콩팥도 하늘로 여겨라는데 이게 치료하는 게 도체나가나. 아, 글쎄, 나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듣긴 들었는데 내 이야기 어떻게 내가 안 해서 내 지금 물어봐, 니 물어봐다. 그래서 부모님 물어봤대, 그만가. 굉장히 네. 어두운 석 달을 썼는데 어두운 뒤에 선생님이 밤에 소리 보는 건 한 달을 이렇게 치료할까에 네 번, 다섯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0: 네.
3: 굉장히 문제는 맥이 나고, 예.
0: 네.
3: 다음부터 맥이 나는 게 특징이란다, 이야기.
0: 맞습니다. 이야기. 그게 특징이 맞습니다.
3: 그러니까 뭐 또 집에 그냥 누워있고, 예. 영 몸을 이렇게 보면 약한다, 울고.
0: 네.
3: 아마 답답하고, 예. 누워있기도 일어나기 싫어, 바깥으로 나. 굉장히 어서는 누워있기도 싫고, 바깥으로 자꾸 뛰쳐나가기 쉽단다,
0: 놀아. 네. 그렇죠. 맥이 나니까 또 나가기 쉽고, 그게 다 좋은 일입니다.
3: 예, 그래서, 자기들에게 내 어서는, 이거 내 어서는, 이 약 먹, 계속 먹고, 이 약 먹고, 내 어서는, 확실히 내 조금 더 살게 됐다, 이랬다. 반갑습니다.
0: 예. 그게 사실입니다. 이 약 쭉 소개해보면, 예, 남성분들이 예. 효과를 좀 더 빨리 봅니다.
3: 예, 그래야 됩니다. 이 약이 남성들에게는 최고라면 이랬다. 그 콩팥에 거기에 가서, 소비에 가서 밤에 내보다서 그게 똑 떨어지고,
0: 예.
3: 그 다음에 맥이 날까, 예. 그 콩팥에 도와서 콩팥에 치러질까, 그 다음에 맥이 나는 게지, 내 그러니까 그런 것같다 어쨌든 이 약 계속 쓰겠다니, 그랬다. 하여튼,
0: 예.
3: 이 약은 남자들이 특히 더 좋은 것 같다.
0: 나중에는 전열성 비대로 고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약만 꾸준히 쓰면.
3: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 내 이 약 계속 꾸준히 쓰니, 소비 먹는 게 그래서 똑, 어서부터 원래 100% 떨어졌다, 그랬다. 그리고 맥이 나니까 어서 내서 좀 어서 조금 더 살겠다면 이래 영 반갑한다 말입니다.
0: 예.
3: 야 이게 운동하고 무슨 뭐 일어나면 밥은 무슨 좋은 거 먹고 채소도 뭐 이런 게 애구나 이게 야구 이게 들어가야 이게 무슨 조그마하게 기혈 보충도 하고 이래야 이게 살지 하면 그래서 저렇게 그거 아는 것만 했다 더 싸라고 그냥 싸겠다 됐다 더 이제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우대도 좋으니까 예.
3: 우대도 좋겠구만
0: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0: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4: 우리 집이 건네 보시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무슨 머리랑 심감이 혈압도 조절하게 되고, 기운력도 떨어지고.
0: 예.
4: 특히 소변 자수가 잦아가지고, 다음 계단을 못 자고, 이래서 내 집이 건네 보시간 선택했었는데, 많이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예.
4: 머리싱 같은 것도 많이 났고, 혈압도 좀 잘 됩니다.
0: 네.
4: 능력 떨어지는 것도 많이 났고, 밤에 특히 소변 자수 같은 게 자수가 많이 두니까, 사람 제대로 다니까 사람 정신하고 맥도 납니다, 지금.
0: 네.
4: 네. 이번에 좀 저 배달받아 계속 더 쓰겠습니다, 이거.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네, 수고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총적으로 우리 이야기는 진잉화란 약도 들어갔습니다. 얼핏 들으면 어느 여성분이 이름이 같죠? 예?
2: 네.
0: 예, 예, 글씨도 그렇습니다. 김씨라는 김자에다 은, 금, 은 하는 은자에다가 꽃이라는 화자 들어간데 아주 유명한 중약입니다.
2: 네.
0: 진잉화가 또 보편적으로 우리 중이들이 약을 질 때 쓰는 중약인데 무슨 작용이 있는가? 清热解毒합니다.
2: 네.
0: 몸의 독소, 특히 염증으로는 독소를 해독하고 清热, 몸에 있는 허열, 저감에 입이 마르고 손발은 뜨겁고 코안이 마르고 목난지 난 것처럼 목안이 자꾸 부어나고 머리가 휑하고 이게 다 허열 때문에 오는데 심장열이든 간열이든 폐열이든 이런 허열을 정렬하고 몸의 염증을 소염시키는 우리 서의학적으로 말하면 터보보다도 터보라는 소염제 옛날 말하면 칭매수 터보 이런 소염제보다도 더 안전하고 소염 효과가 좋고 청열하는 약제입니다. 이 약 것은 들어갔기 때문에 몸에 생기는 허열은 다 없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이당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니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여서 김동호 작사, 송열 작곡의 누나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감싸주던 그 눅눅한 품, 변함없는 사랑을 초하는 곡입니다. 강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허령근 작곡의 하얀 봄나무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 속에 깃든 그리움과 기다림을 수성적으로 그려낸 곡입니다. 추천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근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로 충만한 삶을 노래합니다. 황매화 이낭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면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맞이 우대 활동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진수산 타의 혈배가 이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러,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그 증상에 따라서 어느 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는,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저하고 직접 상담해가지고 제가 진맥도하고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게서 약을 이렇게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황진수산 타입니다. 이를 새로 승급 혈배강은 우리 황진수산타의 이름하고 혈배강 이름이가 한곽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황진수산타의 뒷면에는 혈배강. 예. 두 가지 약이 딱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산타에는 주약에 우리 혈전을 녹이면서 특히 여기 면 세 가지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하게 우리 중풍을 치료하는 겁니다. 공농수치에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중풍 탄환, 탄환된 거 회복해준다. 어째서 회복해준다는가? 우리 약 이름이가 그 본명이가의 펜탄후연왈입니다. 예, 펜탄이란 거는 반신마비에 그리고 후연 복원한다. 다시 회복해준다. 이런 게죠. 예,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수록된 것이가 우리 진구야오리 거기에 직접 수록된 겁니다. 예, 옛날로부터 전문 중풍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래서 이 황진수산 타에는 6곽에 3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곽에는 10곽 더 드립니다. 그럼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15곽에는 2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 전면적으로 침을 제가 놔드립니다. 그런데서는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는 전국적으로 또 이런 게 없습니다. 차로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되죠. 그 다음에 와서 침 맞고 또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래서 우리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첫감에는 이래 부축해서 옆에 가족 이래 부축해서 왔는데 후에 와서는 점점 나사지거나 자기들로 집행해 짓고 이래 다니는 분들도 수두룩 합니다. 예, 그래서, 왕청, 훈춘, 도문, 이런 데서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다니는가? 기실은 우리 침은 다른 침과 틀립니다. 다른 침은 매일마다 맞지 않습니까? 몇 개 놓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전면적으로 다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놓는다는 거는 침 많을수록 사람이 이런 기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원래 우리 고대 침조법이라는 건 고대라는 게 뭐인가? 우리 황제 내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지우다성 거김에서도 그렇고 이 침 놓는 원칙이가 그렇습니다. 원래 매일 맞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사들을 보게 되면 좀 돈벌이 하길래 해서 매일마다 막 놓고 이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제일 많아서 두 번입니다. 이래고서는 좀 휴식하고 한 번씩 맞고 이래야 사람이 이 회복이가 빠르고 효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배강은 열곽산

20곽 더 드립니다. 그럼 10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예, 20곽에는 40곽을 더 드리고, 30곽에는 7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침을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혈배강만은, 오늘이 전화채서 나는 사겠다. 오늘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 20곽 이상부터는 우리 혈배강 10곽을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이, 우대 활동이 크게 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되고, 로호재산,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도 됩니다.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면 예약할 수도 있고 저와 직접 이런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혈배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혈배강은 처방이가 생맥음에서 나온 겁니다. 승마인이란 거는 고대로부터 엄청 유명한 경전방입니다. 전문 우리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경전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심장질환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지금 병원에 가서 내가 뭐 진단은 안 나왔습니다. 심장이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병원 가서 검사할 이런 정도면 아무 일도 없이 맨 안에 가서 검사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불편하거나 가 검사하는 게죠. 그래서 검사해보게 되면 또 아무 일도 없고. 그런데 확실히 나는 심장이 자꾸 바쁘고 땀이 줄줄줄줄 나고 숨이 차고 반드시 눕지 못하고 누우면 숨이 차서요. 근본상 예, 숨 쉴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앉아서 자야 되고. 예, 이런 분들, 이게 다 심장이 진액이 모자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심장이, 그 혈관이가 다 막혀가지고, 90% 막혀서, 쯤 밖에 없다. 쯤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500도 정도 작은 분

0: 제일 중요한 것은 호신지 칭신거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안에 나쁜 물질들을 빨리 청결해내가고 심장 근육세포를 빨리 활성화시키고 예, 이것이가 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제일 하기 좋아하는 일이 뭐인가? 내가 어떻게 오래 살겠는가? 그런 게죠. 오래 살자면 좋은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아 넣거나 거서 좋은 심장을 갖다가 서리 이식수술을 하는 게죠.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이 혈당하고 먹고 있습니다.
0: 네, 예.
2: 예, 처음에는 어째 먹었는가 하면 예, 가슴이 막 답답하고 예, 뇌경색이란 게 두 번 왔단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심장 통증이 있어서 가슴이 막 돌 얹어놓은 것처럼 예, 아프고 예, 다 두드렸던 아이 되고 예, 어쨌든 조금만 돌 올려놔던 아이 되더란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고혈압, 고혈지도 이렇게 높고 나도 이렇게 모르게 자꾸만 땜이 나온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심장 아픈 사람 땀 세게 걸립니다. 예.
2: 예, 예. 아니, 정말 이상하게. 그리고 저변 사수가 많아지고, 내숨 없고, 예, 숨이 차고, 아이, 용, 막 가슴 아무리 무슨, 어쩌, 없겠다, 누웠다 해도, 예, 그냥 그 숨이 차고, 예. 아, 정말 사는 게 용 고통스러웠습니다.
0: 네.
2: 예,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어느 병원 탓하는 뭐 의사고 뭐 첨약이고 이렇게 좀 많이 돈 대들간데 아 병이 아예 났더라면 안 먹을 때는 그 당시 뿐인데 똑같이 며칠 하지만 또 막 숨이 차고 예, 이렇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그 선생님의 혈방이 약간 걸 들었다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선생님 중국까지 이렇게 결합했는데, 아니, 정말 예, 날에 나마다 이렇게 나서진 게 아기더라 말입니다.
0: 나왔습니다, 예.
2: 예, 벌써 친구 첫날부터 예, 가슴이 벌써 시원한 감이 들고, 예. 예, 그리고 정신이 나고, 예, 마음이 벌써 편안한 이런 느낌이 들더라 말입니다, 벌써.
0: 예. 그, 저한테 예. 직접 오게 되면, 제가 저 직접 말합니다. 심장주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우리 혈배강 예. 쓰게 되면, 심장주사 할 필요 없다고 저 얘기를 해드립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지금도, 이모니까, 선생님 친구, 깨라봐, 혈배강 못 갈까, 예, 소화도 좋아지고, 얼굴 색깔이 벌써 좋아지고, 예. 혈압도 어떻게 될까?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아유, 머리도 막아질까, 마음이 편안할까, 잠 잘 살 수 있습니다.
0: 그렇지. 예.
2: 그래서 예, 내가 이래 호가 보니까 예 저기 뭔가 우리 아바이 때문가
0: 네.
2: 우리 아바이니 침대에서 이름 몰랍니다.
0: 아 예.
2: 예, 그리고 말도 예, 딱딱하게 이렇게 이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 어떻게 했을까 주제를 한다는 것도 말해 경제도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선생님 용하다는 말을 듣고 예, 선생님도 네. 듣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 친구도 하고 혈액강 약 이렇게 먹었는데 아이 정말 예, 완전히 효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0: 네.
2: 예, 두 달 조금 아이 됩니다. 예, 친구 같이 깨라고 혈액강 두 달 아이 되는데 지금 완전히 효과를 보고 예, 주제도 아이 합니다. 지금 아이도 됩니다.
0: 네, 예, 아예 됩니다.
2: 예. 벌써 주제를 아예 남았는데, 그리고 ICP는 타이전까지도 아예 먹고, 혈압도 온정되고, 몸도 가볍고, 예, 정신이 난다고 합니다.
0: 네.
2: 그러니까, 자꾸만 예, 웃음을 웃고, 예, 영, 정말 기뻐서, 이렇게, 야, 이 선생님, 이런 선생님, 언니 알았다면, 돈 대로 아이 들어갈게는 그랬다고, 이렇게 선생님 칭찬합니다.
0: 네.
2: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유명한가?
0: 아스피린, 타딘가이람 이런 거에 달러 잡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약 오래 잡술게 되면 혈관이 자꾸 이렇게 얇아져가지고 쉽게 터지고 그리고 뇌출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 안에 직접 순중약제로 된 이런 혈전을 녹이고 피를 맑게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단삼, 칠설, 텍사 이런 약재들 들어가서 또 비타민 E라면 이게 다 혈관 탄력 회복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리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이미 주사한 분들이라면 타딘가이라면 아스피린 또 이나플리라면 이런 약들을 평생 달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생 달고 있느라 하게 되면 가이 다 나빠집니다. 가이 나빠지면 눈이 좀 점점 못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걱정할 필요 없지 안전하게 서리 병 치료할 수 있죠. 예.
2: 예, 또 말입니다. 예, 우리 아빠가, 예, 명기신에 또 뭐, 영화다고 달한다니, 예, 친구도 많이 마다한데, 아이 되더라 합니다.
0: 아이 됩니다. 예,
2: 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이

0: 친구가 혈병한 거 먹고 소리 지금 계속 가다 헛가로 볼까 얼마나 이 집에 병이 없어요. 집에
1: 네.
0: 그렇지
1: 그렇죠. 예. 옆에 사람도 애 나지 않죠. 예.
0: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 혈병한가 친구에서 우리 두 양조를 살렸다니까.
1: 예.
0: 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네. 한번 예,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예, 네. 이번 그 할당자가 15세트에 우리 두 양도가 참가해서 싸려고
1: 합니다. 세트를 싸게 되면 15세트 직접 예. 15세트 더 드립니다.
0: 예, 예 15세트 싸게
1: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지금도 12번 맞을 수 있고 예.
0: 예, 예, 직접 12번도 15세트, 3도 15세트 주셨고 이런 할당이 얼마나 정말 대규모적입니다.
1: 예. 예,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288-0018번 또 전화 치시.
0: 예, 예, 예, 예. 전화해서 싸리고 합니다.
1: 예, 예, 예.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나도 이 혈병왕이 언제든 오람당인데. 예. 혈병왕 처가면인데 효과돼서 모르겠는데. 효과 날라고 효과 해서 효과 계산하고 효과 연습했습니다.
1: 예.
3: 끝났더니 지금 혈병 먹기 전에는 바로 걸지도 주위 사람들도 어디는 무슨 말을 조금 지우 떠나나 그러신데 예. 가지고도 기다리면 전화하며 내려 난리 쳤어요. 그런데 지금 한 전화 저 동은 둔나 어딨나 동은 이런 병이라는데 동은을 다닐 때야 돼. 무슨 뭐 그저 전화에 간다고 해요. 뒤에서 근신다는데
1: 네.
3: 그때들도 걸고 그래 그날 저 연간 그날 때도 저다 씹어서 다시 지금 걸어다닌다 지금 그러고는 또 내 이런 약을 먹기 전에 내요 전에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1: 네.
3: 모두 옆에서 오야 뭐이란다 알아먹겠단 좀 잘 듣지 못한다든지
1: 네.
3: 아 그래 연말이만 해서 그래서 그럼 나 이 약수는 맞으면
1: 말을 그래. 지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적감 시장할 때는 말도 잘 못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3: 이전에 내 말은 모두 얼굴 나도 알린다
1: 예, 예.
3: 그래던 게 그래 지금 예. 이 약수에
1: 걸음걸이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3: 네,
1: 예.
3: 그래서 또 말을 잘했지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저희가 친구를 친구를 하니까 친구도 친구 맞은 한 사람을 두고 여건을 잡습니다.
1: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약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침구죠. 그리고 우리 약은 딱 그 중풍을 치료한다고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이름에서 저리 펜탄후엔왈 딱 썼습니다. 예, 중풍 펜탄한 사람들 회복해준다고 딱 썼죠. 예, 그리고 침구는 이 침구력법 전문 이 전신의 경락을 열어주고 특히 저한테 또 독특한 이런 중풍 바다쇠 이걸 네. 결합하게 되면 이 탕환된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네. 내게 되겠습니다. 언니 알았더라면 언니 그랬던 돈도 줄려.
1: 그렇죠. 예, 예.
3: 이전에 고맙네요. 그래, 알아줬자. 돈 정하게 한신지 이만한 돈도 모른다. 근데 지금 무슨 약값이 또 좋지 않을까.
1: 그래, 예.
3: 우리 할돈 자꾸 하지 않을까.
1: 네, 예.
3: 그러나 이번에 저기 구전조를 맞춰서 큰 활동 할까, 그.
1: 네, 예, 이번에 큰 활동 참가하세요. 예.
3: 예, 그.
1: 지금부터 12번 맞고, 예.
3: 예, 계속
1: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3: 예,
1: 예. 예.
3: 수고하죠.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계속 미국의 억만부자의 예. 이름 뭔가 위한 다이웨이슨 로커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로커펠러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슴 애를 다 썼죠. 예. 20억이나 평생 동안 투자해가지고 서리 심장 평생 동안 6번 바꿨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말씀 주세요.
4: 예, 나도 예,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고, 내 토요일 날,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서리 필요한 환자입니다.
1: 예.
4: 예,
1: 나. 필요했습니까? 예.
4: 예, 필요했어, 예. 선생님.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1: 아, 예.
4: 예, 나도 예, 선생님께서 뭐, 울며 들어갔다가 웃음에 나온 환자잖아.
1: 그렇죠, 예.
4: 예, 선생님들은 가을에 치료를 하게 되면, 그분이 정말,

0: 아주 좋아서리 우리 환자들이 병이 어서 무슨 뭐 절반은 다 낫은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인데 오게 되면 분위기 영 좋습니다. 환자들끼리 서로 친구가 예. 돼버리고 서로 자기 이런 낯선 데 대해서 서로 분享하고 예? 그리고 예. 그 센청에서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환자 이렇게 울며 두르면서 웃으며 나가는 거 다 볼 수 있죠. 예.
0: 예, 나도 선생님 댁에서 친구금 하면서리, 이래내서리, 그런 환자를 많이 목격하고 만나고 이랬자가.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정말, 어디에 이런 곳이 있을까?
1: 네.
0: 정말 전국적으로도, 예, 정말 또 이래, 치료를 하려 다니면서도 숭해주고, 숭해 오고 하는 곳은 정말
1: 세상에도
0: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박선생하고 전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정말, 예, 나는 정말 그 바람에 정말 시름 넣고 서리 우울증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생각이
1: 들었습니다. 예. 적감에 예. 왔을 때 정말 얘기를 하기도 싫어하고 우울증이 예. 심했지 않습니까? 예.
0: 예. 그래서 눈이 많을까봐 겁이 나하고 예.
1: 그렇죠. 예.
0: 예. 그래도 하도 그래서 정말 예. 선생님네 너무 정말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나 마음을 열게 되더라 말입니다. 예.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게 예. 정말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0: 예. 예, 우리도 예, 둘 다, 우리, 그런, 이, 황진선 다, 이 두 개 다 쓰지 않을까, 예?
1: 네, 예.
0: 부부가 다 쓴다 말입니다.
1: 네.
0: 우리 남편도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0: 그럼, 한 일을 고혈압 환자돼서 그랬던 게 무슨 혈압약은 언영 아이 선생님 되어서 무슨 약 쓰면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또 무슨 언영 아이 쓰고 뭐, 그래도 너무 혈압, 파도 아이 생기고, 예? 영, 조절이 잘 되고
1: 예,
0: 있습니다.
1: 이 약이 직접 혈압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예.
0: 예. 이 약은 누기단에 거기를 치마를 다니면서 환자들마다 다 칭찬하는 게 그거 용 칭찬 세게 한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긴장하고 혈압이 좋아진다고.
1: 그렇죠. 예.
0: 예, 다른 데 가서 달고 약 써도 잘 아이 되던 게 서로 우리는 환자들끼리 예, 교류하면서.
1: 교류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래 놓으니까 잘 안다 말입니다.
1: 예.
0: 우리 집에 남편도 이 다가성 뇌경 사기 와서리 계속 이 돈가스에서 계속 땡기를 맞아 뺐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약 쓰면서부터 이 그런 땡길 근본 맞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도 이렇습니다. 영 좋아지고 이 기억이 없던 게 기억도 돌아서고 이
1: 네.
0: 막 자꾸 화를 내매 그래서 그래면서 그래서 아이 화를 내거도 내매 이랬던 게 아이 정말 이제 아픈 할머니 이야기처럼 또 웃음의 이야기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0: 예, 그리고는 심장이 나빠서리 그랬던 게 심장도 좋아지면 자기들로도 말한다 맥이 나고 예,
1: 네.
0: 용정신 상태가 좋아지고 이런다면서
1: 네.
0: 예, 그리고 예, 우리 그런 무슨인가 저기 신체검사 한다 말인다 예, 신체검사
1: 네.
0: 한 게시나 그 경동맥에 빵활이 있는 게 그럼 다 녹아 없었더라
1: 녹입니다 예.
0: 예, 이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이렇게 셀로 나온 약이 정말 과학은 발전한다더만은, 약이 점점 좋은 약이 나오는 바람에, 예, 우리 환자들도 살고 난다, 지금.
1: 예.
0: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 자문, 이제 뭐, 하품 자꾸 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1: 예.
0: 그리고는, 내, 그때 누구는 하품하고 자꾸 이래던 게, 아이 누구 있습니다, 그거는.
1: 그게 다 뇌 쫄아드는 병입니다, 예.
0: 예,
1: 나는
0: 그래, 예, 설명 좀 듣고, 영 겁이 나더라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런 게, 예, 이야기, 그렇게 들이대고, 이래면 한교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예.
0: 예, 우선은, 예, 영 정상적인 사람, 무슨 뭐, 아프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원래.
1: 예.
0: 그리고 나도, 예, 그런 저혈압이, 나는 저혈압이라서 형편없는 저혈압이지 않을까.
1: 예, 예, 그렇죠.
0: 그때 예. 60이
1: 피모자가
0: 못한 환자입니다.
1: 예.
0: 그래도 내 이 약을 쓰면서 나도 약이란 약을 다 써와도 야 정말 아이 됩디다.
1: 네.
0: 내 그래 선생님들 가서 진단 받으면서 친구를 하며 이래고 하며 한 게 그래서 그 중한 병들이 다 나사됐습니다. 저는 뭐.
1: 예.
0: 예 이러는 사람 같지 않을까. 얼마 어서는 얼마 이제 개괄하게 보내니까.
1: 네.
0: 예. 예 아프지 않으니까나 이
1: 그렇지.
0: 내 심장이나 예. 심장이 나를 용납보다 했습니다. 그 그런 병원마다 댕기게 되면 잘못하더라도 이래면 아, 재미없다는 계속 이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심장도 이 용 좋아졌길래 한나도 이 이래 후두후두로 하는 증상이 없습니다.
1: 네. 60세 된 심장, 30살 된 심장 바꿔준다.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나는 네. 선생님이 그 얘기를 설명할 때 거기에 귀에 쏙 들어와서 예.
1: 예, 예.
0: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기 시작했는데 영 좋습니다 효과 그것도 땀이 나서 행편없어 그랬던 게 거기 다 멎었지
1: 네.
0: 해 갈라 터져서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아예 합대라
1: 네.
0: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 밥을 금방

0: 먹지 못했습니다. 뇌물로 먹어도 막 얼리 밀고 해서지. 네. 그래더니 그 친구 선생님 친구 정말 유명하긴 유명합니다.
1: 네.
0: 다리 아픈데도 선생님 내가 친구 맞아 있잖아 하면서 중풍 치료도 하네. 아이 노고사 치료도 하면서리 아이 다리 아픔 다리 관절이 아픔 관절 치료 뭐 어깨 아픔 어깨 아픈데
1: 소화에 좀 또 소화 치료
0: 아 이런 이거량적인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몇덕이다 해도
1: 예 이거 10덕이라도 좋죠
0: 예 이거 10덕이라도 좀 막 된다 무슨 10덕인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때 10가지도 더 있는 것 같지 않까
1: 네 예,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무슨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 나는 내 아픈 거 생각하고 모든 환자들도 좀 한 번이 선생님들 가서 아이 이걸량덕이 아닌가 이걸량덕인 게 아니라 이거 10등이라도 되지
1: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사람 먹고 가지
1: 그렇죠
0: 나는 예 나는 그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예, 나 이번에 예. 그 활동 용 줬을 때다 우린 둘 다 약 먹을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우리도 그런 올해 넣어서 친구를 필요했을까나
1: 예.
0: 네 내년에 또 치마들라 또 가겠습니다
1: 예 오세요 아무 때건 오세요 예예
0: 예. 예. 나는 너무 좋아서 예. 예. 갖고 가기 쉽습니다
1: 예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2: 예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심장도 바꾼다는 게 그렇게 흐른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우리 환자분들이 심장 바꿀 때 병원의 그 명마표자 그러니까 이 값씨가의 동일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초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개념상에서 그런 게지만 직접 좋은 심장 예를 들어서 나는 80몇인데 정말 20몇살짜리 아들의 심장 내가 바꾸겠다 이런 그런 심장이 정말 드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1: 예예
3: 예. 예 혈배강하고 항진산 타액을 같이 씁니다
1: 네
3: 지금 새로운 약이니까 이거 쓰니까 더 정신 맑아지고 온몸에 기운이 또 납니다.
1: 네.
3: 오늘 이 약 쓰기 전에는 내일 측에 와서 경력이 너무 없어서 몇 번 본 사람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먼저 말해야 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1: 네. 예.
3: 이 약 쓴 다음부터는 경력도 완전히 돌아오고 무엇이나 인천 생각이 납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 뒷머리 올리 아프고 하면서 혈압이 계속 올라가갔습니다.
1: 네.
3: 몇 년 동안 혈압 약을 썼는데 낫지 않던 게 지금 이 약 쓴다부터는 인증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항상 어림증이 심했는데 어림증도 없어지고 머리 많이 막히고 지금 머리 많이 맑아지고 정신하고 맹염증 모르고 다닙니다.
1: 네.
3: 그래 내 선생님과 문의도 안 하고서는 그때 우리 조카 그 선생님들 찾아가 친구도 하고 한 조카인데 심장이 안 좋고 혈압이 이제 80이 어떤 때는 넘어가기도 하고 오르내렸습니다.
1: 네.
3: 예, 그래 몸도 너무 실해서 선생님도 봤지만 해도 내 혈관병도 많고 머리 많이 막히고 했는데 이 혈관 쓴다음부터는 혈압도 저도 잘 되고 다 정상으로 되고 예, 몸도 실하던 게 체중도 완전히 내려갔답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몸이 많이 가벼워져서 한국에서 일을 제대로 합니다.
1: 일을 나갔죠, 예.
3: 예, 예. 그래, 이 선생님과 문의할 거네, 예. 약을 끊는 근원 되는가 하고 내가 물어봅니다.
1: 아, 좋기는 끊지 마세요. 예? 우리 거기 한국에서 직접 심장 주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한테 와서 심장 주사를 안 하고서리 약 쓰면서 치료하고 한국 갈 때 다 약 가지고 갑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의 연세가 어떤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을 계속 달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삼국도는 총총집이분이 되고 나더니 군단들끼리 서로 정황을 알릴 때 쓰던 암호책을 모두 거두어 갔다. 1, 3군단에서 군사위원회와 모 대통령에게 연락을 할 때 쓰던 암호책마저 가져갔다. 그때부터 각 군단에선 전선 총지휘부하고만 연락이 닿았다. 3군단과 1군단 사이도 연락이 끊기었다. 만약 생각지 못한 일이 터져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1: 호위병!
0: 팽독해 목소리가 마당에 울리었다.
1: 무참호가 아니 있나?
2: 네.
1: 어서 좀 불러오지.
0: 키가 크고 네모난 얼굴에 눈썹이 아주 짙은 군인이 팽독회 앞에 나타났다. 3군단의 유능한 참모 무정이었다. 그는 황포공관학교를 나온 조선 사람으로서 성격이 굳세고 믿음직하였다. 그는 3군단에서 유능한 참모로 꼽히었다.
1: 비밀리에 움직여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동지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0: 팽독회가 엄숙한 얼굴로 무정을 바라보았다.
1: 지휘관 동지, 말씀만 하십시오. 1군단이 거주로 가는데 연락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군단에 빨리 암호책을 갖다 줬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0: 무정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1: 길이 험할 겁니다. 망망한 조언에 길잡이도 없을 텐데. 괜찮습니다.
0: 무정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1: 저한테 지도도 있고 라침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몇 사람 데리고 어서 출발하십시오. 고제 이르게 되면은 림표와 서병진대로 곧장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십시오.
0: 무정이 떠났다.
1: 이래도 부족해. 하지만은 먼 데는 물로 당장 마른 목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
0: 팽독회는 고개를 숙인 채 한 시간쯤 걷고 나더니 모아진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내리치었다. 큰 결심을 했을 때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 전화로 설풍을 군단 지휘부로 불렀다. 한 시간 뒤에 설풍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종명하고 재간 있는 설풍은 본부에서 작전국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团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끊임없이 땀을 훔치면서 방에 들어섰다. 팽독현은 설풍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물었다.
1: 요즘 뭐라고 지냅니까? 정주위부에서 또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설풍의 말투에 불만이 묻어 있었다.
1: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여기서 부대나 추스리고 훈련을 하다니요.
0: 설풍은 상급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하고 팽독회를 힐끔거렸다. 하지만 팽독회는 말이 없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한참 망설이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1: 동지, 주둔지를 좀 옮겨야겠습니다.
2: 어디로요?
0: 팽독회는 일어서서 지도를 가리켰다. 주왕의 주둔지 아그이와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다.
1: 바로 여기요.
0: 팽독회는 엄숙하게 말했다.
1: 동지들은 당장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0: 설풍이 놀란 얼굴로 눈을 반짝이었다. 팽독회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1: 아니, 어느대든 우리는 당장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설풍의 총명한 두 눈이 다시 반짝 빛났지만 더 물어볼 수도 없었다.
1: 당장 출발할까요? 그러시오. 저녁을 먹고

차 출발하시오. 또 다른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팽독해는 설풍을 대문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설풍, 이 며칠 당신이 바쁘게 움직여줘야겠습니다. 만약 일이 생기면 동지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풍이 마루 이한자 정중하게 대답했다. 팽독해는 설풍을 바래고도 그 자리 한참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센 바람에 억센 풀을 알 수가 있고 난리의 충신을 알 수 있다. 선비 풍물을 가진 점잖은 장군이 위험한 시각에 초인간적인 용기로 길이 이름을 남긴다. 총지휘부와 중앙기관은 모두 반주에 들어있었다. 반주는 보부소와 가까운 곳인데 박의에서 동쪽으로 20리쯤 떨어져 있었다. 소나무로 뒤덮인 골짜기에 수백 가구가 살고 있다. 산비탈에도 드문드문 몇 집이 있었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서 흰 경번이 펄럭이었고 마을에는 라마 교사원보다 좀 작은 결당이 있었다. 총지비 서향전과 정치비원 진창호는 그 경당에 머물렀다. 마을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높은 산비탈에 서장식으로 지은 작은 층집이 서는데 모태동 장문천 박고가 그곳에 묵었다. 9월 9일 점심때가 지나 팽덕현은 총지휘부가 들어있는 경당을 나왔다. 얼굴 비침없이 창백하고 불안해 보이었다.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제는 말을 해야겠군. 그는 북쪽으로 고로 높다란 산비탈에 있는 집에 들어섰다. 모태똥은 화덕 옆에 있는 쪼끌상에 앉아 이마를 찌푸린 채 전보를 보고 있었다. 화덕의 불은 벌써 꺼져 방 안은 썰렁하였다. 팽덕현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태똥의 맞은편에 있는 쪼끌상에 앉으며 말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태똥은 전보문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라도 들었습니까? 오전에 총지휘부에 들렸는데 북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갔더니 진창호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요? 남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팽독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바가 통강, 남강, 파종보다 좋다고 떠들어대더군요. 개소리, 북상에서 항의를 하자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태똥은 그저 하더니 말이 없었다. 팽독해가 말을 이었다. 나는 말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행동 방향을 바꿀 겁니다. 모태똥은 무거운 얼굴로 한동안 침묵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어젯밤 문천, 을레, 박고, 가상거리고 창호, 향전까지 일곱 사람이 회의를 열고 우리 이름으로 장국도한테 전포를 보냈습니다. 남하의 불리한 조건들을 몽땅 이야기했지요. 회답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도 남하를 주장하더군요. 모태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전부가 모두 여기 있으니 보십시오. 팽독해는 먼저 일곱 사람이 어젯밤 10시에 좌로군에게 보낸 전보를 보았다. 주득, 장국도, 누백성 동지에게. 지금 홍군은 위험에 빠져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얻은 결론이다. 첫째, 좌로군이 남쪽으로 움직인다면 모든 조건이 아주 불리하다. 1. 지형 자체가 적이 아군을 막기는 이롭고 아군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다. 담바 남쪽으로 천리 무공에서 남쪽으로 700여리는 모두 설산이거나 밀림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이다. 강당, 로정, 천전, 로산, 안.

명산 공내 대업에서 무공 무변 일대까지는 적들이 이미 보루를 쌓고 단단히 막고 있기에 아군이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2. 경제 조건이 대군의 포급을 감당할 수 없다. 대도와 일대 천연의 남짓한 구간의 몰가이와 같은 곳은 마사면 하나뿐이다. 수정 숭화는 인구가 8,000명 쯤 되는 양식이 몹시 부족하며 무공무변은 양식이 이미 바닥났기에 대군이 이곳에 머문다면 식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3. 아바에서 남으로 면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우리 군이 이곳에 머물면 병력이 소모만 될 뿐 보충을 받을 수가 없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게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4. 북쪽은 적들이 막고 있어서 전략적인 퇴로가 없다. 둘째, 이런 형편에 대해 동지들이 깊이 생각해서 아바 초크지에서 식량을 마련한 다음 머리를 돌려 북진하기 바란다. 행군 중에 비교적 큰 감원이 예상되지만 감속남부는 북요론 지역이라 충분히 보충받을 수가 있다. 또 지형이나 경제 조건, 주민의 형편, 전략적 퇴로 같은 걸 모두 살펴보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 셋째, 지금 눈앞에 있는 호종남 부대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고 추후는 왕균의 부대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북쪽은 여전히 비어있다. 우리는 우로군에서 군대를 얼마쯤 보내 25군, 26군과 함께 적을 요인해서 좌로군이 감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국면을 벌려나가도록 도울 생각이다. 이런 의견을 모두 홍군 전체의 앞길을 생각한 것이니 동지들이 결단을 내린다면 혁명에 이로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을례, 락보, 박고, 향전, 창호, 택동, 가상, 9월 8일 22시. 백독현은 이마를 잔뜩 찌푸린 채 오늘 아침 장국도가 보낸 답전을 펼쳤다. 갑, 지금 적의 역량과 위치, 아군의 감원과 탄약, 의복 따위를 잘 살펴야 하며 적을 한 번에 무찌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구전을 해서 무찌를 수 있을지 적의 병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차분한 마음으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을, 좌로군의 25사, 39사는 어느 탄이나 1,000명이 안 되며 사람마다 전통이 많아야 1,500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발을 못 쓰게 된 사람이 3분의 2나 된다. 이런데도 북진을 한다면 우로군은 10일, 좌로군은 20일을 연속 행군해야 하니 감원이 반수 이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병, 그때 가면은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1. 동쪽으로 내몽골 서부 봉쇄선을 뚫으려면은 끝없이 기동전을 해야 하는데 겨울에도 계속 행군을 한다면 승리할 전망이 있겠는가? 2. 만약 샤흐 주하에 머무른다면 든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3. 만약 샤흐 주하 일대 꼭 머물려 한다면 남으로 진군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황하를 등지고 있으면 적이 공격해 오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지들이 깊이 생각하고 나서 내일 답복해 주기를 바란다. 4. 사천 군대는 약해서 진지를 잘 막아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산악전에 강하다. 무공, 담바, 수정 일대는 바위가 적어 통강, 남강, 파중에 비해 험난하지 않다. 게다가 남쪽은 식량이 풍족하다. 25사와 39사에는 간부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아바에서 대금천 동쪽 기슭을 따라 송강에 이르려면 엿새쯤 걸리는데 가는 길이 집이 2,000가구쯤 있어 날마다 머무를 곳이 있다. 강의 서쪽에는 큰 벌판이 4개나 있고 조무조에는 양식과 집이 넉넉한 편이다. 수정 송화에는 6,000가구가 살며 옥수수가 이미 여물었다. 믿음직한 길잡이의 말로는 담바, 갈제, 도우, 천노 지역이 조화, 샤흐, 공내, 대업 일대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북진하려면

0: 아바 남쪽에는 부상병을 모두 버려야 하지만 남으로 내려가면 모두 보살필 수가 있다. 적을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소수민족 지역을 무시하고 버리려고 한다면 얻을 것이 없다. 5. 지금은 일부 병력을 동쪽으로 진군하는 것처럼 꾸며서 적을 북으로 유인하고 우리는 그 틈에 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다면 2군단, 6군단이 힘을 모으는데도 아주 좋다. 장개석은 사천의 적군과 갈등이 많아서 남쪽을 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 도관에든 쥐가 될 리가 없다. 6. 좌로군과 우로군은 절대 헤어져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과 혁명에 충성을 하며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시를 기다린다. 뱅도케는 전보문을 다 읽고 나더니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 개놈의 자식, 분명 당의 북진 방침을 깨뜨리고 있는 주제에 당에 충성한다고? 그는 전보문을 모태똥에게 건네주며 물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모태똥은 호주먼에서 보부소 전투 때 노획한 미려표 고년을 꺼내 한대 천천히 피워 물고는 말이 없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남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뱅도케가 모태똥을 주시하면서 물었다. 장국도는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들이 3군단을 해산한다면 어찌할 겁니까? 모태똥은 담배만 피울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누른 손가락에 낀 담배에서 잿빛 연기가 곧게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뱅도케는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나직한 소리로 떠보았다. 지금은 보통 상황이 아니니 만일을 대비해서 인질이라도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모태똥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번쩍 쳐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뱅도케는 머리를 푹 숙이었다. 만약 3군단들어 남하도록 강요한다면 1군단이 홀로 북진하지는 못할 테지. 1군단이 단독으로 북진하더라도 주왕이 함께 갈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고, 만약 모두 함께 남하게 되면 장국도는 우세한 권세력을 이용을 해서 주왕을 없애버리려고 수작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 인질을 잡아두자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 건 나도 알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지. 지금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니까. 뱅도케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에 모태똥은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 안을 거닐었다. 모두서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역검령은 호주문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똥에게 건넸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안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0: 전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민속공연, 실경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변경관광, 향촌관광 등 일련의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내놓아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한자리에 모여 단란한 명절을 보내고 관광객들은 몰입식 민속체험 속에서 변강의 정취를 느끼며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중추절 주제 문화 시범 활동이 일전 용정 해란대 조선종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문예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미식 맛보기, 민속놀이 등 여러 형식으로 연변 여러 민족이 함께 추석을 보내는 전경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용정시 안민가도 전도사회구역 당총지 부석이 등비입니다. 우리 사회구역에서는 관할 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을 조직해 이곳에 와서 무형문화재와 민속놀이, 민족 특색 음식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강의 다원화와 민족 특색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이웃 축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문예 합동 공연, 백가연, 수제 월병 만들기 등 대중들이 즐기는 형식으로 이웃 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해 민족 단결, 이웃 화목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명절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족 가무, 찰떡 만들기, 민속문화 체험, 민족 복장 기념사진 촬영 등 체험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여러 민족 이웃들은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천인 비빔밥 민속 체험을 진행하고 특색 미식 맛보기와 투호 놀이도 마련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 초청한 산동 관광객 조승미입니다.
2: 活动特别的热闹.
1: 정말 흥성합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음식을 맛보고 수공예품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일련의 강변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했습니다. 꽃등 만들기, 중추절 수수께끼 맞히기, 국풍, 깜짝 공연 등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등을 만들고 시가 교류에 참여하면서 전통 명절 민속을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려령대학 학생 마신풍우입니다. 저는 이번 활동의 국풍 NPC입니다. 추석 당일 도문강 광장이 정말 흥성흥성했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강변에 모여 달 구경도 하고 즐겁게 놀면서 웃음소리 속에서 전통 명절의 독특한 운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 저도 아주 기쁩니다. 추석 기간 디지털 과학기술과 연변 생태, 민속, 도시 기억 요소를 융합한 연길 1978 예랑예술전람관은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전람관은 젊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념 촬영과 휴식 체험 공간을 제공해 도시 야간 경제 경영 모식을 풍부히 했습니다. 1978 예랑예술전람관 운영 총감독 허건영입니다.
3: 我们这里有10个不同主题的展馆.
1: 여기에는 10개의 부동한 주제 전람관이 있습니다. 장백산 주제 전람관도 있고 등불 이야기를 통해 연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문화 창의 놀이와 기념 촬영 구역도 있으며 커피와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 기간 2026년 연변 백사냐 달리기 경기와 왕의 영예 전민 이 스포츠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2,300여 명의 사냐 달리기 선수들은 모아산과 민속촌을

0: 가로지르며 연변의 황금 가을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 스포츠 대회는 야간 장터와 연동해 낮에는 경기 관람, 밤에는 장터 구경의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추석 기간 전주 문화관광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인 장성세를 보였습니다. 은련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7만여 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68% 증가했고 관광 소비는 9억 7,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3% 증가했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감축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전주 27개 중점 상업 무역 유통 기업은 연휴 기간 루계로 4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려 동기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1: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29일 연결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주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왕초국,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주 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29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1차 전체 회의는 왕초국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태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선 중려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조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수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령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초안, 연변조선족자치조 무형문화유산보호조례 초안 수정정황에 관한 주 16기 인대 법제위원회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조 조선족문화사업조례 폐지에 관한 응려수 수원환경보호조례, 연변조선족자치조 광산자원관리조례 폐지에 관한 설명 및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용 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폐지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두경국이 한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전문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주인민정부의 2025년도 지방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보고, 2025년도 흑토지 보호리용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보고, 중소학교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하고 교육 소모를 정돈하는 전문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헌이 한 지적재산권 검찰사업 정황에 관한 주인민검찰원의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조 연변소관리조례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 집법검사 보고, 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감독조사연구 보고, 전주 촌사회구역 두 위원회 임기 교체에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을 관철 실시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 보고, 주 16기 인대 7차 회의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 정황에 관한 각 처리 단위의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인사, 임면, 사항 관련 정황에 관한 주당 및 조직부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임직 예정 인원들이 봉직 발언을 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 인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회의 기간 연조회를 소집해 전주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2차 전체회는 림송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영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폐지할 때 관한 결정,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최홍성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인사, 임면사항, 최홍성이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헌법 선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에서는 성인대 상무위원회와 사업 연결을 잘하고 법규 초안 문서를 1층 완산하며 폐지되는 법규의 후속 사업을 잘해 대표 대회에 순조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위치를 높이고 책임 담당을 강화하며 지방정부 채무관리, 흙토지 보호리용, 중소학교 학교 운영행위 규범화, 교육소모정돈 등 사업을 더 힘있게 다잡아 착실한 사업성과로

0: 지적재산권 분야의 종합적인 직능 수행을 심화하고 사건 처리 질과 효율 제고, 협동 보호 강화, 기업 봉사 최적화 등 면으로부터 착수해 전조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우수한 검찰 봉사와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재반 보고를 수정 완산하고 주정부 및 관련 부문에 보내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각 처리 단위에서는 주 16기 인대 7차 회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와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을 긴밀히 결부시켜 착실한 처리 성과로 대중 기대에 답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주 중급 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중공 연변조 규율검사위원회 연변조 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 주 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첫급 이상 간부,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주재 규율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초청받은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주 16개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29일 연조회의를 소집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성,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추국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주장 두경국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사업 전개 정황을 보고하고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과 멸석 인대 대표 10명이 변경향촌 특색산업 육성장대 주거환경 정돈 경료 제약기재 건전히 하기 작지만 아름다운 농업문화관광 융합대상 개발 양로정원 기능 완선 등 10개 면의 내용을 둘러싸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 주 농업농촌국,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 민정국, 주 공안국, 주 상무국, 주 교통운수국, 주 재정국, 주 위생건강위원회 등 9개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들이 제기된 문제를 둘러싸고 일일이 답변했습니다. 질문이 끝난 후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답변 정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질문에 답변한 각 부문에서는 주당위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모범구 건설 요구에 맞추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과 인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힘써 잘 답하고 전문 질문의 후반부 문장을 잘 써나가야 합니다. 더욱 큰 힘, 높은 표준, 실속 있는 조치로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모범구 건설 청사진이 실제 구현되도록 추동해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강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공고한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0: 최용성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민공화국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석의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계속해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임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최혜희 주인대 상무위원회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사업위원회 부주임 직무를 해임합니다. 최혜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합니다. 상관홍군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단우건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소경량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세홍성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시가를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혜생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춘명의 주감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류훈영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김광석을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으로 임명합니다. 최국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림천의 주인민

0: 조인민검찰은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전일수에 조인민검찰은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조율을 조인민검찰은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향란을 조인민검찰은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리봉렬을 조인민검찰은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사봉정을 조인민검찰은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1: 이어 최홍성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조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성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조장 직무를 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0: 다음으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단호건은 사업변동으로 연변주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호건의 대표 자격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연결시 인대상무위원회는 반홍진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도나시 인대상무위원회는 당진생, 희광건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3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최영국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안도현 대표단으로,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왕홍윤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도나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양효빙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용정시 대표단으로, 화룡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박철만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안도현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진공래는 사업 변동으로 인해 연결시 대표단으로 각기 조정됐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맥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들의 대표 자격 변동 후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296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9월 29일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의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메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더불어 멍석통과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이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보통 때 우대활동을 훨씬 넘어서 큰 규모로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약의 우대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작은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장수로방께 198원 하는 대한 거기에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의의 황제를 장수하게 하는 의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장수로방은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이지만 해도 제일 돌출하게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뭐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40각을 싸면 30각을 주고 천원 행군권을 빼줍니다. 이 정도 게다면 이 장수로방은 이번 기회에 사시게 되면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기회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뭐 공복에 듭니다. 공복이라는 것은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는 걸 말하고 식전이라 하게 되면 식전 30분을 말하거나 식후 뭐 이렇게 말하면 식후 30분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 해도 공복에 든다는 것은 완전히 그 빈속에 드셔서 흡수가 철저하게 되게 하는 이런 그 복용방법에 속하는데요. 장수로방은 바로 한각은 엿새 동안 198원인데 이번에 우대정 자하면 100원 자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우대할 때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장수로방 한번 시도해보는 게 기회입니다. 장수로방의 제일 특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들어간 특수한 성분이 녹각교라든지 구변이라는 건 개, 곰팥 이 부속을 말하는 겁니다. 빨리 효과를 보게 여성 남성 모두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그리고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몽약에 속하는데 빨리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품 자체는 498원 한각을 하는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5각에 10각을 주고 천원 현금권을 뺏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각의 가격은 한 20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명서방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598원에 30일 복용할 수 있는데 15각에 1,000원은 빼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게 되면 눈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서 하나는 돈이 높든 낮든 지간에 우선 효과성에 완전히 우리가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명서방은 우리 지구에 난 일에 눈병철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오징어는 안과 질병은 이 제품을 쓰셔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제품으로 이심갈 정도로서 이 제품이 그런 우수한 그 효과성을 나타내는 제품이니까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눈을 찾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장수의 비결은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여러 개 기관을 동시에 그 돌봐주는 장수로방 이 몇 가지 제품을 적극적으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우리 이마보에 그 내내 이렇게 81세입니다.

0: 뭐 성통이 조금 좀 높고 왔다 말입니다.
1: 예. 예.
0: 그래 이제 요약 이제 두터 썼던 한 달 썼습니다. 예. 예, 그런데 좀 머리 어지러운 게 거기서 났고, 예.
1: 두터 쓰면 한 달입니다. 한, 예, 한 가게 보름이니까. 그렇죠.
0: 두터 다 샀다 때, 예. 그래, 이래서 얘기해라고. 집이 저기 영성 지신이 있는데,
1: 예.
0: 근데 이렇게 한 달을 잡수가, 예, 머리 어지러운 게 났고, 머리 좀 이렇게, 머리끼 자꾸 빠졌단다. 예, 머리끼 빠지는 게 이제 쑥 빠진다면.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성분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러울 때 이제 눈도 예쁘게 나면, 예, 눈도 자꾸 예쁘게 예쁘게 나면 그게 더 불편하다. 이게 머리 어지러운 게 났으니까, 그 다음에 눈이 뿌연 게 예, 났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 내게 맞겠다고 소리. 그 심장도 아주 좋단다. 심장도 예. 지밀세가나. 어서는 깨거나, 자기는 어서는 약이, 그래서 이해마들도 이야기 좋다는 겁니다.
1: 예.
0: 몽고 약이거나, 우리가 그렇죠. 먹어보지 못한 약을 먹을까, 이거 좋다는 게랍니다. 그래서, 요번 우리 학동에 참가하다가 내 물어볼 거는, 장수로방에 대해서 우리 언니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딘가 하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떻다고 할까, 맥이 없는데요, 예. 허리를 좀 세게 다쳤단 말입니다. 예, 그, 예, 그리고 또, 예, 소화 아이 되고, 예, 자꾸 올라 도화깍지라고, 예, 그, 화음하게 좀 빈혈이랍니다.
1: 아, 예, 예. 빈혈이면은, 기본, 구범 폐위엔 해소해야 되는, 근본을 지키고, 원기를 돋아서는 이런 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 제품이 제일 빈혈이게 되면 빨리 돌아서는 제품이 이 제품인데, 이거 쓰게 되면 금방 이제 여러 가지 증상에, 개선을 가져오지 말래도 개선을 가져오기 쉬운 제품 바로 장수로바입니다.
0: 어, 그렇습니까? 그 장수로바 알약입니까?
1: 장수로바에 이게 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0: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게 좋다면 싸겠단다, 선생님.
1: 예, 예.
0: 장수로바, 어쨌든 이게 좋겠구먼, 그.
1: 장수로바의 큰 그 우왕상충환처럼 그런 그 완약입니다.
0: 아,
1: 어, 그런데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깼는데 어 그렇게 그 완약이 혹시 간에 위에 부담이 가면 어떻게 콤파체 부담이 가면 어떻게 그거 치료해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복에 들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 식전 한 시간 전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빨리 해결받습니다. 완약입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예.
0: 빈혈이 심하단다.
1: 아, 빈혈을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에 들어간 성분들이 여기에 특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 들어간 그래, 성분들
0: 예.
1: 자체가.
0: 얼마 배달할 수 있죠, 예?
1: 네, 됩니다. 빨리, 예, 녹각교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이런 우선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빈혈이 오히려 좋습니다. 보충하는 거는 내려오는 게 오히려 힘들지. 보충하는데 이 기본 여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돌았습니다.
0: 알았습니다. 예, 예. 나한테 좋다면 싸겠단다.
1: 그래라 하셔. 예, 예.
0: 예, 예. 수고하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선생님이 뭔가 강의하는 장수로방 방송 듣고서 두 달 동안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먹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1: 예.
3: 위가 그냥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껄껄이 자꾸 나고, 식구물이 자꾸 올라와서 무슨 먹지 못해 됐습니다.
1: 예.
3: 그래서 다른 약을 먹기는 많이 먹고, 무슨 이사도 벌고, 무슨 약을 먹느라 하기는 많이 역설지한 것도 그냥 나을 것처럼 하면서 낫지 않으면 낫지 않고 자꾸 반복이 나타났다. 계속 한 가지 입대다.
1: 예.
3: 그래서 이 장수로방 그래서 방송 듣고 먹었는데, 이 두 달 먹었는데 이게 많이 다 해결됐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 장수로방이 장수하자면 뭐 오장육부가 편해야 되는데 예. 위공도 좋아야 되고 콤파치 좋아야 되고 간이 좋아져야 되고 심장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예. 이 제품이 바로 그런데 종합적으로 좋은 예. 다른 데 없는 성분이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3: 그러니까 예. 위가 소화 잘 되면서 숙고도 내려가거나 위도 좀 편안하고 꼴꼴이 해결되고 지금까지 지금 두 달 먹었는데 한 번도 반복이 안 나타나서 너무 좋습니다. 나타나서.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콩밭에도 많이 도와줘서 예, 원래 내 콩밭이 호화합니다. 그래서 소변도 지금 보고 또 소변 볼 때 소리기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나아지고 예, 저녁이면 뒤에서 자꾸 소리 나더라만 나는.
1: 아, 콩밭이 호화하니까. 예, 예.
3: 가자 하면 또 윙, 무슨 윙 자꾸 소리 나고.
1: 그렇죠.
3: 가관이, 이게 자꾸 거기만 딱 신경 영향, 거기만 자꾸 감히 집중해서 자지 못했댔습니다. 그냥. 집을 거두면서 조금 깨나고 또 쳤나 또 쳤나
1: 어.
3: 그랬는데 이 소리 지금 덜 난다.
1: 어, 그렇죠.
3: 콤파치 난다.
1: 콤파치 구범 배회 내에서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준 차원에서 콤파치 든든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0: 그러니까네 자지 못하는 잠을 지금 요새 잠을 너무 잘 자고 깨나고 예. 어, 맥이나, 어, 몸에 기운하고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기운이나 다리도, 대내도 맥이 오는 게 확 알린다, 지금.
1: 아, 그렇죠.
0: 예.
1: 바로 그렇습니다.
0: 그래, 예, 나는 이렇게 효과를 잘 보고 있는데, 뭔가 뭐, 우리 언니가 지금 뭔가 뭐, 이 뭔가 멍소통 정말 두통 싸서 먹었단다. 예, 굉장히 지금 두통 연결 한 달 먹었답니다.
1: 예.
0: 굉장히 염소통 이랬다. 내견색이 왔댔다 말이다. 그러니까네, 머리가 그냥 동기만 얼마나 무거운지 기똥차게 먹었단다.
1: 예.
0: 머리가 좀 많이 가벼워졌단다.
1: 어,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혈압이 좀 높던 게 온종일 잘 되고.
1: 경락이 수통되니까 혈압이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머리가 무겁던 게 경락이 수통되니까 머리가 가벼워지고, 예, 예.
0: 그래, 다리도 그렇게 무겁던 다리 되어서 뭐, 옹기종기로 걷던 게, 다리 가벼우니까 빨리빨리 걷게 된다, 미랬대다.
1: 아, 그렇죠. 예,
0: 그래서
1: 예.
0: 먹던 중간에서 이 아저씨 내내 이렇게 딱 맞는 거 하면 효과 빠르다 미랬대다.
1: 아, 그렇죠. 효과 빠릅니다. 심지어 예. 어떤 분들이 그 텔레비 그 각본이란 거 제가 보게 되면 한 100페이지 예. 되는 거 봤는데, 어떤 분들 사흘 만에 벌써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내려오지 못하고 다리 사람 안아 일구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다리가 떨어지면서 침대에서 다리 바닥 내리딛게 됐다 이렇게 하는 분들 사흘 만에 그랬던 분들 다 있습니다. 물론 그치. 사흘에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빠르게 되니까 그러면서 예. 점차 회복 가져올 수 있다는 그 기초를 말하는 예. 겁니다.
0: 그러면 머리도 헷갈지 너무 이렇게 효과 빠르다며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어제 약을 또 대답 받았는데 장수로만 근데 우리 언니 오늘이 이렇게 뭐랄까
1: 멍석통
0: 예 멍석통 국경에서 활동이 있다면서 배달 받겠다고 이랬대다.
1: 그렇게 알아하세요. 언니분은 예. 이 제품 잘 선택했으니까 예. 열심히 쓰시게 되면 하나는 잡혀오는 걸 막아주고 지금 예. 정도에서 회복을 가져오는데 이 제품이 확실한 효과성을 예. 나타내게 되어있으니까 믿고 쓰실 필요 있습니다.
0: 이렇게 한번 내게서 왔다 가니까 자꾸 반복이
1: 그렇죠. 2차, 3차로 그게 무섭죠. 예. 예, 예.
0: 다시 제품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속 먹겠다면 이래서 오늘 또 배달 받기시오.
1: 어, 그렇게 하시오.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501-7766번입니다.
1: 예. 그럼요.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제가 장수여방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 먹기 전에는 예, 소변이 잦아서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하루 지나게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난민에 밥 못 자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손발이 차고 예.
1: 아, 순환장애입니다.
3: 예, 위가 나빠서 민에 소화 안 돼서 밥 먹지 못할까 항상 내겼고 예. 그리고 허리 아파서 걷기도 바쁘고 이런데 저기 이 약을 좀 세게 먹으니까 나 이제는 많이 위에서 말한 증상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기관지 나빠서 예, 항상 그래서 감기도 달고 기침가래가 심했단 말이야. 감기 나오면
1: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는 예 이 호흡계통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혈액 가운데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당신의 호흡계통에 문제가 단순히 내 숨이 차서 가래가 성내해서 기침 기쳐서 이게 좀 불편한 그 증상 자체가 진일보로서 제일 심각하게 영향 주는 거는 심장혈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해도 예.
3: 예. 그래서 이 기침 가래가 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지금 감기 아야 면역력이 올라갔는지.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는 빠릅니다. 예.
3: 예. 감기를 미니 아야 떠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가지 약을 넣으시 이렇게 여러 가지 며칠을 갖다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예. 먹기도 옳고. 그래, 저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농성 표문이라 하기시오.
1: 예.
3: 우리 동서가 예, 저기 동풍님이 뽕 왔다 갔습니다.
1: 예.
3: 예, 몇 번 왔다 가서 예, 이렇게.
1: 몇 번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시 쓰러집니다. 예, 예.
3: 예, 그래 병원에도 몇 번 이랬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신을 잘 쓰지 못하고 예, 제가 심장이 엄청 안 돼가지고서 난리나 열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그런단 말인가. 겨우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침침하다 하고 예. 겨우 이 낯이 항상 열이 얼어붙은 것처럼 붉어버렸습니다.
1: 예.
3: 그리고 저기 이 낯에 바바람 묻어도 예. 감각은 모른단 말인가.
1: 예.
3: 그 사람이 뭐
1: 중추신경마비가 왔습니다. 예예.
3: 아, 그래. 저기 저는 치료를 합치려고 많이 했습니다.
1: 얼굴이 벌겁게 된다는 달아오른다는 거는

0: 그게 그 문제점 말합니다. 심장열이 너무 번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에 2차로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1: 그래 자꾸 얘 치료를 포기하겠단 말입니다.
0: 좋은 세월인데 왜요? 예.
1: 예, 그래서 내 방송 듣고 이 문석 빠졌다니까나 좀 그거 써보라고 해서 그랬더나 선생님과 문의를 해서 저기 좀 쓰겠다고 그래서 문의한다.
0: 이 멍석통은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데는 지금까지 아는 여러 가지 많은 약품들이 나왔는데 이 제품이 그 중에서 빠른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약 2제로 되어 있는데 드시고 어느 그 침혈에 따라서 붙이고 이랬는데 붙이는 건 하루 야두 시간만 딱딱 붙이면 모두 그 한강 안에 야두펠이 네펠에서 두각이 있는데 야두펠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붙이고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빠릅니다.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우수한 성분들이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인공사양이라든지 침양이라든지 여기 아주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7개 항이 포함된 경락을 잘 수통시켜준 이런 성분이 들어가고 소화가 잘 되고 기억이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눈찬 통변해준 치자도 들어갔고 그 열과 한이 제대로 잘 평형되지 못한 거 이거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성분이 담양이라든지 비파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 제품을 제때 사용만 하신다면 지금 상태에서 회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차로서 또 세포에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몽소통 지금 이 나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야, 너무 좋습니다. 나 이 당뇨 있으면서 한 2, 3년 전에 눈코에 들어왔다 간 다음부터.
0: 예. 그랬어요? 예, 예.
3: 예. 얼굴이 그도 푸들푸들 눈이 푸들푸들 입에서 춤이 주로 나와도 감각 잘 몰랐단 말이야.
0: 예.
3: 그리고 혈압이 그냥 160, 200까지 올라가서 혈압약 하루에 두 번씩 달고 있어도 그냥 혈압이 떨어질 줄 모르고 이래던 게 안공하는 그냥 그러면 욕구 다녔단 말입니다. 먼 길은 못 가고
0: 예.
3: 그랬던 게 몽소통 이번에 이거에 선생님 강의 듣고 지금 썼는데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그런 데는 명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3: 예, 혈압 조절 이용 잘 됐나?
0: 예.
3: 130, 135에서 그 정도 떠오고 있었다.
0: 정상을 돌아왔네요. 예, 예.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식사 잘하니까 맥이 나오고 예.
0: 그렇죠.
3: 아프면 예, 무슨 생각 못하던 게 지금은 기억이 딱딱 돌아와서 영 좋습니다.
0: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갔고 기억이 빨리 돌아서는 네.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면 그 환자분은 근심 걱정 없이 원래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이 길에서 활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3: 예, 어떤 조사에 같습니다. 얼굴이랑 하나도 까딱이 없습니다.
0: 그렇죠.
3: 예, 예.
0: 부자도
3: 잘하고.
0: 예.
3: 근데 선생님, 내 지금, 우리 동생이, 이제 부위 살짝 왔단 말입니다. 한 4월도 되는데, 지금 병원 아이가 집에서 그냥 무슨 혈압, 그냥 뭐, 그것도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몽소통 지금 쓰자고 그랬는데, 되지요, 예.
0: 이제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맨발을 잘 물으셨는데요. 그런 환자들이 네. 쓰게 되면 기본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효과를 빨리 보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 조금만 더 뭐 늦춘다 하게 되면 심각할 정도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초기니까 빨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라 하세요. 이번에 우대학당이 항차 좋으니까, 예.
3: 네, 예, 그래. 병원 가지만 이 몽소통이야. 먼저 써보고 그러다.
0: 예.
3: 약간 화질이 괜찮다고 그래. 그래, 혈압 조절은 혈압약으로 조절하라, 우선 먼저.
0: 그렇죠.
3: 그래, 이제 예. 혈압도 조절되고 용 좋다고 그랬대. 그림 그리자여서. 그래, 오늘 이게 선생님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0: 대표적으로 장미러바 좀 쓰고 있습니다.
1: 아, 장수러바, 예.
0: 고양이 자꾸 머리랑 귀신하지, 어지럽지. 위에서 자꾸 소리나지. 이라 특히 밤에 소변 사슬하기 자꾸. 이래서 내가 좀 장수러바 좀 선택했었는데,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 예.
0: 뭐, 나든 것들은 많이 났고, 뒤에서 자꾸 소리나든 것도 많이 났고.
1: 그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예. 예.
0: 이게 왜 소변 타수가 같은 것들 좀 많이 들었지. 밤 소변 타수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1: 예.
0: 이게 이번에 약 조금 더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1: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한 몇 가지 증상 보게 되면 콤파지 허하고 원기 부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종합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드시게 되면 곧 효과입니다. 열심히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지금 저기 멍석통 갖다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야, 이야기에 이제 얼마 안 썼는데 효과 참 빠른다.
1: 막힌 거 열어주는 신강 노공 여기에 막힌 거 열어주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접촉해봤지만 해도 여기에 들어간 성분처럼 우수한 성분이 적습니다. 예.
3: 예, 이 머리가 난 항상 머리 이 목일부터 자꾸만 오리 뻗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3: 자꾸 이게 어떻게 되면 되지 머리 그리고 머리 절반이 밴드 터져가거나 아프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변두통이란 게 혈관증 두통입니다. 그게 혈관 경련입니다.
3: 예, 그리고 모기가 항상 뻣뻣함에 한참 문드려주고.
1: 경동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손끝이하고 발끝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3: 자꾸만 절여나오고 있죠.
1: 아유, 신경말초염인데 피가 끝까지 갔다 돌아서지 못해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가, 예, 전신이가 그냥 차갑습니다. 항상.
1: 아, 순환장애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예, 예. 내가고 이랬는데 지금 내 이약 갖다 이제 쓴 지 얼마 안 되는데 예, 벌써 한 보름째 가다 봤어 이런 증세들 차 알깁더라고요.
1: 아, 알깁니다. 보름 쓰면 예. 알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3: 머리가 아예 아프고 예, 그다음에 예, 이게 몸이가 벌써 따뜻해 나는 게 알깁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지금 예, 이 잠도 옛날에 잠깐만 신경을 잃어가지고 잠도 매일 못 자고 예, 머리 아프면 이랬는데 잠도 지금 여전히 참 잘 잡니다. 그래서 한 간단하게, 예, 원래는 한 3시간씩 밖에 못 잤습니다.
1: 예.
3: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한 6시간씩 허리 잡니다, 지금.
1: 아, 이게 바로 심장 공동이 좋아지게 하면서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하는 이런 성분들 갖고 심장 공동이 좋아지니까, 예, 오히려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것보다도 나 조금만, 예, 어떻게 긴장한 얘기 되면 숨이 너무 참해. 이 혈이 뛰는 게가 있지 않습니까? 심리가 뛰는 게가 완을 130, 40개씩 올립니다.
1: 와,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3: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약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1: 예.
3: 대가당 먹고 이러면 한참씩 이러고 예. 있는데.
1: 어떤 분들은 오지단지 약이라고 하는데 수시어 주시왕 같은 거 계속 뭐 몸에다 지니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예.
3: 이번에 이 약, 좋은 약 만났습니다. 이번에 이 약 효과에 벌써 수업은 얼마 안 되니까 효과가 이상해지고 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이.
2: 네, 그럼요. 시간 상황으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0: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시 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오늘은 예, 단행간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시창작을 하고 있는 배소윤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배소윤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배소윤 시인은 예, 1978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작문이랑 잘 써서 다른 반급이랑 읽힌 적이 여러 차 있었답니다. 그리고 연변대학 간호학원을 졸업했고 현재는 자기절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회원이고 시의자, 의자란 시로 제3회 전국 청년작가상 은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저희들 그 시분과의 장백문화 시여행이라는 거에 많이 했는데 그 창작 모임에서 여러 차례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SM 여성컵 제5회 전국 여성 생활수기 공모에서 나는 치매로인이 수호천사라는 글로 또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시들은 알츠하이머, 가습기, 나비, 비닐봉지 등등이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배소윤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평소에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하다. 40대의 문턱에 올라서서 바라본 문학의 세계. 나한테는 그 세계가 안개 속에 잠긴 도시 불빛처럼 몽롱한 아름다움이 극치였다. 삶의 사막을 걸으며 메마른 영혼을 달려든 어느 날 낯선 이 한 줄이 시가 차가웠던 내 심장을 봄빛처럼 적셔주었다.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어 말라가던 감성의 씨앗을 깨우는 생명수가 되어 흘러들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아픔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겉보기엔 평탄하고 웃음 가득한 사람이라도 가슴 한쪽에 짙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꿈과 현실 사이 벽에 부딪혀 좌절이 고통을 앓고 있을 때 문학은 정겨운 이방인처럼 다가와 상처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이방인은 내 언어를 알지만 내 세계의 사람은 아니듯 그래서 위로하려 애쓰지 않고 공감하며 감정을 대신해 주지도 않는다. 대신 자신이 품고 온 낯선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내 앞에 펼쳐놓았다. 꿈과 현실 사이 틈에서 나는 쓰러지지 않고 그 틈을 문학이라는 언어로 메웠다. 정겨운 이방인은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깨닫게 하고 묵묵히 함께하는 침묵과 그 침묵 속에서 한 줄이 시처럼 표현하게 되었다. 때론 문학은 내가 알던 언어를 낯설게 만든다. 내가 아픔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는 상처의 꽃이라 칭하고 눈물이라 부르는 것을 심령의 정수라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고 나는 나를 통해 내 좌절의 언어를 다시 배우며 한 걸음씩 문학의 세계로 다가섰고 정겨운 이방인으로부터 고마운 귀향인이 되어버렸다. 문학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반영이고 등대이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자 도구이고 나의 평생을 바치고 싶은 아름다운 유혹이다.
0: 네, 그럼 지금부터 배소윤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시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수세미입니다.
2: 수세미, 배소윤. 익숙한 손놀림이 싱크대를 오르내리지만 씻기지 않은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기억처럼 얼룩져 있다. 남의 허물만 닦아온 세월 몸은 이리저리 닳고 헤어져 가는데 세상은 한치도 닦이지 않은 채 내 몸만 더 거칠어졌다. 그릇은 반짝이며 선반 위에서 우아하게 몸을 말리는데 싱크대 한 구석에 지친 몸으로 던져지면 내장 깊숙이 기생충처럼 바뀐 비린내가 왜 내 자리는 늘 여기냐고 묻는다. 찌든 피로 속에서 듬성듬성 풀린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비 오는 밤 별을 찾는 일이다. 꿰매지 못한 지매처럼 섬섬목 수나를 찾던 그 손끝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역겹던 비린내마저 다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0: 이순은 이번에 그 8월 7일 동문시에서 이순이 당창건 일병 오돌맞이 시가 대행사에서의 수상의 영예를 아는 작품입니다. 신은이 수세미라는 아주 평범한 주방 도구를 통해서 삶의 고단함과 정체성의 위기를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천연에서는 씻기지 않은 흔적을 지워지지 않은 기억에 비유하며 육체적 노동과 정서적 상처를 겹쳐 읽게 합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남의 허물만 닦아온 세월 속에서 자신은 닳고 거칠어졌지만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량서와 체념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반짝이는 그릇과 대비되는 수세미 초라한 위치가 내 자리는 왜 늘 여기냐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생충 같은 비린내 나는 표현이 특히 강렬합니다. 네 번째 연과 다섯 번째 연에서는 찌든 피로와 기억의 파편들 그리고 떠나야 할 운명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향이 역겹던 비린내마저 다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구절은 고통스러운 현실조차 떠나면 그리워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어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수세미라는 소재를 통해 노동, 소유의 기억, 상실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담하면서도 날카롭게 풀어낸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부수빗자루입니다.
2: 소수빗자루 배소윤. 소수빗자루 하나가 마당 앞에 쓰러져 있다. 달코 달아 작아지고 호름해진 가슴 한복판 사이로 수많은 모래알들이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며 지난 이야기들을 읽고 있다. 거친 바닥 우아래를 쉼없이 오르내리며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것조차 낮은 자세로 쓸어내는 소수빗자루. 듬성듬성 뜯겨나간 사이사이로 아팠던 세월이 침묵으로 흐른다. 젊음의 허리띠에 노끈을 동이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 빗자루를 매던 아버지. 살아갈 걱정만큼 쌓여있는 소소때를 너무 단단히 메었는지 가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소소 빗자루를 다시 세워놓는다. 벽에 기대어 힘을 잃어가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들려온다.
0: 이 시는 소소 빗자루라는 낡은 그 물건을 매자로 아버지 삶과 가난의 무게 그리고 세월이 침묵을 투명하게 그려냅니다. 마당 앞에 쓰러진 빗자루는 이미 닳고 흐름해졌습니다. 가슴 한복판 사이로 모래알이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며 지난 이야기들을 읽는다는 표현은 오랜 시간을 견디며 축적된 기억을 빗자루가 간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거친 바닥 우아래를 쉼없이 오르내리며 보잘것없는 것까지 낮은 자세로 쓸어내는 빗자루의 모습은 아버지 그 근면하고 겸손한 삶과 겹쳐집니다. 그 아래에 뜯겨나간 사이사이로 아팠던 세월이 침묵으로 흐른다는 이 구절은 고통이 말없이 스며들어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면에서의 젊음이 허리띠에 노끈을 동이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 빗자루를 매던 그 아버지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노동과 생계의 무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빗자루를 다시 세워놓고 벽에 기대어 힘을 잃어가는 모습. 여기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건을 통해 부재하는 아버지를 현재로 불러오는 애틋한 의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술빗자루라는 대상이 아버지 삶과 고통 그리고 기억을 투영해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하나의 존재의 증명이자 애도의 매개체로 승화시킨 그런 시입니다. 가난은 좀처럼 불리지 않았다는 문장이 특히 절절하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의자입니다.
2: 의자 배소윤. 로인과 의자의 거리는 5m.

0: 오는 시간 50초. 로이는 걷는 데 에너지를 집중한다. 바닥과 수평선 이르는 몸. 가느다란 두 다리로 지탱하며 아찔아찔 걸어간다. 도와드리려는 몸짓에 로인이 고개를 젓는다. 매일 그 의자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휘어진 허리를 펴며 식탁 안쪽에 있는 의자를 잡아당긴다. 하나둘씩 자기 의자로 향한다. 누구의 자리라고 정한 것도 아닌데 모두 자기 의자에 앉는다. 사람도 의자도 익숙해진 냄새. 무더운 여름 모후와 함께 익어간다. 잘 익은 살구처럼 물렁한 말이 요양원 점심시간을 메우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간다.
1: 네, 이 시는 제3회 전국 청년작가상 은상을 탄 작품인데 시는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노인이 의자로 그 걸어가는 극히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 노화, 습관, 정체성 그리고 존재의 뿌리라는 무거운 주제를 조용하고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로인들이 그 심태에 대한 묘사에서의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겨우 앞으로 향하지만 또 옆 사람이나 가나원들 도움을 전혀 받으려 하지 않고 기어코 자기적으로 해내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의자도 익숙해진 냄새, 즉 반복과 시간이 만든 이 냄새의 로인들이 습관과 채취, 곧 삶 그 자체를 잘 표현해냈습니다. 이 시에서는 예, 노인을 불쌍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거절하는 노인이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 어떤 존엄을 읽어냅니다. 또한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지만 저마다 자기 의자를 찾아가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공간과 습관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시는 예, 무더운 여름 오후 잘 익은 과일처럼 무르익었지만 곧 사라질 한때의 풍경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 기록 속에는 예,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한 인간의 삶이 만들어낸 리듬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비닐봉지입니다.
1: 비닐봉지 배소윤. 검은 비닐봉지가 마당에 날아든다. 힘없이 펄럭이다가 바닥에 눕는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빠져난 한 조각의 욕망 같은 그림자. 허수아비 같은 빈 영혼 껍데기. 구멍난 가슴 속엔 바람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나의 허파는 어느 바람에 흔들리는 걸까? 흔들리다 보면 길은 생기는 걸까? 비닐봉지가 다시 날아오른다. 바람과 질문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 오랜 번데기를 짓고 하늘을 열어가는 나비 한 마리.
2: 예, 이 시문이 버려진 비닐봉지를 극히 일상적인 대상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고독과 그 회복의 가능성을 동시에 담아낸 시입니다. 1년부터 3년까지는 무거운 공허감과 수동성을 보여주었다면 사련의 질문을 기점으로 5, 6년에서는 능동적인 변화와 희망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나오는 나비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온 존재라는 점에서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바람에 휩쓸리는 비닐봉지 같지만 언젠가는 그 바람을 딛고 솟아오르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은근히 전해줍니다. 여기서 나비 등장은 시인이 그 어떤 재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 전반에 그 어떤 비약을 일으켜주어서 더욱 새롭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코스모스 밭에서입니다.
1: 코스모스 밭에서 배소윤. 바람 없는 날에도 흰 허리는 수없이 휘청거렸다. 할머니 손등처럼 마른 햇살에 빗발려가는 꽃잎새 하늘 향해 얇은 귀를 열고 있었다. 꽃잎 닮은 노란 눈동자, 애써 감춰진 통증만큼이나 깊어진 야윈 가슴엔 늘 하늘이 숨쉬고 있어 살아갈 만한 내일이었다. 창밖에 거미줄 같이 가는 기억의 망토리에 하루살이 한생 호적거리듯이 소리 없는 목소리 바람 속에 한 세상 묻었다. 잃어버린 갈 흐느끼던 그날의 코스모스.

이 시 그 부제목은 할머니 령전이라고 썼는데 시는 코스모스라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을 매개로 할머니 삶과 죽음을 매우 조용하고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0: 강렬한 이미지로 시를 다듬으면서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슬프지만 차분하고 상실감 속에서도 따뜻한 기억이 살아나는 시입니다. 배서연 시인은 일상적인 사물, 얘기를 하면 그 비닐봉지, 코스모스, 빗자루, 수세미 이런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 뛰어난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연변박물관에서입니다.
2: 연변박물관에서 배서윤. 죽은 시간 후에 서 있는 조각상 필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시대 뛰어넘은 숨결은 죽어가는 시간 속에 빛빛으로 물든다. 흙이 되어버린 몸, 억겁 세월을 넘나드는 혼의 날개는 어느 쯤에서 부서져 먼지로 남아 또 한 번의 죽음을 살아가는 걸까? 먼지 속을 걷는 사람들, 늦가을 바람 속 뒹구는 낙엽처럼 카메라 속에 빠져든다. 장인의 거친 손 끝에 치열하게 매달렸을 한 조각 분신. 잃어버린 것들을 더듬고 서서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를 질문한다.

0: 이 시 부제목은 점토상 앞에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는 이 박물관이라는 공간과 점토상이라는 고대 유물을 통해서 시간, 죽음, 기억, 예술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먼저는 점토상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존재론적 질문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흙으로 돌아간 몸과 억겁을 넘나드는 혼, 그리고 또 한 분이 죽음을 산다는 순환적 세계관, 그 아래 현재의 관람객을 낙엽과 카메라에 비유하며 그들의 일시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장인의 손길과 점토상의 분신성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행에서 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를 질문한다. 이 한 줄은 시를 단순한 감상에서 철학적 성찰로 끌어올립니다. 과거의 유물은 단지 보존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방향을 묻는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노인과 지팽이입니다.
2: 노인과 지팽이, 배소윤. 지팽이 하나가 요양원 복도를 가로지른다. 벽에 부딪히며 스쳐 지나갈 때마다 힘껏 휘청거리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마가을 햇살 물은 옥수수 껍질처럼 바짝 마린 손등위에 반점 같은 얼룩진 상처들이 불빛을 머금고 걸음을 밝힌다. 시간의 너비를 건너뛰느라 걸음의 폭을 애써 늘려보지만 하루의 길이만 허무하게 길어질 뿐이다. 한 가정의 지팽이로 살아온 세월. 길을 잃고 길을 찾아 떠날 때, 태양이 골짜기로 내려앉아 어둠이 몰려올 때, 눈물의 긴 사연을 달빛으로 동여 고향집 처마끝 고드름에 매달며 지새웠던 밤에도 지팽이는 넘어지지 않았으리. 하루하루 심장을 더듬으며 조금을 서성이는 지팽이.
0: 네, 이 시는 노인과 지팽이라는 단순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지점을 건드립니다. 시 앞부분에서는 지팡이의 물리적 움직임을 통해 노인이 불안정하면서도 의지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또 노인이 신체적 노화를 섬세한 이미지로 형상화하며 상처가 오히려 빛이 되는 역설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간에 대한 노인의 그 심리적 고통과 시간을 이기려 하지만 결국 허무만 남는 상황을 표현했고 점차 과거 회상으로 이동합니다.

0: 노은이 한때 가족의 지팡이였으며 그 시절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그런 시인의 경외감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로 다시 돌아와 지팡이가 그러니까 노인과 이미 어제는 지팡이가 되지 지팡이가 죽음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 가장 큰 미덕은 지팡이라는 하나의 사물이 노인이 전 생애를 투영한 점입니다. 지팡이는 보행 보조 도구에서 가족의 버팀목으로 더 나아가서는 삶의 의지로 되었다가 지금 죽음을 서성이는 존재로 점차 의미가 확정됩니다. 또한 이 시도에 위에서 살펴본 그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스승님의 태도를 공유합니다. 정답을 주기보다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그 속에서도 빛나는 존엄을 조용히 응시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이 아마도 배소연 시인이 특유의 시창작 품격이라면 품격이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옥수수 죽을 그림입니다.
2: 옥수수 죽을 그림요. 배소윤. 은은한 노을빛이 할머니의 숨결처럼 번지는 저녁. 주걱이 손끝에서 둥글게 시간을 저으며 옥수수 죽을 끓인다. 식탁에 나란히 모여앉은 올망졸망 눈빛들. 죽석에서 서로의 옛말을 끓이는데 타닥타닥 끓는 소리는 고향집 열린 마당문으로 들려오는 옛 이야기 장단 같아서 먹기도 전에 벌써 따뜻해져 가는 가슴이다. 알갱이 하나하나에 로인의 손말이 굽은 세월이 스며있고 청춘의 기억처럼 통통한 강낭콩도 저녁빛과 함께 천천히 무른다. 한술 입에 떠넣는다. 부엌을 지키던 엄마의 향기, 부엌 너머 엄마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깊은 미소, 행주 치마에 매달려 손가락 빨던 막내 동생의 장난스러운 얼굴이 잠든 기억을 깨운다. 옥수수족이 조용히 끌린다. 그리움은 고향 굴뚝의 연기를 타고 와 요양원 식탁 위에 내려앉아 낡은 옛말을 다시 피워 올린다.
0: 예, 이 시는 옥수수죽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음식을 통해서 시간과 기억과 상실을 동시에 끌어내는 그런 시입니다. 핵심은 옥수수죽 자체가 아니라 죽을 끓이는 행동이 곧 기억을 다시 살려내게 하는 행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인은 죽을 저으면서 과거를 저어내고 죽을 먹으면서 기억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요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시가 슬프지만 전혀 우울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뜻해져가는 가슴 다시 피어올린다 하는 그 마지막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이 시는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의 재생력을 긍정합니다.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이 시에서만큼은 추억은 다시 살아난 그런 힘입니다. 이 시는 한편의 시이자 하나의 완결된 새로움이 탄생입니다. 냄비 안에서 죽이 끓듯 시인의 의식 속에서의 과거가 끓고 그것이 독자의 가슴으로 전해됩니다. 은근히 무게를 누르면서도 새 희망을 불러오는 그런 힘을 주는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서늘한 가을바람 속에 배소연 시인의 진정 넘치는 시를 감상하고 또 냉금산 시인의 시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곡,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장작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담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우려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추석명절하고 국경절 일층 소개해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면서 한과기 백알씨 포상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번약 이 과학을 증성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17과학을 사신다 할 때 이번에 7개월하고도 20일을 드실 수 있는 량입니다.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36과학을 사시는 분들 13개월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려활동 기간에만 장약심리방 본약 6과학을 증송해드립니다. 예, 장약심리방을 지금 소개해드리면서 한과학의 백알씨 포상돼 온 후로 한 번도 장약심리방 본약 6과학을 증송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활동이 36과학을 사신다 할 때 15개월 드시고도 10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예, 그 동린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이, 예, 그리고 아, 동린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실 수 있는데 이게 다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다 400g짜리였죠. 예. 예, 그 이변이 900g이기 때문에 아주 분량이 큽니다. 예. 이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개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특별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예, 저로의 기회인데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약심리방 약과기 치료 범위 보면은 기를 조절해 주고 기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기를 조절해 주면서 혈을 보충해주는 약을 써준다 할 때 면역력이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예, 만약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하다면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예. 기라는 거는 피를 밀어주는 힘이죠. 예. 예,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수 있는 성분이 소홍화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내왔는데요. 오른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저는 장약신방약 먹는 한답니다.
0: 예.
2: 예, 저는 이 약 먹고 예, 심장이 나빠서 그랬는데 이 약 먹고 효과 너무 잘 봐서 예,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2: 예, 네, 이 약 쓰듯이 3년이 나는데 야, 가슴이 답답하고 후두두 떨김에서 만나서 불안하고 그렇던 게 아이, 예. 밤에 잘 때도 이불도 목을 내놓고 잤습니다. 가슴에다
0: 심장이 나쁜 사람은 영 불안합니다. 계속
2: 예, 예. 자꾸 불안하고 예. 예, 이불도 목을 내놓고 자고 자다가도 심장 아이, 올리 숨이 올라와서 예, 대유수 보시게 안 갖다 놓았다 하던 게 내 이하고 예, 예, 이전에 먹고 너무 효과 좋을까 예. 또 한번 싸 먹었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내 또 너무 효과 좋고 좋으니까 우리 영감이 놓고 이걸로 시대도 그래서 백원에서 태어나서 맞아 이 차이하고 대도 시겠는데 우리 영감도 지금 예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어림진하고 다리도 후두도 떨기도 하는 것도 다 이렇고
0: 그때에까나 36곽 쌌지니까 그 아바이 병원 그런 게 지금 예. 노공이 왔을 때 또 그 전화해봐가지고
2: 36곽 쌌습니다. 예. 그때
0: 또
2: 예. 예. 그래가지고 효과를 봐서 지금 정상적인 사람처럼 예, 매일 살롱 철타고 놀았다는 게 예, 우선 열 달도 넘는데
0: 예.
2: 그냥 예, 효과를 보고 잘 보내고 있습니다.
0: 예.
2: 이렇게 주변 사람도 많이 소개했는데 그 사람도 다 약이 좋고 다 효과 좋단다.
0: 그렇죠. 예.
2: 예, 수상장이 되고는 또 어쩌든 효과 좋고 모두 옆에 영 좋습니다.
0: 많이 소개했지니까 옆에 예, 주위 사람들.
2: 예. 예, 그래 예, 우리 영감을 좋아지는 거 보고 주변에서 무슨 약 먹고 그랬는가 해서 내가 많이 소개를 했는데 먹을 사람마다 모두 효과 좋답니다.
0: 맞습니다. 이 약은 이 소개해도 욕 안 먹는 약입니다.
2: 예. 예. 그래 우리 또 저기 활동실에 어떤 아줌마의 또 예, 심근경색이란다.
0: 아, 예.
2: 예, 그리고 오륜진하고 경력도 없고, 그랬네, 우리, 그리고 우리 상체가 예, 뜨겁고, 아래는 또 하체는 또 차고 이런 사람인데,
0: 예.
2: 내 이번에 이 약을 활동에서 쌌다가 자기도 이 약을 싸겠다 합니다. 근데 나도 이 살, 속이라 좀 한답니다.
0: 예.
2: 예. 이 약을 먹고 좋으니까 이 활동에서 더 주문하겠다 합니다.
0: 예, 이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꼭 후기 치료로 병원에 그 입원했다 나와서도 그 입원하고 출원해 나온 다음에 그 후기 치료를 계속 해야 됩니다. 심근경색이 있는 이런 분들은
2: 예,
0: 예. 예, 꼭 이게 이 심근경색이라는 게 심장병 중에서 제일 중한 병인데 계속 해야 되죠. 우리 약과기 치료 범위 보면은 이게 그 중약이면서 또 그 서상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상이

0: 의사가 조치 공릉을 선호하는 게 그게 딸로 쓰여져 있고 그 아래에 또 중의가 해석하는 게 또 딸로 있습니다. 딸로. 예. 그런데 서상 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하고 그리고 이런 체계가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 서상 의사는 거기에 혈액형 갭심증을 치료를 해준다고 쓰여 있는데 혈액형 갭심증을 심근 경색형 관심병이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병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병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후기 치료를 하려면 이 약으로 후기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기 때문에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려드릴게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약신내방을 오늘 환자입니다.
0: 예.
3: 예, 장약신내방을 먹기 전에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예.
3: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내경색도 두 번 나왔지. 그래서 이 장약 쓰기서는 그 1년에 몇 번씩 이왕하는 게 쓰려서 이런 이번에 하고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러움증이 세게 납니다.
0: 예.
3: 거기다가 또 심장이 통쇠나고 뒷단증이 아프고 숨이 차면서 땀도 얼마나 흘린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만 관을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약신내박을 접수해서 먹었는데 야 이 약을 먹으면서 우린 지금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절약했지 얼마나 편안하니 사람 병을 다 고쳤을 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
0: 그렇죠.
3: 나는 또 거울아봐. 고혈압 환자 되놨어요. 고혈압 약을 한 30년 먹었었어요.
0: 예.
3: 그래서 장약신내박을 먹으면서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도 지도하는 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이렇게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선생님 또 한 가지 리솔료 화학을
0: 맞춰주더만
3: 이 방법으로 쓰고서 이렇게 먹었는데 야 혈압조절이 그리 잘 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3: 아홉 달 만에 이 약만 먹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됩니다.
0: 그렇죠.
3: 아, 예. 우리는 정말 이 약 먹으면서 우리 또 량준 이 약 먹으면 정말 여러모로 효과를 잘 보고 정말 혜택을 잘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3: 우리 둘이 나이 들면서 우리 둘이 다 몸에 있습니다. 재활병이 있고 뭐.
0: 연세 있다 보면은 다 그 심혈관 질병이 어느 분이나 다 있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나이 들면서 그 병이 자꾸 있어서 이 약 선택해 먹었는데, 야, 효과를 잘 봐서 지금은 우리 둘이 다 아픈데 없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그래서 우리는 기어서 건강하게 살긴 해서 이번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이번 우리 활동이 놓치면은 1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3: 거기서 그래 말입니다. 예. 오늘이 끝나니까
0: 아니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방송은 없지만 재방송으로 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일부터 7일까지는 재방송 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계속해서 드립니다. 예.
3: 오늘
0: 생방송이 오늘이 9월달의 마지막 날이죠.
3: 받아왔는데 기어서 먹어서 건강을 찾자 그러면
0: 예,
3: 우리 아빠의 친구 한 분 있는데 중풍이 세 번 나왔답니다.
0: 예.
3: 심장도 나쁘지 변비도 있지 관절도 나쁘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면 우리 소개해서 잡사람인데 효과 그리 좋다지 않다.
0: 그렇게 꼭나옵니다 효과.
3: 여러 가지 병이 다 해결되면서 기억력도 그리 좋아졌다.
0: 예, 기억력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좋은 약 이제까지 먹은데 처음 먹어봤다. 오늘 이 활동을 할 때 또 36가지 달아봤자 계속 보겠답니다.
0: 예, 예. 36가지 배달 받으시려면 이번 우리 활동이 제일 큰 우리 활동 있거나 예, 예 이번 우리 활동 같은 기회를 놓치면 1년 기다려야 되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네, 241-7979번.
0: 맞습니다. 예.
3: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저도 이제 혈압이 조절이 안 돼 30년에 서약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4: 아, 그러다 선생님이 장약신내방 강의를 듣고 장약신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을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예.
4: 그래서 나 야동단 만에 신내방만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파도 없이 정말 온전가 됩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도 나는 병원을 가 검사한 결과에 경동맥 오른쪽 방팔이 딴지단 받았습니다.
0: 아, 예.
4: 아, 그러니까 항상 근심 속에 살다가, 이 정말 몸에 시한 복단 타고 당, 이게 언제 떨어질까봐.
0: 근심이죠,
4: 예. 예, 항상 불안하게 살았는데, 내일 넉다 밥 먹고 검사.

0: 저는 결국 관이 싹 없어졌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 빨리 없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5달, 어떤 분들은 6달, 7달, 8달이 이렇게 잡수고 없어진 분들도 있고, 예. 그 영 빨리 없어진 겁니다. 진짜.
0: 예. 그러니까 큰 근심 들었습니다. 예. 예. 이야기 보면 난 여러 명 좀 하고 봅니다. 심장도 안 좋아요. 항상, 특히 좁은 공간 동안 손을 탁탁 맡기고, 예. 뒷자리 뭐 빨리 또 뒤로 아팠는데 이거 지금 이야 뭐 후원도 저번 공간도 가도 숨 막히나 이런 정세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겨울이나 정말 대창문 계속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 정세 없었어요.
1: 심사에 좋아지면서리 그런 정세 예. 없어집니다. 예.
0: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당뇨병 앞에 쪽으로 혈압이 항상 높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오고 해. 특히 밤소변에 자다 연고자였습니다.
1: 예.
0: 그러나 이 그런데 혈압도 온정되고 심장 안정되니 가슴이 쏙쏙 찌르는 이정서 없으니까 영적으로 좋아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 우리 극대 활동이라니까 아 이래서 활동에 아예 효과도
1: 이 약이 이번에 그 이 우리 활동이 어느 마이 큰 우리 활동합니까? 이 제일 큰 우리 활동인데 이때까지 이런 우리 활동이 없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번 학교에 36과 싸서 한국에 붙여달라고 전화 왔습니다.
1: 아, 이번 우리 활동이 아주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 다 받은 다음에 거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예.
0: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그 혈압이 저기 있어서, 예, 20년간, 예, 그 고혈압 약 여러 가지 먹으면서, 예, 간도 상하고, 간도 상하고, 어때? 듣겠습니까?
1: 예, 이렇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3: 간도 상하고, 콤바스 상, 위로 많이 상했습니다.
1: 예.
3: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 일곱다 잘 먹은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살, 다세,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데로부터, 선생님 알려준 독세 비법을 같이 썼는데, 여덟 달 만에 지금 신예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잘 됩니다. 예.
3: 그, 겨우 저는 내경색이 두 번이나 오면서, 예,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눈도 먹어와서, 예, 뜨기 바빠는데, 이 약 먹으면 눈이 뻣뻣 떠지고, 예, 정신이 이제 바싹 나는 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아, 그렇지.
3: 예. 겨우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 용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지 모른다, 지금.
1: 그 관절에도 그렇게 좋아짐 나풍 한습을 빼주지, 콩팥지어증을 치료해주지, 그리고 근육심줄 인대를 부드럽게 하면서, 그, 이 간을, 그런 간을 다스려주느니, 이게 근육심줄 인대를 간이 이게 관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 간을 또 다스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집니다, 또.
3: 예, 예. 그것만 말입니다. 계속해서 어지럼증이 나면 예, 우는 덥고 아래는 그냥 차갑고 하는데 이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예, 그럴 수 예. 있습니다.
3: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해서 예, 사지가 저리고 소변도 작고 했는데 이 면에서 영 효과를 잘 봐서 지내서 합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 우리 둘이 이 약 먹으면 건강 찾고 있는데 야, 정말 이 약 보면 예, 해발 4,500m, 홍경선은 5,400m 이상, 서장에서 예, 런 황금을 해준 약대가 한 가지가 아니고, 예, 네 가지가 들어갔지.
1: 그렇지.
3: 정말 아주 특수한 약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먹어보니까 예, 알린다. 확실히 그 효과가 특수하다.
1: 잡사본 사람이고 사, 이 약이 좋다는 거 알제쿠모입니까, 원래.
3: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 친척 친구들을 많이 소개를 해서 예, 쓰는 사람마다 효과 좋다며 칭찬, 우리를 대위 칭찬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내 친구인데 내 소개를 지금 이약 중인데, 예, 우리 그 친구는 심장에 수제를 두 개를 하고 계속 어지럼증이 나고 고리싱함이 경련해졌고 관절이 아예 좋아하는데 이약 먹고, 예, 야, 이 여름에도 지금 효과를 잘 본다며.
1: 한 가지, 두 가지 좋아지는 게 꼭 알깁니다. 이거 잡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효과 좋으니까, 예, 이번에 뿌리를 뽑겠다며, 활도절 때쯤에 오늘 재림의 수가 배달 받겠다며.
1: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개입니까?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4: 예, 나도 이 약은 심리방 약은 저는 한두 달 먹었어요.

0: 예.
1: 그런데 좀 효과 알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
0: 어떤 면에서 알립니까?
1: 예. 혈압이 원래 높아서 혈압약 먹지 얘기를 먹어도 어떤 때는 조절 잘 안 돼 올라간다 말입니다.
0: 예.
1: 그런데 예, 혈압이
0: 조절 잘 되고 예.
1: 예. 그리고 심장도 나쁘지. 근데 심장 것도 좀 예, 좋아진 게 알긴다. 예,
0: 예 알겠죠.
1: 이번에 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0: 예, 그러셔. 예.
1: 예, 예, 이번에 많이 싸겠습니다. 예.
0: 예. 예. 그러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 하십시오. 지금 예.
1: 예.
0: 예. 예. 예.
2: 안에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고혈압으로 예, 거의 22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약 먹고 산호한단다.
0: 예.
3: 거기다가 귀에서 예,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고 해서 예, 영미병원에가 보이니까 신경 쏠려 그렇단다.
0: 예.
3: 이런 병이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대다.
0: 아, 그렇죠. 예.
3: 예, 이렇게 계속 소리 날아가니 조만간이 긴 뭘 같습니다.
0: 예.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 섭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3: 한 달 다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난 것 같습니다.
0: 예.
3: 두 달, 세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사진 게 알립니다.
0: 예.
3: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 아이 난다.
0: 예, 좋죠.
3: 저는 예, 이, 예. 예,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한 게 알립니다.
0: 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약은.
3: 예,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예, 당약 심리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닷새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혈압이하고 감량하게 먹, 감량하고 먹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녹색 방법이 있잖까.
0: 예, 예.
3: 이 방, 어, 녹, 이 방법을 썼는데 예,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예, 야득 달 만에 지금 당약 심리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0: 예.
3: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먹고 꼬시고 오시고 했는데 지금 면디고로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0: 좋죠.
3: 예. 예,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잔다.
0: 아, 예.
3: 우리는 예, 딱 좀 찍어놓고 예, 다른 약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0: 예, 이 약만 나, 드셔도 됩니다.
3: 예, 우리 남편하고 나는 딱 이 약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0: 예.
3: 우리 남편도 예, 심혈관 질병이 있어가지고 예, 이거 먹고 있는데 우리 둘은 예, 용 효과를 보고 있어가지고 예, 그 옆에 친척 친구 그리고 활동실의 친구들도 예, 얼마나 많이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손님 많이 소개했습니다. 예.
3: 예, 근데 이제 활동이 거의 끝난다면서 예, 우리 노래교실 아주머니에 이번에 싸겠답니다.
0: 아, 예.
3: 그 아주머니는 예, 주자도 세 개 놓고 예, 노공도 두 번 오고 예, 그리고 소변도 용 잡고 잠도 미네 안 온다면서 예, 근데 이거 쓰고 있는데 예, 효과 나는 게 그렇게 팍 알린다면서 예.
0: 팍 알릴 수 있습니다. 그 면에서 예.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3: 예, 그래서 예, 오늘 36번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 전화를 하십시오. 2417979번입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내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7일 동안은 이거 재방송하게 되는데 예. 이 재방송 이 시간에 우리께가 그저 전화 2417979번으로 전화만 하시면은 집까지 다 배달해드립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인사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장약 심리방을 제조하는 데서 주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이고 항산화 작용이 특별히 뛰어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주죠. 예, 사실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예, 항산화 작용은 이게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라 나타나게 되죠. 예, 항산화라는 걸로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딱에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예. 예, 그 감자도 색깔이 변하죠. 예, 깎아놓고 그거 한참 있으면 예. 이럴 때는 아, 이 사과나 감자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 사과나 감자의 세포가 변하게 됩니다. 예. 이런 사과나 감자가 산화되는 데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 몸이 비유하면은 우리 몸이 좋은 군대가 나쁜 놈을 몰아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이 들어있는 있는 주요 약재 서홍화의 이 서홍화라는 거는

0: 아, 서상에서 장홍화락이다 하고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이런 약재입니다. 예, 이 유효 성분인 서홍화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 쓴 색소하고 그로신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은 만성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에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홍경천이 이 홍경천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서장이 야생약재입니다.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이고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이런 약재입니다. 이 홍경천에 들어있는 유효성분이 살리로두사이드하고 다이로솔하고 플라보노이드 화합물하고 다당류하고 아데노신이 그리고 스쿠알린하고 셀렌 아연하고 폴리페놀 결렬물질 에게고 슈퍼옥사이드 디우슈 무타지 그리고 SOD는 세포의 저산소 내성을 강화하고 고원식물이 아주 악랄한 환경에 적응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서 효과가 아주 강력할 뿐만 아니라 항암작용도 아주 강합니다. 이 홍경천에는 18가지 아미노산 비타민하고 또 비타민 AD하고 황통에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서 아주 좋은 작용이 있죠. 그리고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황계 이 황계라는 성분 가운데는 유효 성분인 황계 다당치 하고 황동류 화합물은 자유기를 없애주면서 그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항산화 작용을 해준다. 예. 그리고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당귀 안에 들어있는 쑥벤락톤이라는 성분은 만성 골반염에도 치료작용이 좋고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 아주 독특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귀 안에 들어있는 페룰산 비타민 E, 시스아파겐인 이 성분은 연구 결과 뛰어난 항산화 활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귀 안에 들어있는 페룰산 성분은 T로 신화이제 활성을 억제해가지고 회색수성청을 막아준다. 그래서 얼굴이 잠이 나왔다거나 로인 반점이람 검은보스 시람 난 이런 분들한테 효과적이죠. 그리고 당귀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세포막이 산화 손상을 보호하고 시스아파겐은 신호전달 경로를 조절해가지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교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민속 공연, 실경 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변경 관광, 향촌 관광 등 일련의 특색 문화 관광

0: 활동을 내놓아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한자리에 모여 단란한 명절을 보내고 관광객들은 몰입식 민속 체험 속에서 변강의 정취를 느끼며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중추절 주제 문화 시범 활동이 일전 용정 해란대 조선종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문예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미식 맛보기, 민속놀이 등 여러 형식으로 연변 여러 민족이 함께 추석을 보내는 전경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용정시 안민가도 전도사회구역 당총지 부석이 등비입니다. 우리 사회구역에서는 관할 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을 조직해 이곳에 와서 무형문화재와 민속놀이, 민족특색 음식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강의 다원화와 민족 특색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이웃 축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문예 합동 공연, 백가연, 수제 월병 만들기 등 대중들이 즐기는 형식으로 이웃 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해 민족 단결, 이웃 화목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명절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족 가무, 찰떡 만들기, 민속문화 체험, 민족 복장 기념사진 촬영 등 체험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여러 민족 이웃들은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천인 비빔밥 민속 체험을 진행하고 특색 미식 맛보기와 투호 놀이도 마련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 초청한 산동 관광객 조승미입니다. 정말 흥성합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음식을 맛보고 수공예품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1년의 강변 문화관광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했습니다. 꽃등 만들기, 중추절 수수께끼 맞추기, 국풍, 깜짝 공연 등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등을 만들고 시가 교류에 참여하면서 전통 명절 민속을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려령대학 학생 마신풍우입니다. 저는 이번 활동의 국풍 NPC입니다. 추석 당일 도문강 광장이 정말 흥성흥성했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강변에 모여 달 구경도 하고 즐겁게 놀면서 웃음소리 속에서 전통 명절의 독특한 운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 저도 아주 기쁩니다. 추석 기간 디지털 과학기술과 연변 생태, 민속, 도시 기억 요소를 융합한 연길 1978 예랑예술전람관은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전람관은 젊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념 촬영과 휴식 체험 공간을 제공해 도시 야간 경제 경영 모식을 풍부히 했습니다. 1978 예랑예술전람관 운영 총감독 허건영입니다.
1: 我们这里有10个不同主题的展馆.
0: 여기에는 10개의 부동한 주제 전람관이 있습니다. 장백산 주제 전람관도 있고 등불 이야기를 통해 연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문화 창의 놀이와 기념 촬영 구역도 있으며 커피와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 기간 2026년 연변 백사냐 달리기 경기와 왕의 영예 전민 이 스포츠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2,300여 명의 사냐 달리기 선수들은 모아산과 민속촌을 가로지르며 연변의 황금 가을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 스포츠 대회는 야간 장터와 연동해 낮에는 경기 관람, 밤에는 장터 구경의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추석 기간 전주 문화관광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인 장성세를 보였습니다. 은련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7만여 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68% 증가했고 관광 소비는 9억 7,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3% 증가했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감축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0: 전주 27개 중점 상업무역 류통기업은 연휴기간 루계로 4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려 동기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1: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29일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주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왕초국,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주 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29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1차 전체 회의는 왕초국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태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선 중려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연변조선족자치조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수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초안, 연변조선족자치조 무형문화유산보호조례 초안 수정정황에 관한 주 16기 인대 법제위원회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조 조선족문화사업조례 폐지에 관한 조 16기 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설명, 조 16기 인대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연변조선족자치조 도시음료수 수원환경보호조례, 연변조선족자치조 광산자원관리조례 폐지에 관한 설명 및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용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폐지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두경국이 한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 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주인민정부의 2025년도 지방정부 재무관리 정황에 관한 보고, 2025년도 흙토지 보호리용 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보고, 중소학교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하고 교육 소모를 정돈하는 전문 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이 한 지적재산권 검찰사업 정황에 관한 주인민검찰원의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조 연변소관리조례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 집법검사 보고, 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감독조사연구 보고, 전주 촌 사회구역 두 위원회 임기 교체에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을 관철 실시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 보고, 주 16기 인대 7차 회의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 정황에 관한 각 처리 단위의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인사, 임면, 사항 관련 정황에 관한 주 당위 조직부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임직 예정 인원들이 봉직 발언을 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 인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회의 기간 연조회를 소집해 전주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2차 전체 회의는 림송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영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폐지할 때 관한 결정,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최홍성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인사, 임면사항, 최홍성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헌법선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에서는 성인대 상무위원회와 사업 연결을 잘하고 법규 초안 문서를 1층 완산하며 폐지되는 법규의 후속 사업을 잘해 대표대회에 순조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위치를 높이고 책임 담당을 강화하며 지방정부 채무관리, 흙토지 보호리용, 중소학교 학교 운영행위 규범화, 교육 소모 정돈 등 사업을 더 힘있게 다잡아 착실한 사업 성과로 발전대국에 봉사하고 사회적 관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전문 질문의 성과를 우리 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동하는 실제 성과로 확실하게 전환시켜 전주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 분투하는 양만 국면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검찰기관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종합적인 직능 수행을 심화하고 사건 처리 질과 효율을 제고 협동 보호 강화, 기업 봉사 최적화 등 면으로부터 착수해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우수한 검찰 봉사와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재반 보고를 수정 완산하고 조정부 및 관련 부문에 보내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각 처리 단위에서는 조 16기 인대 7차 회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와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을 긴밀히 결부시켜 착실한 처리 성과로 대중 기대에 답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조 중급인민법원 원장 조초봉, 중공연변조 교류검사위원회 연변조 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 조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0: 사회하고 부주장 두경국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사업 전개 정황을 보고하고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렬석 인대 대표 10명이 변경향촌 특색산업 육성장대 주거환경 정돈 경료 제약기재 건전히 하기 작지만 아름다운 농업문화관광 융합대상개발 양로정원 기능완선 등 10개 면의 내용을 둘러싸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주흥변부민촉진국, 주농업농촌국,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 주민정국, 주공안국, 주상무국, 주교통운수국, 주재정국, 주위생건강위원회 등 9개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들이 제기된 문제를 둘러싸고 일일이 답변했습니다. 질문이 끝난 후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답변 정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질문에 답변한 각 부문에서는 주당위의 흥변부민 변강안정공고 모범구 건설 요구에 맞추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과 인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힘써 잘 답하고 전문 질문의 후반부 문장을 잘 써나가야 합니다. 더욱 큰 힘, 높은 표준, 실속 있는 조치로 흥변부민 변강안정공고 모범구 건설 청사진이 실제 구현되도록 추동해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강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공고한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1: 최용성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민공화국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석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계속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임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최혜희 주인대 상무위원회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사업위원회 부주임 직무를 해임합니다. 최혜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합니다. 상관홍군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단우건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소경량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세홍성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시가를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혜생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춘명의 주감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류훈영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김광석을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으로 임명합니다. 최국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림천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전일수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주유를 주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향란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리봉열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사봉정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1: 이어 최홍성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성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0: 다음으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호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단호건은 사업 변동으로 연변주를 떠났습니다.

0: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오권의 대표 자격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반홍진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도나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진생, 희광건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3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최영국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안도현 대표단으로,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왕홍윤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도나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양효빙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용정시 대표단으로, 화룡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박철만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안도현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진공래는 사업 변동으로 인해 연길시 대표단으로 각기 조정됐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들의 대표 자격 변동 후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296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9월 29일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길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온 대지 강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상임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결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비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는 함께라면입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힘을 전해주는 곡인데요. 이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동호 작사 송열 작곡의 누나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감싸주던 그 눅눅한 품, 변함없는 사랑을 초하는 곡입니다. 강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관석 작사 허령근 작곡의 하얀 봄나무는 순수한 자연의 말씀 속에 깃든 그림과 기다림을 수성적으로 그려낸 곡입니다. 지친화 가수가 부르드립니다.

등록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로 충만한 삶을 노래합니다. 황매화 인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

가능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화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풍성한 혜택과 함께 또 건강과 선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1박스 구매하시면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요.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100% 순수한 이런 분말로서 국가 약품 질량 관리 표준에 도달한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40도 날저온에서 발효시켰고 정화 성분의 활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쳐서 독성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안전하고 효과가 선명한 이런 중노년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예, 이런 선물 같은 명약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현대생물공학 4단계의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천연 동충하초에서 특정 균주를 분리한 후에 액체 심층 발효 배양하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이런 분말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예, 이제 동충하초 발효가 너무나 한단다.
1: 예.
2: 자꾸나 이야기에 먹어보니까 알린다. 정말 특이한다.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랐다지. 거기다 발효까지 했다지. 어째서 먹어보니까 알린다 말입니다.
1: 네.
2: 예, 저는 좀 심리해 혈관 질환이 조금 심했습니다. 제가.
1: 네.
2: 예. 밤잠 잘못 자고 계속 가슴이 더불어 가고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혈압 조절이 달라야 겠단 말입니다. 그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거리고 이 잘 때면 식은땀 흘리고 결국 이게 음양 평형이 아니 됐는지 우위는 괜찮은데 아래 발이 시리봐서 또 그 꼼짝 못했습니다.
1: 네.
2: 네, 발이 조금만 차먹고 저희의 감기 증상처럼 계속 그래 감기하고 달고 살았습니다.
1: 네.
2: 그래 의사들도 많이 배워보고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뭐 크게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동충하초 발효 균분 이거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 저리는 이거 선택해서 먹었는데 진짜 이걸로 이 증상들을 다 해결받단 말입니다.
1: 네.
2: 수술 내일 잠을 잘 잔다지.
1: 네.
2: 가슴이 또 그러고 가던 게 그 증상이 없어지고 밥 맛있고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 발이 차가지고 계속 이불 밑에서도 양말 신고 잤습니다.
1: 예, 네, 발이 그래. 차거나 발목이 시리거나 예, 그리고 잠깐 찌뻣뻣하거나 이런 거 다 해결한.
2: 예, 근데 이 동충하초 발효균 못 먹고서 이 발이 시린 거라면 이게 다 해결받았단 말입니다.
1: 네.
2: 범이라며도 이 그래서 오징간한 그래서 남들은 그래서 오징간한 신발을 신고 댕긴데 저는 발이 약간만 선뜻 하면 또 감기처럼 이 그래서 계속 감기하고 달고 있었단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이 저 우리 집에서도 우리 그 같이 있습니다.
1: 예.
2: 동천에서 발효견분은 우리 집에서는 이 식물에도 앓고 이 이게 봄 가스리면 그것도 기침 가래 그것도 힘피 없었습니다 진짜.
1: 네.
2: 그리고 노시산도 또 한번 왔다 가고 이 그래 이래저래 고상 세게 했댔습니다. 그래 내일에 먹으니까 이거 같이 우리 둘이 먹게 됐는데 우리 집에서도 용조 좋아한다 이거.
1: 네.
2: 지금 이거 잡사서 이 지난 이 저 가스를 잡아서도 이 까딱 일 없습니다 지금.
1: 네.
2: 기침이란 것도 아예 하고, 이, 가래성한 것도 많이 났고, 이, 머리 아파서 그냥 그, 어지러워서 그랬는데, 그 증상도 많이 나사지고, 이, 그래, 여러모로 영 좋으니까, 이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둘이 먹기 위해서, 18가지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예, 활동이 지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18가게는 23곽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또 1,000원을 드리고 3,000원 달하는 임명절 선물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8원 하는 Q10도 또 2곽 드립니다.
2: 아, 예.
1: 예.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0666번이.
1: 예.
2: 예, 수고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1: 예.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네, 저기, 동충아, 저는, 저기, 원래 이전에 먹다가, 저리, 약, 저약 다시, 먹으면서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동충아, 저는 구매해 먹고 있는데.
1: 네.
3: 이제, 내 네, 이전에는 먹을 중에, 제일 먼저, 효과도 온 게, 그, 파이 당균에 그리던 게, 제일 먼저 효과도 없던 게.
1: 네.
3: 이번에는 이제, 한 달 좀 드셨는데, 제일, 아니, 이게, 그 다리 아파서, 예, 걷기 힘들고, 약 바르면, 그거, 그 부침에 이르던 게, 그저는, 그, 그렇게 뭐 한 달에서 품번 적은 없습니다.
1: 예.
3: 그 아이 붙인다.
1: 예.
3: 지금, 그것도 댕길 수 있어. 내 지금 이, 병이 많습니다, 지금. 내 앞으로, 저는, 그 병원 찾아가지고, 그래서 끊었습니다. 내 저기, 전리선에서 한 30년 알았는데, 아이, 그저, 약은 그냥 먹으면서 그 치료했는데 아 이사들은 또 그 가서 그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하지.
1: 네.
3: 지금 수술도 안 하고 이 약을 어떻게 계속 먹으려서 하고 예. 수면도 그렇습니다. 수면도 첨약도 먹고 뭐 그 방송에 나오는 그런 약도 좀 먹었는데 아예 해결 못했습니다.
1: 네.
3: 내 앞으로 이걸로 이 수면 문제도 이 동충하천으로 좀 해결하자고 지금 마음먹고. 그리고 저 병이 저 내게 제일 그, 저 심각한 병들이 그 혈관이 좋지 못해 그 방광이 있어가지고 이게.
1: 네.
3: 그 뇌혈관하고, 그니까 주약의 뇌혈관이었지. 그 네. 뇌에 그 무슨 자극 오는가 하면 녹궁수라는 게 오고.
1: 네.
3: 그 다음에 그 저기, 노웨이수도 오고, 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예, 예가병원, 저 예가병원에 주원했대는데, 아유, 니게 띠리 된 게, 그시, 소배 어떻게 나가는지, 아유, 진행이 필요 없지, 뭐. 그래서 내, 나와서 첨약 좀 먹다가, 저리, 그, 좀, 그저, 그, 그러에 있는데,

0: 감사합니다.
1: 예. 특별히
0: 길인지는 몰라도 내 이렇게 길쌈하고 있습니다.
1: 예, 이 동충 하천의 남성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동충 하천은 정력제라 하죠. 최고의 정력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전립선 질환이 있으면 동맥경화에 있으면서 뇌혈전도 오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소화도 또 잘 안 되고 관절도 아프고 여러 질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그런 증상들을 다 해결합니다. 예, 꾸준히 있으면 됩니다. 예. 그 2830666번에 연계하시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예.
1: 예.
0: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예, 이런 발효 과정에서 얻은, 균사체를 려과하고 건조하고 분쇄하고 살균하는 이런 4단계를 걸칩니다. 예, 이런 단계를 걸쳐서 최종 분말로 제조합니다. 예, 그래서 현대 양리학 연구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양방향 면역 조절하고 간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피로를 저항하면서 항종양 효과가 있다는, 예, 이런 생물학적 활성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제전합니까?
1: 맞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선생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저도 이렇게 동충하초를 지금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너무 이렇게 옛날에, 부터 지금까지 아픈 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혈당도 높고, 뼈도 나쁘고, 위도 나쁘고, 관절도 있고, 어쨌든 간에 병 회담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돈도 많이 쓰고, 약도 많이 먹고, 보건품도 많이 먹고, 예. 주사도 많이 맞고, 정말 이게 청약이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렇게 그, 뭡니까, 말 안 듣는단 말입니다. 예.
1: 네.
3: 오인이 돕고, 아래는 차고 하면서, 예. 정말, 예. 어쨌든 그, 혈압 얻어서부터 혈압도 조절도 아이 되고, 그러면서, 예.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 그 약을 먹다 못해서, 예. 그 다음에는, 이전에 그 신장 때문에 병원에도 몇 번 입원하고, 예. 신장이 또 빨리 뛴 다음에, 예. 일본에 600, 640 막 이렇게 뛰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막 숨이 올라오고, 예. 숨이 어떨 때는 막 쉬고, 예. 이렇게, 그, 신장이 어떨 때는 막 쪼여드는 것처럼 아프고, 어쨌든 이상하게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동충하초를 먹어보자 해서 동충하초를 먹었는데, 지금 이 모든 게 다, 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결국, 예, 저기, 뭡니까, 그 힘이 납니다. 결국, 기억력이 없어서, 예, 무수고 이렇게 내기를 그랬습니다. 나는 집에서 통장 하나만 관리라 아무것도 관리를 못했습니다. 어찌 어디다 준 거 모르고, 예, 뭐, 내 돈 어디다 두고도 어디다 준 거 다시 찾다 못 찾고 이랬단 말, 기억력이 미네 없단 말입니다. 그랬던 게, 예, 제일 좋은 게,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예, 머리가 뻥하고, 그냥 이렇게 나 머리가 아프니까, 예, 맨날 허리 날씨고, 예, 개날이 없고, 예,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정신에 난단 말입니다.
1: 네.
3: 잠을 잘 못 자고, 예, 소변 자주 보고 하면서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먹다 못해서 동충하초 썼는데 지금은,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한 입에 먹으니까.
1: 네.
3: 그리고 저희에게 특별히 또, 예, 하루에 한 번 먹어줬습니다.
1: 네.
3: 결국, 예, 그 발효 한계에 대해서 다른 약보다 30배가 더 높다, 더 효과가 좋다니까 먹어볼까 알겠습니다. 예, 아예 먹은 사람 모른다. 먹어보니까, 예, 정말 좋습니다.
1: 네.
3: 지금 내 몸이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기고, 예, 힘이 나고, 예, 이전에, 내 별로 이제 젊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또 동네 나가면 사람들 나를 젊어졌다 합니다.
1: 네. 예.
3: 또 욕 빨아가지고 이랬단다. 그래서, 예, 저는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예,
3: 저번에도 같이 쌌습니다, 선생님. 나
1: 예.
3: 이 좋냐고, 예, 저만 논리선전에서 우리 서리 아픈 사람들이 계속 먹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 말하면서 계속 먹겠습니다, 선생님.
1: 예, 그 뇌건강, 심장 건강, 예, 예, 이게, 예, 다 좋습니다. 꾸준히,
3: 좋습니다.
1: 꾸준히 쓸수록 또 좋습니다. 예.
3: 예.
1: 예.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좋은 약을 선전해 주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구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기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4: 예.
3: 예. 저도 지금 이거 동충하초 발효균 먹은 지 여든 2년가량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 몸이 다 불편해서 이 심리혈관병이 있어가지고 심장 그러니까 심지 체질로 인해서 머리 피곤 고백에 그냥 나쁜지 보슬러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써 날씨 이렇게 차지기만 하면 그래서 정말 아무리 예방하느라고 땡길 맞고 뭐 병원 땡기기 싫어서도 꼭 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접수해 먹기 시작해서 한 번 다 발작했습니다. 발작하는 것도 다소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날씨 차지기만 하면 겨울에는 그래서 꼼짝 못한다. 예를 한 철선 맞고는 그래서 겨울에 되면 아 그게 그래서 시달림 받고 이랬는데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균 접수해서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발작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밤새도 간다 바빠서 그래서 막 어지럽고 미슬거고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사람이 식은땀이 다 걷어나면서 어쨌든 영 힘듭니다. 이랬는데 지금 그게 발작 아예 다 살 것 같습니다.
4: 네.
3: 그리고 이가 또 안 좋아가지고 한국 가서 한 5년 일하다가 좀 오래 하자던 게 위 탈이 난 바람에 꼼짝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식물 내리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고생하고 했는데 지금 이거 접수를 해서 아무래도 된다. 지금 밥이 원래 그 애단에까 많이 못 먹었는데 지금 밥을 조금씩 더 먹어도 이렇고 꼼 질기고 땅땅한 것만 먹으면 여명치 것들 딱 얹은 것처럼 맥힌 것처럼 딱 올리같이 내서리 그래도 배가 쫑하고 예, 사와야 되고 음식물이 그런 게 지금 갱기제 고용 쓸고 그래서 정말 굶다시피 하면 이랬는데 지금 그랜드 이 동충하초 발효균은 접수한 다음부터는 이정 사이 지금 없었었습니다.
4: 네.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식당을 갔다 오면 예, 가만히 가서 오래 씻고 그래서 그런 거 아예 먹고 좀 주의하면 먹는 해도 꼭 와서는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 예, 그 증상도 없고 이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먹는 게 좋아지니까 예, 사람이 내기도 나오고 자지 못하던 게 지금 이래서 잠도 잘 자고 모든 게 지금 좋아지니까 예. 사람이 얻어 나가면 얻어 변했던 나를 안으로 좋아졌다고 얻어 얼굴이 벌써 알긴다고 이랬다. 뭐 그 힘 편 없던 게 그래서 뭐 그래서

0: 6번에다 연계하십시오.
1: 예,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청와서 발효등분 쓰고 있습니다.
0: 네.
3: 나는 혈액도가 조절이 안 되니 그래.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런 식이니까 너무 정신이 그러니 안 나고 다음 우선 가지 못해준다고 뿜이 많고
0: 네.
3: 자꾸 쿵덕쿵덕쿵덕 이런 소리 자꾸 나네.
0: 네.
3: 나는 못하겠더란 말인다. 예. 그래 약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땐 나온 것 같더라도 좀 자제해봐라고 그랬더다. 그러니까 이 동쪽 가서 발효동물의 선생님 강의라는 것도 꾸네. 되게 시작 했는데 지금 우선 먼저 혈압조절이 잘 되네. 머리 그리 아프더니 머리 안 아프고 어지럼증도 안 나고 밤에 꿈이 없이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3: 잠이 잘 오이 아침이란 정말 개운한 게 정신이 편해서 좋습니다.
0: 예. 네.
3: 그리고 예, 심장이 나빠가고 맨날 심장이 그 총이 춥다 지네. 그저 부들부들부들부들 숨이 올라오지, 숨이 타지. 그저 가슴이 침침하지. 자꾸만 심장이 아파서도 오늘 통증이 도저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네.
3: 그랬는데 이 학생들한테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 네.
3: 그래, 얘 위가 나빠서 소화가 안 돼. 밥을 잘못 먹으니 더구나 내 엽서도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약을 먹는다면 되니 이거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당길까 지금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 잘 됩니다.
0: 네.
3: 밥을 잘 먹어야 맥이 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네.
0: 네.
3: 예. 그러고 나니 피 아픈 사람인데 기침세게 기쳤습니다. 기침약도 좋다는 걸 거의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안 떨어집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3: 예,
2: 네, 다음에 계속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리명 작사 신학 작곡의 내 정든 밭 보내드립니다. 농민들만큼 땅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매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논밭, 농부의 보람찬 일과를 노래했습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수 작사, 김기찬 작곡의 어머님의 방치질 소리 보내드립니다. 온 가족의 옷을 깨끗하게 씻던 어머님의 방치질 소리. 그 소리만큼 정겨운 소리가 있을까요? 지금도 그 소리가 그리운 분들에게 이 노래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을 나누면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혼자서 짊어지기 힘든 짐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건네보는 것 어떨까요? 원어연 작사 신학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디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아산을 주제로 다룬 가요.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모아산 곡에 보내드립니다. 임명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충실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속에 보내드립니다. 김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김덕균 작곡의 내 고향 금파도 준비했는데요. 고향의 금파도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음을 알려주죠. 리원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에 창작된 김태갑 작사, 임영어 작곡의 장백의 물안개 준비했습니다. 주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유면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찬입니다. 첫 곡으로 최창순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천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화 건뇌보신환입니다. 동화 건뇌보신환은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양치라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양치라고 합니다. 중앙이라는 양, 큰

0: 제약공장입니다. 동화아교 제약공장은 큰 제약공장이면서 이런 제약공장에서 특히 양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아주 엄격하고 그에 따라서 약재들이 엄선해서 만든 약입니다.
1: 네.
0: 아주 엄격한 선별을 걸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뭐 자기 약이 이런 그 머리만 생각해서 예, 리움만 생각하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질을 보장하는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1: 네.
0: 약재들 자체도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질량을 바괄하는 면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이런 관문을 걸칩니다. 예. 그래서 건뇌 보신환은 뇌를 건전하게 하는데 뇌세포를 건강하게 또 모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자면 우리 몸에서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1: 네.
0: 예, 콩팥하고 간은 쌍둥이 형제처럼 우리 중의에서는 붙여서 말한다. 간선, 간선 이러죠. 예. 그 작용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콩팥이 좋으면 따라서 바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콩팥을 먼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몸에서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콩팥은 두 개가 있습니다.
1: 네.
0: 뒷잔등에 붙어 있으면서 주로 우리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에 허리띠를 매는 그 뒷부분에 콩팥이 두 개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저는 이 건네 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몇 가지 썼습니다. 이거 쓰기 참 좋던데, 예, 이게 항상 머리가 그냥 어지럽고, 그리고 예, 귀에서도 덩치덩치 바람 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제 잠은 예, 못 왔습니다. 네, 이게 하루,
0: 예.
2: 한 3시간씩 밖에도 못 왔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 이게 머리가 그냥 아프고, 낮에 덩치덩치 나고, 귀엽게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래도 이제 지금 내 이거 몇 달 쓴 바람에 지금 머리 아픈 증세도 없고, 그리고 항상 머리 오른, 이 대치가 뻣뻣하면 오른 센터.
0: 네.
2: 이러던 증세도.
0: 술이 뻗치고.
2: 예, 그런데 이런 증세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예.
2: 그리고 또 도와준 게 내 무료자니까 내 전력선 비대를 해서 내, 예, 이것도 또 오라는데, 밤소변이 몇 번씩 벗어나면, 그래서 밤도 더 못 왔습니다.
0: 옛날에. 네.
2: 밤소변 6번씩, 7번씩 보면 어떻게 밤소변하십니까?
0: 맞습니다. 밤소변이 잦은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 늙음하게 들어서선 정말로 많습니다.
2: 네.
0: 그리고 소변이 속도 없죠. 속도 없어서는 자꾸 바깥에 흘려서는 정말 안개라 노친들이 또 잔소리 나오고, 이게 아마 집집마다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싹 해결됩니다.
2: 예, 네. 그런 게 지금 소변도 시원히 잘 나가고, 예, 하루 전에 그것도 한, 많이 보면 것도 두 번 보고 한두 번씩 봅니다.
0: 네.
2: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손발이 많이 차갑고, 여름에도 이 두꺼운 양말을 그냥 신던 게 지금 이것도 이렇고, 예, 몸도 많이 뜨뜻해졌습니다.
0: 그래야 이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 이게 치료됩니다. 예.
2: 예. 예. 이 약이 보니까 이 한 가지 약을 예, 이게 뇌, 이게 뭐입니까? 이것도 저 심리에도 혈관도 도와주고, 신장에도 도와주고 지금
0: 골가병에도 좋아집니다.
2: 예, 여러
0: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서십니다. 콩팥이 좋아지면 비뇨기 계통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뼈 우리 모든 골격근들이 든든해집니다.
2: 예, 그래서 내 이해하고 아무래도 이번에 또 활동 영 덕마에
0: 예, 좋습니다.
2: 따뜻하게 천원까지 또 빼주고 따뜻하십니까? 오늘 이 활동에 좀 참여합시다. 네.
0: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나도건이 보시 안 쓰고 있습니다. 난이 심장 그러니까 혈압이가 바다 많습니다.
0: 네.
3: 아주 높았다 낮았다 이거죠.
0: 그게 제일 나쁩니다. 혈압이 낮았다 네. 높았다 이 널뛰기를 하는 게 혈관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탄성이 싹 없어지면서 그런 혈압이 제일 나쁩니다.
3: 구역에 신이 붙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신이 붙이시.

0: 혈압단을 가면 심장이 예문가 어때 했다 어쨌든 저에 한 1초씩이라도 섰다 뺐다 이렇게 한다 말인데
1: 네.
0: 그래 혈압 맥박이가 70 넘어가면 또 머리 막 터지는 것으로 아프고 이랬더랬습니다.
1: 네.
0: 그래 밤에 자지 못하지 그래서 그래서 쿵당쿵당쿵당 이런 소리 나났고요. 그래서 윙하고 이래서
1: 그 혈압이 조절하게 되면 머리에서 소리가 듣습니다.
0: 그래서 쿵당쿵당쿵당 이러네.
1: 네.
0: 자꾸 나더랬습니다. 그래 약을 먹어도 안 되지. 그랬더니 군에 보지 한 점 써볼까 예. 좀 나선 게 알리지 않습니까?
1: 네.
0: 혈압도 좀 나서진 게 알리고 예. 머리에서 소리라는 증상도 났고 밤에 이러면 잠이라는 거 잘 못 잤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예. 잠도 잘 자고 예.
1: 네.
0: 그렇습니다. 심장도 예. 막 나고도 가슴이 지레만 붙여가고 예. 그래서 불부적으로 딱 떨리는 것처럼 가슴이 이렇습니다.
1: 네.
0: 그러고 침침하고 예. 그래서 답답하고 또 나도는 그리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요. 심내라고 그래도 이렇습니까?
1: 네.
0: 집이 옆에서 무슨 좋은 소리를 해서 그게 다 예, 나쁘게 들리는 소리에 그러면서 또 화 자꾸 나지. 이런 증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간도 나빠서 그 자꾸 가에 땀이 올라가지. 콩팥이 나쁘지. 뼈라는 게 아프지. 그것도 병이 많이 했습니다.
1: 네.
0: 이하 걸렸거든요. 보시하는 애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많이 본다.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라도 약재가 25가지 들어가나서 예, 여러 가지 효과를 봅니다.
0: 예, 사벤타스 구리 잡던 것도 나아졌지. 어덜댄도 먼저 먹어서 모가에 가서 아파서 겁니다. 그래서 물 자꾸 마야 되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네 모가에 말라 들어가고
1: 썩고 예.
0: 말라든 거고 이래네 그래. 그런지 이종사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래 봤던 것까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이야기 좀 계속 강의적으로 써보려고 해. 이번 우리 활동에 좋습니다. 예.
1: 네.
0: 그랬더니 우리 활동에 참석에 열렸을까고 알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우대 활동은 약 쌓아놓는 게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예.
0: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수고하신다. 저도 권유 보신 안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어제 먹었는 거 하면 나는 노공이 있습니다.
1: 네.
3: 그래가지고 넷이라도 돌이 달아야 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고려신함에 정신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혈압약 어떤 데는 세 번씩도 다 먹었다 했습니다.
1: 네.
3: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면 내려가면 엉뚱하게 돼가지고, 그러던 게 지금 이거 한, 이거는 한 넉 달 거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압이 온정됐어요. 하루에 혈압약 한 번만 먹어도 된다.
1: 예, 한 번 또 이제 또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3: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혈압이 온정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머리도 힘하는 게 나서지 살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리고 콩팥이 나빠 그런지 하루에 저는 사수가 욕 많아가지고 낮에는 그런데도 또 괜찮은데 밤에 더군다나 사수 많아서 다시 못하겠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욕은 떴습니다. 하루 떠나게 거서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예, 서변벌라 이래 아이 납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예, 무슨 소리인지 그것도 시선이 나면서 예, 아무 다지 못하겠던 게 그것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이 콩팥이 나쁘면 귀에서 예, 쓸수 있으면 귀에서 머리에서 다 소리 나고 어떤 사람은 예, 매미가 우는 것처럼 벌레 우는 소리 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뭉함에 기사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사람마다
3: 예,
1: 다
3: 어떤 사람 나는 예, 전봇대 소리 나는 것처럼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봇대 소리 난다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콩팥이 허하면서 이 뇌조직이 더 빨리 아. 위축이 오고 위축이 오면 그 공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머리에도 예, 네가 예. 어느 만큼 컸던 게 그게 수축이 오니까 그러면 또 소리가 더 셉니다.
3: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속이 두근두근하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막 후들후들 떨립니다. 어떤 때는
1: 네.
3: 그리고 저제 예, 심장이 떨리다만 어구 자꾸 어쩌면 맨날 어떤 누기서 말해서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예, 이래 됐습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1: 그거는 이 약을 쓰게 되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거는 심장의 기가 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 치부주라 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구나. 놀라고 쉽게 심장이 떨리고 이 심장이 약하다 우리 러백성들이 말로는 이런데 신치부주 심장이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삼 로경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해결됩니다.
3: 아 그래 글쎄 그것도 있어.

0: 많이 해결되긴 해결됐습니다. 처음보다는.
1: 네. 그래. 점점 그래, 더 좋아지죠.
0: 예, 아무래 그렇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 이전보다 삼삼도 잘 나고 소리 나는 것도 예, 영 소리 심해졌는데 소리 이거는 약하진다.
1: 예.
0: 어, 전봇된 소리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예, 식은땀이 자꾸 나고 예, 내나니 입이 마릅니다.
1: 그 보쇼. 그 예, 심장이 기가 약하고 심장이 기가 약한 원인은 콩팥이 허증이란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심장이 충분한 기를 쏴주지 못하죠. 그러면 콩팥이 뭐 허한가 특히 음이 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이 자꾸 마르고
0: 그래요.
1: 피부도 마르고
0: 입이 마름이 있어요.
1: 네.
0: 이 피부는 어 이전에는 피부 처음에 예, 그러기 전에는 피부 말라서 자꾸만 가려보면 그랬는데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1: 예.
0: 가려보면 그렇던 거는
1: 예.
0: 그랬는데 입이 말라서 예, 자꾸만 내나니 입을 자꾸만 문제지게 되고 모르고도 먹어도 먹을 때뿐이지 쓸데없습니다. 또
1: 예.
0: 입이 마르고 이렇더라.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해결되겠죠.
1: 해결됩니다. 이게 그 뉴빵즈란 예. 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찐잉즈란 약도 들어가고 이게 다 허혈은 쓸데없는 심장열, 간열 싹 내리고 진액을 생산할 수 그냥 열만 내리는 게 아니라 청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진액을 만들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갑자기는 효과는 못 봐도 좀 이런 분들은 남이 쓰는 것보다 고부레에 세 개로 정, 네 개로 정 쭉 쓰다 보면은 그게 차츰차츰 다 없어집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 할도 영서회과 할도에 참가해서 예, 따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야, 하십시오.
0: 예, 예, 수고하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저도 건네 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나 공세 부족해서 머리가 아프고 꼬지라고
1: 예.
3: 그래 아침에 자꾸 정신 병한 게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아닌다 이거 쓴다.
1: 맞습니다. 정신 난다 다리에 힘이 온다 그런다.
3: 예. 그래도 힘도 안 돼. 숨이 자꾸 가슴이 침침하고 황황해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든든해지죠. 예.
3: 예. 그래도 콩팥이 안 돼. 속이 자꾸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데 지금 소비 자전기 하게 소비 시원하게 봅니다 또.
1: 네 그럴 겁니다.
3: 그래도 허리 다리 아파 그렇게 불편한데 지금 걸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래도 밤에 잘 때 귀에 전기 소리가 나 자지 못했는데 지금 전기 소리가 나 다음을 잘 자면 좋습니다.
1: 예.
3: 이 약은 부산한테 최고약인데 내 소문 중에서는
1: 예. 그렇죠. 홍삼로경이 들어가면 어, 효과 못 보면 다른 약은 근본 지금 또 다른 약재들 다 재배한 약재들 돼서 예. 어, 약이 효력이 못하단 말입니다. 어, 우리 어쨌든 어, 늙음하게는 이 홍삼로경을 써봐야 됩니다. 근데 홍삼로경 하면은 어, 나는 못 쓴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위에 20몇 가지 약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허혈도 내리고 혈압도 내리고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3: 네. 그래서 이번 화제 참고해서 약 상했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세요.
1: 네.
4: 예,
1: 네,
4: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권유발수를 먹은 지 어전에 한 반년 거의 됩니다.
1: 예.
4: 야, 처음에 먹기 전에 나는 기억력이 어쩌면 없었어요.
1: 예.
4: 어, 병력이나 어쩌면 병원에가 물어볼까. 이 귀에서 소리, 그거 관계자 귀에서 소리 어떤 나지고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억력이 미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물건 사러 나갔다도
1: 남보다 어. 이런 분들이 옛말에 직업보면 위축이 심하게 왔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남보다 먼저 오는가. 이미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이 사람이 쓴쉬 콩팥이 극도로 허하면 내 조직이 빨리 위축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4: 아,
1: 기억력도 떨어지고 맞다. 귀에서 소리도 나고 합니다.
4: 네.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이제 기억력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1: 그럴 겁니다.
4: 예, 기억력이 증가되니까.
1: 그런 효과 봅니다.
4: 귀에서 소리도 덜 나고, 귀로 손이 나빠서 귀에서 나면 그렇겠지만, 그냥 소변 자수가 저녁엔 대여섯 번 나갔던 게 요즘에는 소변 자수가 영 줄어들어. 하루 한 번이나 두 번 지나가고.
1: 네.
4: 그리고 이 약이 내서는 기억력 때문에 먹었는데, 이 다리 허리도 그래 좋아지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들이 아프면 그것도 지금 많이 나서.
1: 예,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을 쓰고 보면은, 어, 내 조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츰자츰 골가병은 낫지 말래도 낫죠. 그래서 쓴시 콩팥이 허한 걸 해결하게 되면 쓴주구성수란 말입니다. 콩팥이가 뼈를
4: 아,
1: 주관하기 때문에 낫지 말래도 골가병은 따라서 나사집니다.
4: 그리고 저녁에 자우리면 애가 싹 그래서 엄마

0: 그 한 두 시간 남고 잠을 새심 일어나 오리들이 하고 그러던 게 저 요새면 잠을 졸아서 벌써 9시나 10시에 누워먹어서 아침 4시 5시에 일어나서 영 정신 안 들죠.
1: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약 쓰는 분들 다 잠이 잘 온다 합니다.
0: 오 잠이 잘 자고 이런 잠 아이서 아침 일어난다고 우리 더분하게 정신이 나더니 요즘은 정신 나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이 그렇게 좋았는데 활동이 또 싸서 계속 다른 약을 다 드죠. 아이 먹고 이것만 먹어도 여러 가지 병이 다 해결되는 거.
1: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다병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실 때 쓰는 약입니다.
2: 네, 네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먼저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 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 여기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강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강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강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I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 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경락 치료법이죠. 그래서 강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비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 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짓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아, 우리 이 강경각이 막혔는가, 뭐 필경각이 막혔는가, 위경각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강경각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강이라는 거는 우리 경각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으로 해서 자꾸 이 좀 뿌듯하고 특히 터지는 뜻이, 불어나는 뜻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즉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즉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예? 짱통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예?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네.
5: 저는 저기 이게 밥맛이 없고 그리고 시간 내리 떨어지고 이게 냄새가 나면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에 갔다 걸렸다고 하니까 간에 도착했다.
4: 예.
5: 그래서 약을 제대로 치다고 나는 가서 집에 가서 뭐야. 그래서 그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 명확히 할까 여기가 간에 도착. 그래서 있었는데 내가 한 벌써 한 수업나 약간 더 될까네 이게 밥맛이 오더라면 약간씩.
4: 예.
5: 그래 밥 참 먹기 싫고 생각도 많은데.
4: 네.
5: 그러면 손은 갑자기 움직이기 싫고. 그냥 이게, 그냥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때까지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고.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맛이 없까 여기 나서진다 하지. 그렇게 벌써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고.
4: 네.
5: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간이 어제 많이 소화됐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눈도 부위였던 게 어제 넉달 담배 눈도 부위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그렇지.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즘에 이러다가 지금 약 꾸준히 어제 들려서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대단히 받다.
4: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활동이 있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4: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복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구복액이 아닙니다. 예. 연기 입간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겨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 헐부터 다릅니다. 구기약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예. 때문에 강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입간구복액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아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강 구복액은 이렇게 강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영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기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기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강구복액이란 말씀드립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민속공연, 실경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변경관광, 향촌관광 등 일련의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내놓아 문화관광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한자리에 모여 단란한 명절을 보내고 관광객들은 몰입식 민속체험 속에서 변강의 정취를 느끼며 명절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중추설 주제 문화 시범 활동이 일전 용정 해란대 조선종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문예공연, 무형문화재 장터, 미식 맛보기, 민속놀이 등 여러 형식으로 연변 여러 민족이 함께 추석을 보내는 전경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용정시 안민가도 전도사회구역 당총지 부석이 등비입니다. 우리 사회구역에서는 관할 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을 조직해 이곳에 와서 무형문화재와 민속놀이, 민족 특색 음식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강의 다원화와 민족 특색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이웃 축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문예 합동 공연, 백가연, 수제 월병 만들기 등 대중들이 즐기는 형식으로 이웃 간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해 민족 단결, 이웃 화목의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으로 오세요 명절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민족 가무, 찰떡 만들기, 민속문화 체험, 민족 복장 기념사진 촬영 등 체험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고 여러 민족 이웃들은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천인 비빔밥 민속 체험을 진행하고 특색 미식 맛보기와 투호 놀이도 마련했습니다. 연길시 신흥가도에서 초청한 산동 관광객 조승미입니다. 정말 흥성합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음식을 맛보고 수공예품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1년의 강변 문화관광 활동을 알심들여 마련했습니다. 꽃등 만들기,

0: 수술 수수께끼 마치기, 국풍, 깜짝 공연 등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등을 만들고 시가 교류에 참여하면서 전통 명절 민속을 몰입식으로 체험했습니다. 려룡대학 학생 마신풍우입니다. 저는 이번 활동의 국풍 NPC입니다. 추석 당일 도문강 광장이 정말 흥성흥성했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강변에 모여 달 구경도 하고 즐겁게 놀면서 웃음소리 속에서 전통 명절의 독특한 운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 저도 아주 기쁩니다. 추석 기간 디지털 과학기술과 연변 생태, 민속, 도시 기억 요소를 융합한 연길 1978 예랑예술전람관은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전람관은 젊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념 촬영과 휴식 체험 공간을 제공해 도시 야간 경제 경영 모식을 풍부히 했습니다. 1978 예랑예술전람관 운영 총감독 허건영입니다.
1: 我们这里有10个不同主题的展馆。
0: 여기에는 10개의 부동한 주제 전람관이 있습니다. 장백산 주제 전람관도 있고 등불 이야기를 통해 연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문화 창의 놀이와 기념 촬영 구역도 있으며 커피와 음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절 기간 2026년 연변 104냐 달리기 경기와 왕의 영예 전민 이 스포츠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2,300여 명의 사냐 달리기 선수들은 모아산과 민속촌을 가로지르며 연변의 황금 가을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 스포츠 대회는 야간 장터와 연동해 낮에는 경기 관람, 밤에는 장터 구경의 소비 전경을 구축했습니다. 추석 기간 전주 문화관광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인 장성세를 보였습니다. 은견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추석 기간 우리 주에서는 관광객 연 157만여 명을 접대했는데 동기 대비 6.68% 증가했고 관광 소비는 9억 7,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3% 증가했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감축 플랫폼 수치에 따르면 전주 27개 중점 상업 무역 류통 기업은 연휴 기간 루계로 4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려 동기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2: 주 16개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29일 연결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왕초국,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29명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1차 전체 회의는 왕초국이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태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선 중려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수정초안 연변 조선족 자치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령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초안 연변 조선족 자치조 무형문화유산보호조례 초안 수정정황에 관한 주 16기 인대 법제위원회 보고 연변 조선족 자치조 조선족 문화사업조례 폐지에 관한 주 16기 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설명, 주 16기 인대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연변 조선족 자치조 도시응료수 수원환경보호조례, 연변 조선족 자치조 광산자원관리조례 폐지에 관한 설명 및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용 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폐지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부주장 두경국이 한 전주 민족단결 진보사업 전문 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 보고, 주인민정부의 2025년도 지방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보고, 2025년도 흙토지 보호리용 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보고, 중소학교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하고 교육 소모를 정돈하는 전문 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이 한 지적재산권 검찰사업 정황에 관한 주인민검찰원의 보고, 연변 조선족 자치조 연변 소관리조례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 집법검사 보고, 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감독조사연구 보고, 전주 촌 사회구역 두 위원회 임기 교체에서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0: 법을 관철 실시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보고, 조16기인대 7차 회의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 정황에 관한 각 처리 단위의 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인사, 임면, 사항 관련 정황에 관한 주당위 조직부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임직 예정 인원들이 봉직 발언을 했습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 인원들은 관련 사항을 심의했습니다. 회의 기간 연조회를 소집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2차 전체회의는 림송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환경보호사업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안도현 음영천연 광천수 수원보호지를 설립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폐지할 때 관한 결정, 전주 민족단결진보사업 전문질문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의견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민정부보고, 개별 대표 대표 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보고, 최홍성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인사 임면 사항, 최홍성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헌법선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관련위원회에서는 성인대 상무위원회와 사업 연결을 잘하고 법규 초안 문서를 1층 완산하며 폐지되는 법규의 후속 사업을 잘해 대표대회에 순조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위치를 높이고 책임 담당을 강화하며 지방정부 채무관리, 흙토지 보호리용, 중소학교 학교 운영행위 규범화, 교육 소모 정돈 등 사업을 더 힘있게 다잡아 착실한 사업성과로 발전 대국에 봉사하고 사회적 관심에 대답해야 합니다. 전문 질문의 성과를 우리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동하는 실제 성과로 확실하게 전환시켜 전주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결 분투하는 양만 국면을 부단히 공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검찰기관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종합적인 직능 수행을 심화하고 사건 처리 질과 효율을 제고 협동 보호 강화, 기업 봉사 최적화 등 면으로부터 착수해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더 우수한 검찰 봉사와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재반 보고를 수정 완산하고 주정부 및 관련 부문에 보내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각 처리 단위에서는 주 16기 인대 7차 회의 중점 감독 처리, 건의 처리와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을 긴밀히 결부시켜 착실한 처리 성과로 대중 기대에 답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주 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중공연변조교류검사위원회 연변조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 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첫급 이상 간부,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주재 교류검사 감찰조 책임자와 초청받은 인대 대표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29일 연조회의를 소집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사업 정황에 대해 전문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추국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주장 두경국이 전주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사업 전개 정황을 보고하고 태도 표명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렬석 인대 대표 10명이 변경향촌 특색산업 육성장대 주거환경 정돈 경료 제약기재 건전히 하기 작지만 아름다운 농업문화관광 융합대상 개발 양로정원 기능 완선 등 10개 면의 내용을 둘러싸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주 흥변부민 촉진국, 주 농업농촌국,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 민정국, 주 공안국, 주 상무국, 주 교통운수국, 주 재정국, 주 위생건강위원회 등 9개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들이 제기된 문제를 둘러싸고 일일이 답변했습니다. 질문이 끝난 후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답변 정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질문에 답변한 각 부문에서는 주당위의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모범구 건설 요구에 맞추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과 인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힘써 잘 답하고 전문 질문의 후반부 문장을 잘 써나가야 합니다. 더욱 큰 힘, 높은 표준, 실속 있는 조치로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모범구 건설 청사진이 실제 구현되도록 추동해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강이 아름다우며

0: 2026년 9월 29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석의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계속해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임면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최혜희 주인대 상무위원회 도시농촌건설 및 환경자원보호사업위원회 부주임 직무를 해임합니다. 최혜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합니다. 상관홍군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단우건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소경량의 주인민정부 부주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세홍성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리시가를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혜생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춘명의 주감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류훈영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김광석을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으로 임명합니다. 최국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림천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전일수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합니다. 주유를 주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합니다. 전향란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리봉열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사봉정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0: 이어 최홍성이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때 관한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는 최홍성이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하기로 결정합니다.
1: 다음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호 공고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단호건은 사업변동으로 연변주를 떠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호건의 대표 자격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연결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반홍진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도나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진생, 희광건의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3명의 대표 자격을 중지합니다.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최영국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안도현 대표단으로, 도문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왕홍윤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도나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양효빙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용정시 대표단으로, 화룡시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박철만은 사업 변동으로 인해 훈춘시 대표단으로, 안도현에서 선출된 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진공래는 사업 변동으로 인해 연길시 대표단으로 각기 조정됐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327명인데 이번에 개별 대표들의 대표 자격 변동 후 연변조선족 자치조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실제 대표 수는 296명입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6년 9월 20

0: 19일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의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고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을-11번과 256-1을-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1: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집을 팔려 합니다.
1: 네.
4: 경기시 하남 강남 아파트 동쪽에 네.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집이 6층이고 구조는 침실 2개이며 면적은 92평입니다. 네. 주변에 연신수학교, 하남수학교, 연하수학교, 공원수학교, 미화수학교가 있으며 경기시 3중, 4중, 5중, 12중, 경기시 3고급중학교도 있습니다.
1: 네.
4: 그리고 경기시 기린병원, 성시 남성비뇨기병원, 영기시 중강병원, 영기시 위강병원, 영기시 천샘병원, 영기시 이강병원, 연변부유병원도 있습니다.
1: 네.
4: 그리고 백화청사 마트, 서시장도 걸어서 다녀도 됩니다.
1: 네.
4: 버스 선호도 10여 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4: 그리고 높이가 1m 75cm 되는 냉장고 한 대를 팔려 합니다.
1: 네.
4: 연계 전화 138-4431-2681번입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4: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네.
5: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 지부 팔고자 합니다.
0: 네.
1: 위치는 하남의 황인치바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1: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1: 저는 요빠빠
0: 네.
1: 4473
0: 네.
1: 잠빠 죽빠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네.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시물밭도 한 양도 50평 좌우 됩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진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산화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우유 토지에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전답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1: 138-9433-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1: 네.
2: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네, 한 여성분이 연길경제개발구와 덕명 부근에서 집을 세밭으려고 합니다. 집 면적은 40평방미터면 되겠고요. 2층 집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438-3198번 1394438-319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와 고중이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 내 믿음직한 병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침실은 두 칸이고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길시 천남과 5분 거리에 떨어진 리화동에 있는 모 별장에서 관리 일꾼을 구합니다. 남성분으로서 숙박을 해야 하고요. 네, 월급은 4,000원 이상 드립니다. 나이는 40대부터 60대 사이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04335-7723번 1304335-7723번입니다. 네, 동명구역에 있는 2층 집을 세순다고 합니다. 면적은 38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1988번 1560433-1988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있는 4층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요. 이외에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네, 교통이 편리하고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이거나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실제 광고를 냅시다.
0: 네.
3: 예, 네, 제 위치는요.
0: 네.
3: 연길시 시중학교 남쪽입니다.
0: 네.
3: 7층 집이 2층이고.
0: 네.
3: 집 면적은 40평방입니다.
0: 네.
3: 네, 남향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3: 그러니까 저 시간 예 6개월 이상 된 분을 예, 찾습니다.
0: 네.
3: 예, 월세는 한 달에 800원입니다.
0: 네.
3: 예, 전화번호 드릴까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138
0: 네.
3: 4433
0: 네.
3: 2008번입니다.
0: 2008 138 4433 2008번요.
3: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집은 2층입니까?
3: 네, 7층집에 2층입니다.
0: 2층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예, 수고하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네.
2: 자전거 사려고 합니다.
1: 자전거를 네, 사시려고요?
2: 네, 네, 변속기 달린 거예요.
1: 아, 변속기가 네, 달린 네, 겁니까?
2: 네. 네. 그중에서 나는 156-0433-507요.
1: 5071번. 156-0433-5071번요.
2: 507요.
1: 네네. 알겠습니다.
2: 네. 네. 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4: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4: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3: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4: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3: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1: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분한테 세주려고 합니다. 한 달에 8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변속기가 달린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여름에 남새를가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네, 터밭 면적은 25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하강이 가까워서 낚시 지라기에도 편리하고요.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8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0: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려 위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편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

0: 6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장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 유한회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용자들에게 저가로 난방비 대리 납부, 내부 할인 경로를 빙자한 전신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불법 분자들이 위챗 모멘트 등을 이용해 저가로 난방비 대리 납부, 내부 할인 경로 등 허위 정보를 게시해 공식 기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난방비 대납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전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용어들이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런 유형의 전신 사기는 범죄 행위를 구성합니다. 이에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 유한회사는 해당 집단은 어떤 기구나 개인에게도 저가로 난방비 대리 납부, 내부 할인 등 명목으로 난방비를 대신 받도록 위임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비공식 경로를 통한 저가 난방비 대리 납부는 모두 사기이니 열공급 사용어들이 방비 의식을 높여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짐개가 식탁에 오르면 많은 사람이 첫눈에 보는 것은 노릇노릇한 게장이 아니라 껍데기 틈새와 게다리 관절에 뭉쳐있는 달걀 흰자 같은 흰색 고체입니다. 이걸 먹어도 될까요? 더러운 물질일까? 아니면 그냥 생김새가 좀 이상한 진짜 단백질일까?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털개는 익히면 몸에 달걀 흰자 같은 흰색 고체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 흰색 고체의 근원은 개의 혈액입니다. 우리 인간의 헤모글로빈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것과 달리 털개는 혈액 속 구리 성분 함유 헤모시아닌을 통해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털개가 살아있을 때 혈액은 거의 무색이거나 아주 옅은 청회색을 띱니다. 그런데 익히면 혈액 속 단백질이 고온으로 변성되고 응고되어 우리가 보는 달걀 흰자 같은 흰색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을 먹어도 인체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지만 맛이 밋밋하고 식감도 거의 없어 맛있다와는 전혀 거리가 멀기에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잠은 오래 잘수록 보약이라는 통념과 달리 중년 이후에는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과수면도 수면 부족과 마찬가지로 러쉐를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쉐란 여러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병들거나 다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연구팀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44개 항목을 종합해 러쉐 지수를 산출하고 이 수치가 4분의 1 이상이면 러쉐로 판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수면 부족과 과수면이 모두 러쉐 위험을 높이는 U자형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잠이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통계상 러쉐의 위험이 가장 낮은 수면 시간은 7.1시간으로 산출됐지만 권장 수면 목표로는 하루 18시간을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나치게 짧거나 긴 수면이 호르몬과 염증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려 근육량과 신체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자가 보고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극단적인 수면 시간 자체가 이미 내재한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집을 새 들어갑니다.
0: 네.
1: 위치는 시당교 서쪽에 있는 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41평방이고
0: 네.
1: 2층 집입니다.
0: 2층이에요?
1: 남향으로 된 집이고 중간 집입니다.
0: 네.
1: 연락번호는 188
0: 네.
1: 4439
0: 네.
1: 0061번입니다.
0: 0061번. 네. 층수가 네. 2층이라고 하셨습니까?
1: 예, 2층 집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예, 연락 부탁드립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번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번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웅담번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네, 30곽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폐 웅담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국경절 맞이 아주 비교적 규모가 큰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송보폐 웅담번은 한 곽의 가격이 128원입니다. 5일 동안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는 5병이 들어있는데요. 한 병 안에는 기본으로서 100mg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 가운데서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우대활동은 평소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엄격하게 뭐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엄밀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까지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전면적으로 보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5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은 보통 웅담분이라 하게 되면 복원 제품이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뿐만 아니라 앞에 Z 문자가 붙은 이런 비보건품에 속한

0: OTC 중초약으로 된 이런 국약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법회 응답품은 일종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늘 이야기 드리고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뭐 곰을 마취해 갖고 담낭에서 담즙을 채취해서 그걸 건조시켜서 뭐 그 적당한 방법으로서 외형 처리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이런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저명한 그 만성질병 전문가입니다. 4대 중약 가족사의 계승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이항연구중심의 주임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연변대학농학은 곰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는 황야진 선생이 단도이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했고, 산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가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품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네. 여러 가지 응담분이 있지만 해도 이처럼 응담분이 출처가 특수한 이런 출처를 가지고 있는 응담분은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십시오.
0: 예,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저희 전화입니까?
0: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응답분에 한 가지 자문합시다. 나는 쓰고 소리에 용 이 배도 아이 아프고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아이 아프고, 예. 용 수태 좋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래, 내 친구 있는 게 있잖아. 예, 당뇨로 이제는 한 30년 했단 말입니다.
0: 예.
2: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합병증이 들어와서, 예. 거기 제일 바쁜 게, 이 배 아픈 게 제일 바쁘단다.
0: 아, 그렇죠. 예, 예.
2: 배 아파서, 그도 예, 영 앉았다 서기도 힘들고, 그도 어디로 나도 못 가고, 그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삶에. 예. 그런데다 또, 그도 소화할 때 밥도 못 먹지, 맥이 떨어지지. 그 다음에, 이 머리 힝 하면서, 예, 자꾸 기억도 떨어져 하고, 예.
0: 예.
2: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내 응답문 쓰니까 배는 아예 아프고 머리도 아예 아프고 소화도 잘 되대 그러니까.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 당뇨 있는데 이거 써도 되겠는가 내 문이랍니다.
0: 제가 바로 그거 주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는 혈당이 높고 혈지가 높고 혈압이 높고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특히 당뇨라 하게 되면 먼저 상하는 게 곰팥을 많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곰팥을 통해서 제일 많이 그 배출되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곰팥에 영향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주골로 되어 있는데 골격통이 더 빠르게 생기게 되었고 소변에도 문제가 생기고 귀에서도 먼저 소리가 나게 되어있고 이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에 좋다는 이 제품 자체가 그분한테는 너무 잘 어울리니까 이 응담분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빨리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2: 예, 선생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0: 예. 건강한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 응당분이, 네, 나는 용단제 응당분이라 말씀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0: 예.
3: 예, 우리 형제들이고 여러 사람 쓴다. 이 응당분이 다 좋답니다.
0: 아, 그렇죠.
3: 네, 예, 선생님. 네, 어느 때도 말해주면 강경화 복수가 되었습니다.
0: 예.
3: 그래서 배고서 용세이 나왔다는데, 아, 이거 예, 안샤스가 지금 배에 용체 꽂은 게 알깁니다.
0: 그렇죠. 강경화, 강경화 복수, 그리고 뭐, 알코올간, 지방간, 여기에는 확실한 효과성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3: 여기 관절마다 아파서 그래서 그랬는데, 관절도 아예 아픕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3: 약은 진짜 선생님 써보면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나쁜데 혈압도 정상이 됐고 또 소화 잘 되면서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밥이 용 잘 잡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소화가 잘 된다고 뭐.

0: 모두 입을 모아서 말씀합니다. 예.
1: 나는 같이 샀지만 우리 언니 더이 60가게, 80가게입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달따에서 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0가게, 80가게 천원 뺐습니다. 큰 우대할자이죠. 예, 예.
1: 예, 그럼 오늘 또 우연히 음식각사가 했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인단분이 좀 다문화다고
0: 해요. 예, 말씀하세요.
3: 여기 투석한 환자가 이 인단분 쓰면 어떻게 하니까 다문화다고.
0: 투석하는 환자가 이 제품 쓰는 게 좋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투석이라는 게 신부전증으로부터 뇌덕증으로 와서 투석하는 방법으로 심장혈을 청소하는 이 방법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심장 功능에 좋고 콤파트 좋고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투석 환자가 쓰는 게 좋습니다. 예. 예.
3: 지금 오늘 배달 받으면 전달하겠습니다.
0: 그래라 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어렵이 종류가 있어서 대수술을 했습니다.
0: 예.
4: 한 다음에 진해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어림증도 나고 이래서 내 예 소개해서 이 선보편 운담부의 운담 중에 쳐보니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이 이거 썼는데 아, 이게 밥이 맛있단다.
0: 소화가 잘 된다.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4: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맥이 없어 꼼짝 못하겠던 게 맥이 난단다.
0: 그렇죠.
4: 그리고 예, 사적이 각터에 무릎 간절도 아프고 사적이 각터에 나던 게 이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아, 정말 이게 수술한 후에 정말 효과 좋아. 밥 먹으니까 살 것 같단다.
0: 그렇죠. 예, 예. 예.
4: 그래서 예, 이번에 또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1단계 이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없고 보배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은 완전히 금담이라는 보배급 상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부작용이 없고 효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말씀한 그 몇 가지 모두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선생님 좋은
0: 응담
4: 소개해 감사합니다.
0: 네,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이 응담분 어제는 예, 한 명 딸 연결 썼습니다. 원래는 예, 난 이 간이가 이제 저, 이 몸자, 이 주식갑이십니다.
0: 예.
5: 예, 그리고 이 누이, 간이 이래면서부터 누이가 있으니까, 예, 아이, 잘 아이디어하고 있으니까, 예.
0: 예. 예. 간주먹이니까, 그렇죠. 간에 문제가 있으면 눈에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눈 항상 부연 게 잘 안 되고 이래고 그리고 뭐인가 어떻게 염 자꾸만 뭐가 나 이런데 염증이 자꾸만 생겨가지고 목란지 자꾸만 나고 그리고 예, 특히 또 이거니까 단양염이가 또 심해가지고 있잖냐. 내 계란 같은 게 마구 못 먹었대.
0: 예.
5: 예. 근데 내 이거 지금 몇 달 꾸준히 먹은 바람에 단낭염을 가서 검사해보면 완전 이렇고 예. 그리고 지금 목난지암 자꾸만 나던 염증 사고로 염증이 생기니까 몽땅 사라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정열 해독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예, 예. 예.
5: 그리고 눈이가 봤을 때 지금 요거는 잘 배웁니다.
0: 편간맥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예.
5: 항상 눈에 피도 지고, 눈이 깔깔하던 게 이런 증세가 없어지고, 이 눈자씨가 내 집을 거울 보면 많이 맑아졌습니다.
0: 예. 그렇죠. 자기 손을 알리죠. 예, 예.
5: 입니다. 그래, 내가 이거 써보니까 여름에는 확실히 이 응답은 한 가지 써서 여름에는 다 좋아집니다.
0: 그렇죠. 예, 예.
5: 예. 근데 내가 이거 아무래도 꾸준히 오래 쓰려고 했으면 이번에 또 활동이 좋고 할 중에 오늘도 오늘 배달 되지요, 예?
0: 됩니다. 지금 빨리 전화 넣으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5: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평 담분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다각도로의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와, 골격통이 그렇게 심하던 게 본 제품 드시거나 하니까 골격통이 해결받게 되었더라. 지통이 많이 되더라. 뭐 때문에? 골격통은 직접 콤팥과 관련이 있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뭐 콤팥의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컴파츠는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사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가 지방간, 알코올간, 간경화 복수, 혹은 담낭염, 담낭벽이 두껍다거나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스시게 닿으면 그 자리로부터

0: 좋은 연대성이 강한 이런 그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간에 좋고 콩팥에 좋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노독증 환자 가운데서도 노독증이라는 것은 이미 그 지간 수치가 보통 사람들이 5~6배 완전히 콩팥이 자기 역할을 하기 그 우리 지간 수치라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포의 대사 활동 가운데서 그 노폐물이 그 빠져나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 이게 콩팥에 문제가 있어 노독증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서 마지막에는 뭐 투석을 하지 않게 되면 당신 생존에 위험을 가져오게 되고 투석은 또 영구한 이런 조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을 바꾸는 사이에 하는 임시조치에 속하게 되었는데 지금 투석하는 중이고 새로운 콩팥 그 기증자가 나서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이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분을 견제하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이 차가운 계절에 그 한계절에 들어서면서 기침을 담아두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즉흑화단 해소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결국 가래를 쌓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쩍하면 이 그 인후에 부종이 생기고 인후염이 생기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제품 자체는 병간 맥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눈이 퉁퉁 부어나거나 사물을 볼 때 모호하게 보이거나 그리고 어림증이 나거나 그리고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간단샹조란 말이 있습니다. 간과 담낭은 어기 돌보는 사이로 되어 있다. 이런데 지금 본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간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담낭이 또 좋아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담낭벽이 두껍거나 특히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그게 움직일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이 너무 아주 리단 룽스 하는 이런 역할 담낭에 좋으면서 그 담낭의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역할하는 이런 그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해도 눈이 노랗습니다. 황단이란 걸 말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가 하면 이 담낭이 간에서 담즙이 눈에 올라가면서 눈이 노랗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확실한 효과성을 널리 느끼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리다 담낭에 좋고 그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항암 효과에 많은 도움을 준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송보폐 응답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답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 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 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0: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어 종합채널 한우 뉴스종합방송 조선어 뉴스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립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 법인 경영자 격과 독립 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영업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1: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가정을 꾸려가려는 주부님들에게 자녀 양육은 언제나 가장 큰 관심이자 고민거리입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는지, 몸은 튼튼한지, 공부는 잘 따라가는지, 또 요즘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AR,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다루게 해야 할지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프로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오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는 요즘 사회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양육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비만 어린이 현상의 원인과 대처법, 아이들의 인공지능 사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네, 그리고 자녀에게 첫 휴대전화를 몇 살에 사주는 것이 적합한지 잠시 후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요즘 주변에서 꼬마 똥보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됐죠. 우리 애가 겨우 9살인데 반년 사이에 20근이나 늘었어요. 아이가 살이 쪄서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과체중, 비만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신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져 불안, 우울 같은 심리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한 체중관리지도원칙 2024년판에서도 국민 전반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과체중 비만 문제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연구 예측에 따르면 이런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2030년 우리나라 아동의 과체중 비만률이 31.8%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영국 랜싯 잡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세계 아동 청소년 비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아동 청소년의 3분의 1가량이 과체중 혹은 비만 상태에 이르고 그 수는 7억 4,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비만 현상이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과식과 운동량 부족입니다. 북경아동병원 임상영양과 주임 황홍민은 비만의 본질은 에너지 섭취가 소비보다 많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식이구조가 불균형한 데다 식사속도가 너무 빠르고 간식을 지나치게 즐기고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등 나쁜 식습관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살이 찌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이 찐 아이 중에서도 영양 불균형으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정의 영양입니다. 비만으로 진료를 찾는 아이의 부모 역시 과체중 혹은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가정은 온 가족이 고염, 고당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부모가 먼저 올바른 건강관리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시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아이에게 AI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할까요? 얼마 전 교육부에서 중소학생 인공지능 교양 교육 지침 2025년 판과

중소학생 생성식 인공지능 사용지침 2025년판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조조휘 연구원의 의견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조휘 연구원은 아이의 AI 사용을 단칼에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환경입니다. 아이가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건전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부모님 스스로도 가능하다면 관련 지식을 함께 배우면서 정보 소양과 기술 소양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AI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능력을 직접 연습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보조적으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아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경험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숙제를 AI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사고와 학습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과정을 건너뛰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기본 능력을 갖춘 뒤 더 깊이 공부하고 탐구할 때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만 너무 오래 머문다면 정상적인 성장에 해롭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직접 경험을 통해 쌓이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로 성장하든 평범한 삶을 살든 현실 속에서의 체험과 경험이 튼튼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역시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첫 휴대전화를 몇 살에 사주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어린아이에게 너무 일찍 휴대폰 전화를 쥐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건강 위험을 동반합니다. 과학적인 참고 기준에 따르면 12세 이전, 즉 소학교 6학년 전까지는 자녀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사주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늦출수록 아이에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 국제학술연구의 결론입니다. 2026년 국제권위 소아과학 소아과학술지 소아과학에서는 만 명 이상의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2세에서 13세 사이 아이들을 오랜 기간 관찰했는데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만의 휴대전화를 가진 아이는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1년 뒤 우울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31% 높고 비만 위험은 40%, 수면 부족 위험은 무려 6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가지는 나이가 1년씩 앞당겨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쓰기 시작한 첫 1년이 가장 중요한 관건 시기입니다. 12세에서 13세의 휴대전화를 소유하게 된 청소년은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에 비해 불안, 우울 같은 정신 위험이 57% 높고 수면 부족 위험도 50%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게 된다면 첫 1년 동안은 사용시간, 보는 콘텐츠, 취침시간 등을 부모님께서 꾸준히 살펴보고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기기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곁에서 지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아동 비만 문제, 아이들의 AI 사용, 첫 휴대전화 적정 연령까지 요즘 양육 현장의 실제 고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과학적인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면서 가정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학교가 함께 손잡고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보객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0: 바랍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반 구복액과 투걸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박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투골타의 제품 자체는 국경절을 계기로 한 아주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로 될 수 있으니까 직접 사실 분들은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하면서 15각을 싸면 20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그러니까 15각에 15각이게 되면 100% 물어러 주는 셈이 되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또 5각을 더 얹어서 주게 돼 있으니까 한 가게 가격은 뚝 떨어져서 160-170원 그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자기 직전 3, 40분 전에 딱 빨대로 빨아들이고 양치질하고 주무시면 편안한 잠을 주무시면서 자는 과정에서 모든 온 하루 동안 일한 혈액을 간에 담아서 해독하면서 간에서 담즙을 만들게 하는 이런 충분한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여기에는 구복약과 더불어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복약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어려운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지금까지 많은 제품, 관절 제품, 치료 제품 가운데서 이 제품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로서 거의 이 제품이 거의 제일 앞선 제품이 아니겠는가 이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투골타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2각을 사면 15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그러니까 12각에 12각이면 100% 물어러 주게 돼서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는데 여기에 또 3각을 더 얹어주게 돼 있어서 12각에 15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0: 네, 잡았습니다. 예.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백사방 구백을 여러 달 채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우수한 제품이란 거 구복할수록 그 감을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을 예. 겁니다.
2: 평소에 뭔가 목이 가래 자꾸 나타난다 말이죠.
1: 호흡계통의 염증.
2: 예. 예. 그럼 모든 데 가면 배탈도 영영사더라 말이죠.
1: 그렇죠.
2: 그래서, 그런데 내가 또 목이 또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어찌나 캐캐 그러는지 저녁에 다시 한번 딱 사사고 잡으려면 오는데 자꾸 꼭 간질간질거려서 자지 못하겠을 때.
1: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여기.
2: 예. 예, 선생님이 강의하는지 지금 백사방 구백을 먹었는데, 어째 이리 좋았을까? 인터나지 때다.
1: 여기 황정이란 성분 자체가, 윤폐의 역할을 하고 상초, 중초, 하체를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좋고 호흡계통이 좋고, 그러니까 예. 자연적으로 그게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내 평소에 약 많이 먹었대서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약 먹은 게 어떻게 약과 병이 딱 맞는지 인천하지.
1: 그렇죠. 약과 예. 병이 잘 어울리는 제품인가 봐요. 예.
2: 그래 어떤 기침이 나지 않지. 저녁에 잠 영상상 편안하게 산다 지금.
1: 그렇죠. 이 제품은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을 예. 해결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소변도 좀 잦아서 예. 여러 번 봤댔으면 대놈에 여러 번 자꾸 대놈에 이렇게 봤댔으면 근데 그 소별도 전에 저녁에도 한 번에 나와뵙게 아이러남다서는
1: 이 제하소 인양화로 성분 자체가 부간선 예.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데는 알아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들어가서 콤팥

0: 어찌 든든하니까 신주 수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소변이 아주 편리하게 돼 있죠.
1: 이렇게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가고 지금 잘 본다 그래 소변은 그래 간다.
0: 그렇죠. 그게 큰 해결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네. 큰 해결입니다.
1: 소변 네. 찔러찔러 보면서도 별로 나도 아니라고 별로 계속 그랬을 때 근데 그게 해결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 소화도 안 되면서 밥도 좀 맛이 없었댔습니다. 굉장히 소화도 할 때가 밥이 좀 맛이니까 맥이 난다.
0: 아 그렇죠. 소화가 잘 될 수밖에. 예. 황정이라 선분이 중초 가운데서는 건비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소화가 예. 잘 돼. 노래는 소화가 잘 되고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아프지 않고 예. 모든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질 이런 성분이 여기에 몽땅 들어갔으니까 아주 예. 잘 선택됐습니다.
1: 예. 아침에 자고 깨나 머리도 맑아지지 정신이 나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요즘에 또 효과도 좋지 남아도 효과 잘 봅니다 지금.
0: 그렇죠.
1: 약을 또 쌀려고 활동에 참가하자 그럽니다.
0: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번에 선택이 잘 됐으니까 다른 뭐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를 예. 쭉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더 싸서 계속 먹겠습니다.
0: 아, 예.
1: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하는
2: 안녕히 계십시오.
0: 건강 기원합니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전번에 이거 백일학 환자의 이 백다방 구보약의 하루에 두 번씩 써서 되는가 물어보고 지금 두 번씩 쓰는데 오용 좋답니다.
0: 그래요. 예, 예.
3: 예.
0: 예. 됩니다. 예. 예. 예.
3: 그다음에 식사에 돌아서서 밥용 다 잡수고
0: 백일학 환자가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3: 예. 네, 나설이에 용구도 싸이 약하다 산게 그렇던 게도 예 약간 좀
0: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예예. 예.
3: 어 그래 본인이 용조한다. 어디서 이렇게
0: 좋은 이야기 났다 나타났다고. 예, 예 그렇죠.
3: 예,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소리.
0: 예.
3: 약이 그만 권해줘서 용 감사하다고 그래. 이번 이 국경절 우대 할 때 참석해서 예. 약이 이전 올 때도 많지 않다면서리. 그러면 이번에 좀 배달 받겠단다.
0: 그래라 하셔. 15가구 사면 20가구를 무료로 줍니다. 기회입니다. 예, 잘 이용하라 하세요. 501-775번에 지금이라도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3: 예, 분위기 되죠? 예.
0: 됩니다. 빨리 연락하라 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아, 예, 잘하셨네요.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두고 더 전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저는 경추병이 있어서 목을 당겼다고 아프고 어떤데 몸도 같이 돈단 말인데.
0: 아, 그렇죠.
4: 그런 예전에 예.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무슨 많이 해봤는데
0: 그랬겠죠.
4: 아기지 않습니까?
0: 성비 주사도 맞아보고 침 예, 맞아 예, 주사 맞았다는 게 바로 그게죠. 예, 예.
4: 예, 근데 이게 하고 뭐 이약 쓰니까 예. 한 석달 쓰는 거 약간씩 좀 자주 지금 반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약수님.
0: 그렇죠.
4: 그거 바르고 하니까.
0: 예.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예.
4: 예. 그런데 괜찮음이 바로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0: 아, 그렇죠.
4: 머리 감지도 못했어요. 이거 쓰기 전에.
0: 예.
4: 그 당시 지금 이거 쓰고 나니까 바로 올리시 머리감만 더 좋습니다. 이거.
0: 그렇죠. 예, 예, 예.
4: 그래도 머리 관절이 아파서 조금 걸고 앉아 세야지 아파서 너무 아프고.
0: 예.
4: 걸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0: 큰 해결을 가져온 겁니다. 예, 예.
4: 이 관절약 중에는 이 약도 최고약입니다.
0: 모두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고 입을 못 와서 치아하고 있습니다. 예. 예.
4: 그리고 저 백사관 그거에 저희 누나가 쓰는데 이런 다음 달 다시 못했어요. 근데 이거 쓰니까 그저 딱 자기 전에 한 요거 먹고 딱 잠이 잠이 또 사르르바 잠 잘자 좋다대요.
0: 그거는 뭐 기본으로 보증하다시피 좋은 효과 가운데 그게 앞섭니다. 예예. 예.
4: 그리고 또 속이 작아서 영 시원하니 못한 속이 작은 거 하게 속이 시원하게 나간다.
0: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예예. 예.
4: 그래도 소화가 잘 안 돼. 밥 얼마 먹지 못한지 소화도 잘 되고.
0: 예. 예.
4: 혈압 조절이 안 돼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하니 지금 혈압 조절이 머리가 아프지 않아도 좋답니다.
0: 모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방대사, 당대사가 간을 도와주게 돼 있으니까 당대사, 지방대사가 모두 간에서 진행되게 돼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혈압이 조절받고 혈지가 조절받고 혈당이 조절받고 그럴 수밖에요.
4: 그래 이번에 활동이 두 가지 약을 싸서 배달을 쓰겠습니다.
0: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0: 여기 지금 조각차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여기 조간판 탈출이 자고 신중 토요일에도. 거기 아픔이 자꾸 다리는 일주일 뻗치니. 그걸 때문에 한 20m 가다가 없겠다 가야 돼.
1: 20m가 전봇대.

0: 하니까 지금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자꾸 불이 꽂히면 그대는 게 그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어, 그렇죠. 예.
0: 지금 가다 한 20m 가다 업기다 가서 그 증상이 그렇게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이거.
1: 예.
0: 제 이번에 활동을 뒤끝으로 때 상관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는 501-775번에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1: 건강하세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구복의 신용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백자방 구복에 그 오랫동안 썼습니다. 당뇨 종합을 위해 혈당 조절해야 되고 혈압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밤섭에나 나섭에 진해 자꾸 소화가 바라야 되고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보통 다 겪고 왔는데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백자방 구복에 그 하루에 한 번씩 먹고 그리고 그저 밥 먹고 잘 시간 반 시간 두고서 끓여먹으면 어느 간에 잠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간과 그런 신장 도와줘 그런지 속이 물을 아이 먹으면 예, 한 번도 안 먹고 소리 끓여 자고 많이 보면 예, 딱 많이 봐서 그러면 예, 두 번 보고
1: 예.
3: 얼마 좋습니다.
1: 어, 모두 정상법에 속합니다.
3: 예. 당 조절이 잘 되지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거나 맥이 옵니다.
1: 그렇죠.
3: 가지고
1: 예.
3: 예.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어전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저는 두고 해놓고도 사실 아예 아픈 데 없었습니다.
1: 예.
3: 그러든지 예, 다른 약을 먹으면 정말 위를 자극할 때 그저 먹다가는 제뿌리 광고 약은 얼마 먹었는지 모릅니다.
1: 아, 예.
3: 그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백 두고 해놓은 예, 그저 먹자마자 그 소화가 잘 되고 위를 자극 아이가 그게 엔조식
1: 예, 모두 그렇게 인정합니다.
3: 예, 예. 식사를 못했는데 식사를 잘하고 하거나 예, 몸이 헷갈려지고 운동 못하던 게 운동하고 그리고 붓기가 싹 내리고 하거나 예, 그리고 그런 약을 바르고 마사지라고 아파트 사람 갔습니다.
1: 예.
3: 활동하고 그리고 다리에 영 조그만 걸 때는 헷갈게 활동하고 하거나 지금 이제도 겁만
1: 아, 그래요? 예. 어쩐 번씩 예. 견제한다는 게 그게 관절 통이 해결받지 않으면 그렇게 먹겠죠.
3: 그럼 이런 활동도 없지 않까?
1: 그렇죠. 활동이 우수합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
3: 하고 지석이 뛰어왔길래 그렇지. 그러자면서 또 이런 활동 두면 되니까.
1: 그렇죠.
3: 솔직히 그러자고, 예. 그래, 배달 받자고 전화드렸죠.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 두골태약 얻은 후에 한 5달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어떠세요?
5: 이 약쓸까나 얼마 5달 내 옛날 이게 나는 이 무릎 태양관절염도 있고 이 허리 척추협착증도 있고 예, 저는 이게 사골이 다 해줬습니다.
1: 예.
5: 이 당연도에 너무 바빠서 내 이 허리에 저기 뭐 인가
1: 봉비까지 오죽하면 봉비까지 맞으셨겠습니까? 예.
5: 그래 진통제라는 게 얼마 먹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 밤에 다

0: 뭐 어떤 데는 너무 아프거나 그 먹으면 청가매니까 어떻게 진통제도 후에 맞아 있었을 때 다
1: 아 그렇죠. 뇌악성이 생겨서 아이 됩니다. 예예. 예. 예, 진통제를 많이 쓰는 게 아닌데 방법 없어 쓰는 거죠. 예.
0: 예, 이번에 이 토골테도 만나서 딱 쓴 바람에 이거 쓴 다음부터는 이게 바른냐 그지 이게 아프 어디 아프면 그 발라서 조금 문제지면 인차이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아 근데 야 이거 먹고 바르고 하니까 효과를 얼마나 잘 보는지 지금 그 어디 아프면 언제 바르면 그 발라서 이렇게 지금 한참 쓰면 대가다 이렇습니다. 아픈 진통이가
1: 큰 해결이죠. 예예. 예. 예,
0: 그런 게 어제 내 이거 몇 달 쓰고 나가 지금 아 어제는 아픈데도 없습니다.
1: 아 그런 이야기 드물 겁니다. 그렇게 전 해결 가져온 이야기. 예.
0: 비 온 날에 암기 때문에 예, 이 무릎 꼬닥하고 싶은데 다 아파가지고
1: 명확하게 전달되지요. 똥통이. 예. 예.
0: 근데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1: 예. 큰 해결입니다. 예.
0: 예. 확실히 이게
1: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니까. 예.
0: 받은다 이게 약이.
1: 예. 그렇죠.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0: 예. 그 선생님 내 이번에 이거 오늘에 또 더 변화를 받아서 오래 쓰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산자병원의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제품에 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이미 복용하고 바르고 마사지까지 해보니까 확실히 위도 상하지 않고 편하고 움직이기 편하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나니까 그렇지 만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두 번 펑비까지 하느라면 펑비는 격소여서 오히려 뭐 길게는 불리하지만 해도 그 당절을 위해서 그렇게 임시 조치인데 이 제품은 길게 좋으니까 잘 선택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네, 지금 저희들 설명되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를 시작한다. 릴러 구셀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격통이 생기게 되면 어떤 분들은 골격통은 아프지 않은 암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해도 물론 아파서 힘들다는 이 짝을 해석하면 그 거의 마주서지만 해도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은 오래 살기 바쁩니다. 딱 한 곳에 머물러서 뭐 아파서 움직이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조용하게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집에만 있거나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면서 위에 부담이 가지 않고 풍한 습을 몰아내게 되어있고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우수한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분으로 되어있는데 특히 우리 지금 관절통이 통증으로 전달될 때게 되면 무엇 때문에 통증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서 경락을 풀어주는 여기에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라는 것은 복방이라는 것은 개미를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여기 몇 가지 칭펑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해서 복방이라 하게 되어 있고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캡슐이라 하는 이런 뜻에서 나온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그 이거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관절통에서는 제일 어려운 관절통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그 관절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많은 관절통은 아픔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해도 이 류마티스 레이펑스라는 것은 남이 나를 진공하는가 해서 자기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통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계통이 그로 인해가지고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풍습으로 오는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이라고 앞에 발명특허의 이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발명전리허, 이게 전리허까지 여기 엄격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앞에 Z문자가 붙었다는 것

0: 그래서 1절 뭐 단순히 그 지통에서는 서약 성분이 들어갔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Z문자가 들었다는 것은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통이 빨리 되고 그리고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관절 치료 제품을 쓰는 과정에서 위를 버렸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만 이 제품 자체는 아닙니다. 많이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 공동으로서 결론적으로 말씀 주시다시피 오히려 위에 부담이 가지 않고 간에 부담이 가지 않고 콩팥에 부담이 가지 않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제품인데 특히 우리 관절통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많게는 어디에 아프다면 거기에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이 아프거나 혹은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면 무릎도에 물혹이 생기거나 발목이 팅팅 부어나거나 이런 표단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 골격과 골격통과 콩팥은 밀접한 연대성이 있습니다. 신주골로 되어 있으니까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골격이 좋아지는 건데 오히려 골격통하고 콩팥이 허한 이 문제는 한데 엉켜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본 제품 투골테를 쓰는 분들 가운데서는 무럭이 생겼던 게 때로는 작은 병원에 가게 되면 무럭을 그거 주사기로 빼내는데 빼내면 빼낸 것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소변이 잘 통하는 차원에서 경락이 잘 수통되는 차원에서 칭펑텅이란 성분은 리샵에 소변을 잘 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락이 잘 수통되게 합니다. 결국 풍습을 몰아내는 차원에서의 이런 칭펑텅이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친주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습과 그리고 한을 몰아내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풀어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방귀란 성분 자체는 부종을 빼주고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풍습을 몰아내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혈압을 온정시켜주게 되어 있고 소염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절통은 본 제품을 드시면서 그리고 외용약을 바르고 마사지까지 해주게 되면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제품을 쓰시면서 바깥에 나가서 5,000보씩 걷는 것은 거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 아프면 5,000보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20m 가고 앉아 쉬는데 오히려 이 제품 자체를 쓰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절통이 해결받으셔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대로 움직여야만이 장수의 비결이 초점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 두골태 제품 자체는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국가 발명 특허까지 받았고 구박과 외용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흑겜이라는 성분 자체는 미형 운동 영양 버물 거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우수한 성분으로 인해서 오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간에서 근육을 충분하게 만들고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신주골, 신주수 그 외에 귀까지 잘 들리게 되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초 성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백자반 구박의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포함된 우수 성분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제하소, 인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으로 해갖고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오장육부가 아주 든든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심장이 좋아지고 그리고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눈도 밝아지게 되어 있고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의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네, 벌써 9월의 마지막 하루가 찾아왔는데요. 한 달의 마무리를 짓는 오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우고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하나씩 쌓아갑니다. 배움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움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공부를 조금 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놓거나 잠시 쉰다고 오랫동안 책을 멀리할 때가 있는데요. 배움은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익히고 반복하지 않으면 머릿속 지식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은 책과 지식을 배우고 끊임없이 익혀나가는 자세에 관한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꾸준한 학습 습관을 기르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할까요? 동요 교성의 향기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남의 속에 있는 글도 배운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남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글, 즉 남의 생각과 지식까지도 귀 기울여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에 적힌 글만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거기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문제를 푸는 독특한 방법을 알려줄 때 그 방법을 귀담아 듣고 배우는 모습이 바로 이 속담이 말하는 경우입니다. 배움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으니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논 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공은 남는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이 속담은 노름에 탐하지 않고 힘써 부지런히 공부하면 그 보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힘써 공부하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공부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들인 노력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단어를 외우고 독서를 꾸준히 해도 당장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쌓은 지식은 언젠가 문제를 해결할 때 힘이 돼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사흘 책을 안 읽으면 머리에 곰팽이가 쓴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짧은 기간이라도 배우고 학습하지 않으면 머리가 낡아지고 기억한 내용이 잊혀지기 쉽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배움을 멈추면 퇴보하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방학 때 며칠 동안 책을 하나도 펼치지 않으면 학기 때 외웠던 내용이 희미해지고 다시 공부할 때 힘들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머릿속 지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국기를 개양합니다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우 속담과 송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不吃饭则饥，不读书则愚라는 속담을 볼게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듯이 글을 읽지 않으면, 이는 뛰어난 성과는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한 공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지식을 빨리 이해하는 재능이 있다고 해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재능이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면 충분히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실력을 키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学无止境이라는 성구를 살펴볼게요. 배울 학, 없을 무, 그칠 지, 지경 경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사람은 모름지기 계속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성구입니다. 이 속담을 또 学海无涯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다 해도 세상에는 배울 것이...

네, 오늘 우리는 책과 지식을 배우고 끊임없이 익혀나가는 자세에 관한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배우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책을 읽고 주변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실력을 쌓을 수 있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멋진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상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마다 자유로이 기뻐 춤추며 아름다운 새 살림을 노래하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행복하여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화목한 나라 사회주의 대가정의 형제 민족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도우며 곳곳마다 희희낙낙 웃음꽃 피어요. 우리나라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온 대지 강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강국도는 총지휘원이 되고 나더니 군단들끼리 서로 정황을 알릴 때 쓰던 암호책을 모두 거두어갔다. 13군단에서 군사위원회와 모 대통령에게 연락을 할 때 쓰던 암호책마저 가져갔다. 그때부터 각 군단에선 전선 총지휘부하고만 연락이 닿았다. 3군단과 1군단 사이도 연락이 끊기었다. 만약 생각지 못한 일이 터져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1: 허위병!
0: 팽독해 목소리가 마당에 울리었다.
1: 무참호가 아니 있나?
2: 네.
1: 어서 좀 불러오지.

0: 키가 크고 네모난 얼굴에 눈썹이 아주 짙은 군인이 팽도키 앞에 나타났다. 3군단의 유능한 참모 무정이었다. 그는 황포공관학교를 나온 조선 사람으로서 성격이 굳세고 믿음직하였다. 그는 3군단에서 유능한 참모로 꼽히었다.
1: 비밀리에 움직여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동지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0: 팽도케가 엄숙한 얼굴로 무정을 바라보았다.
1: 질간 동지, 말씀만 하십시오.
2: 1군단이 거주로 가는데 연락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군단에 빨리 암호책을 갖다 줬으면 해서.
1: 알겠습니다.
0: 무정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2: 길이 험할 겁니다. 망망한 조원에 길잡이도 없을 텐데. 괜찮습니다.
0: 무정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2: 저한테 지도도 있고 라침판도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몇 사람 데리고 어서 출발하십시오.
2: 고제에 이르게 되면은 림교와 서병진대로 곧장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십시오.
0: 무정이 떠났다.
1: 이래도 부족해. 하지만은 먼 데는 물로 당장 마른 목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
0: 팽도케는 고개를 숙인 채 한 시간쯤 걷고 나더니 모아진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내리치었다. 큰 결심을 했을 때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전화로 설풍을 군단 지휘부로 불렀다. 한 시간 뒤에 설풍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정명하고 재간이 있는 설풍은 본부에서 작전국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단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끊임없이 땀을 훔치면서 방에 들어섰다. 팽도케는 설풍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물었다.
1: 요즘 뭐라고 지냅니까? 정주입에서 또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설풍의 말투에 불만이 묻어 있었다.
1: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기서 부대나 추스리고 훈련을 하다니요.
0: 설풍은 상급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하고 팽도케를 힐끔거렸다. 하지만 팽도케는 말이 없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한참 망설이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1: 동지, 주둔지를 좀 옮겨야겠습니다.
2: 어디로요?
0: 팽도케는 일어서서 지도를 가리켰다. 주왕의 주둔지 아그이와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다.
1: 바로 여기요.
0: 팽도케는 엄숙하게 말했다.
1: 동지들은 당장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0: 설풍이 놀란 얼굴로 눈을 반짝이었다. 팽도케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1: 아니, 어느 때든 우리는 당장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설풍의 총명한 두 눈이 다시 반짝 빛났지만은 더 물어볼 수도 없었다.
1: 당장 출발할까요?
2: 그러시오.
1: 저녁을 먹고 인차 출발하시오. 또 다른 일은 없습니까?
2: 없습니다.
0: 팽도케는 설풍을 대문 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1: 설풍, 이 며칠 당신이 바쁘게 움직여줘야겠습니다. 만약 일이 생기면은 동지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2: 알겠습니다.
0: 설풍이 마루에 앉자 정중하게 대답했다. 팽도케는 설풍을 바라고도 그 자리 한참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센 바람에 억센 풀을 알 수가 있고 난리에 충신을 알 수 있다. 선비 풍모를 가진 점잖은 장군이 위험한 시각에 초인간적인 용기로 길이 이름을 남긴다. 총지휘부와 중앙기관은 모두 반주에 들어있었다. 반주는 보부소와 가까운 곳인데 박의에서 동쪽으로 20리쯤 떨어져 있었다. 소나무로 뒤덮인 골짜기에 수백 가구가 살고 있다. 산비탈에도 드문드문 몇 집이 있었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서 흰 경번이 펄럭이

마을에는 라마 교사원보다 좀 작은 결당이 있었다. 종지비 서향전과 정치비원 진창호는 그 경당에 머물렀다. 마을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높은 산밑아래 서장식으로 지은 작은 층집이 서는데 모태동 장문천 박고가 그곳에 묵었다. 9월 9일 점심때가 지나 백덕현은 총쥐부가 들어있는 경당을 나왔다. 얼굴빛이 몹시 창백하고 불안해 보이었다.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제는 말을 해야겠군. 그는 북쪽으로 고로 높다란 산비탈에 있는 집에 들어섰다. 모태똥은 화덕 옆에 있는 쪼끌상에 앉아 이마를 찌푸린 채 전보를 보고 있었다. 화덕의 불은 벌써 꺼져 방 안은 썰렁하였다. 팽덕현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태똥의 맞은편에 있는 쪼끌상에 앉으며 말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태똥은 전보문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라도 들었습니까? 오전에 총지휘부에 들렸는데 북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갔더니 진창호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요? 남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팽독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바가 통강, 남강, 파종보다 좋다고 떠들어대더군요. 개소리. 북상에서 항일 하자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태똥은 그저 하더니 말이 없었다. 팽독해가 말을 이었다. 나는 말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행동 방향을 바꿀 겁니다. 모태똥은 무거운 얼굴로 한동안 침묵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어젯밤 문천, 을레, 박고, 가상거리고 창호, 향전까지 일곱 사람이 회의를 열고 우리 이름으로 장국도한테 전포를 보냈습니다. 남하의 불리한 조건들을 몽땅 이야기했지요. 회답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도 남하를 주장하더군요. 모태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전부가 모두 여기 있으니 보십시오. 팽독희는 먼저 일곱 사람이 어젯밤 10시에 좌로군에게 보낸 전보를 보았다. 주득 장국도 누백성 동지에게 지금 홍군은 위험에 빠져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얻은 결론이다. 첫째, 좌로군이 남쪽으로 움직인다면 모든 조건이 아주 불리하다. 1. 지형 자체가 적이 아군을 막기는 이롭고 아군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다. 담바 남쪽으로 천리 무공에서 남쪽으로 700여리는 모두 설산이거나 밀림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이다. 강당, 로정, 천전, 로산, 아안, 명산, 공내, 대업에서 무공, 무변 일대까지는 적들이 이미 보루를 쌓고 단단히 막고 있기에 아군이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2. 경제 조건이 대군의 포급을 감당할 수 없다. 대도와 일대 천혈이 남짓한 구간의 몰가이와 같은 곳은 마사면 하나뿐이다. 수정, 숭화는 인구가 8,000명 쯤 되는 양식이 몹시 부족하며 무공, 무변은 양식이 이미 바닥났기에 대군이 이곳에 머문다면 식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3. 아바에서 남으로 면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우리 군이 이곳에 머물면 병력이 소모만 될 뿐 보충을 받을 수가 없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게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4. 북쪽은 적들이 막고 있어서 전략적인 퇴로가 없다. 둘째, 이런 형편에 대해 동지들이 깊이 생각해서 아바 조크지에서 식량을 마련한 다음 머리를 돌려 북진하기 바란다. 행군종의 비교적 큰 감원이 예상되지만 감속 남부는 북요론 지역이라 충분히 보충받을 수가 있다. 또 지형이나 경제 조건, 주민의 형편, 전략적 퇴로 같은 걸 모두 살펴보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 셋째, 지금 눈앞에 있는

호종남 부대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고 추호는 왕균의 부대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북쪽은 여전히 비어있다. 우리는 우로군에서 군대를 얼마쯤 보내 25군 26군과 함께 적을 요인해서 좌로군이 감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국면을 벌려나가도록 도울 생각이다. 이런 의견을 모두 홍군 전체의 앞길을 생각한 것이니 동지들이 결단을 내린다면 혁명에 이로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을례, 락보, 박고, 향전, 창호, 택동, 가상, 9월 8일 22시. 팽독현은 이 말을 잔뜩 짚어낸 채 오늘 아침 창국도가 보낸 답전을 펼쳤다. 갑, 지금 적의 역량과 위치, 아군의 감원과 탄약, 의복 따위를 잘 살펴야 하며 적을 한 벌에 무찌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구전을 해서 무찌를 수 있을지 적의 병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차분한 마음으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을, 좌로군의 25사, 39사는 어느 탄이나 1,000명이 안 되며 사람마다 전통이 많아야 1,500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발을 못 쓰게 된 사람이 3분의 2나 된다. 이런데도 북진을 한다면 우로군은 10일, 좌로군은 20일을 연속 행군해야 하니 감원이 반수 이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병, 그때 가면은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1. 동쪽으로 내몽골 서부 봉쇄선을 뚫으려면 끝없이 기동전을 해야 하는데 겨울에도 계속 행군을 한다면 승리할 전망이 있겠는가? 2. 만약 샤흐 주하에 머무른다면 든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3. 만약 샤흐 주하 일대 꼭 머물려야 한다면 남으로 진군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황하를 등지고 있으면 적이 공격해오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지들이 깊이 생각하고 나서 내일 탑복해주기를 바란다. 4. 사천 군대는 약해서 진지를 잘 막아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산악전에 강하다. 무공, 담바, 수정 일대는 바위가 적어 통강, 남강, 파중에 비해 험난하지 않다. 게다가 남쪽은 식량이 풍족하다. 25사와 39사에는 간부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아바에서 대금천 동쪽 기슭을 따라 송강에 이르려면 엿새쯤 걸리는데 가는 길이 집이 2,000가구쯤 있어 날마다 머무를 곳이 있다. 강의 서쪽에는 큰 벌판이 4개나 있고 조무조에는

0: 아바 남쪽에는 부상병을 모두 버려야 하지만 남으로 내려가면 모두 보살필 수가 있다. 적을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소수민족 지역을 무시하고 버리려고 한다면 얻을 것이 없다. 5. 지금은 일부 병력을 동쪽으로 진군하는 것처럼 꾸며서 적을 북으로 유인하고 우리는 그 틈에 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다면 2군단, 6군단이 힘을 모으는 데도 아주 좋다. 장개석은 사천의 적군과 갈등이 많아서 남쪽을 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 도관에든 쥐가 될 리가 없다. 6. 좌로군과 우로군은 절대 헤어져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과 혁명에 충성을 하며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시를 기다린다. 백독회는 전보문을 다 읽고 나더니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 개놈의 자식, 분명 당의 북진 방침을 깨뜨리고 있는 주제에 당에 충성한다고. 그는 전보문을 모태동에게 건네주며 물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모태동은 호주문에서 보부소 전투 때 노역한 미려표 고녀를 꺼내 한대 천천히 피워 물고는 말이 없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남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백독회가 모태동을 주시하면서 물었다. 장국도는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들이 3군단을 해산한다면 어찌할 겁니까? 모태동은 담배만 피울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누른 손가락에 낀 담배에서 잿빛 연기가 곧게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백독현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나직한 소리로 떠부었다. 지금은 보통 상황이 아니니 만일을 대비해서 인질이라도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모태동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번쩍 쳐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백독희는 머리를 푹 숙이었다. 만약 3군단 들어 남하도록 강요한다면 1군단이 홀로 북진하지는 못할 테지. 1군단이 단독으로 북진하더라도 주왕이 함께 갈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고, 만약 모두 함께 남하게 되면 장국도는 우세한 권세력을 이용을 해서 주왕을 없애버리려고 수작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 인질을 잡아두자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 건 나도 알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지. 지금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니까. 백독회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에 모태동은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안을 거닐었다.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동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역검령은 호주문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동에게 건넸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안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강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시 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오늘은 예, 단행간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시창작을 하고 있는 배소윤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배소윤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배소윤 시인은 예, 1978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작문이랑 잘 써서 다른 반급이랑 읽힌 적이 여러 차 있었답니다. 그리고 연변대학 간호학원을 졸업했고 현재는 자기절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회원이고 시의자, 의자란 시로 제3회 전국 청년작가상 은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저희들 그 시분과의 장백문화 시여행이라는 거에 많이 했는데 그 창작 모임에서 여러 차례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SM 여성컵 제5회 전국 여성 생활수기 공모에서 나는 치매로인이 수호천사란 글로 또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시들은 알츠하이머, 가습기, 나비, 비닐봉지 등등이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배소윤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1: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평소에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는 질문이기도 하다. 40대의 문턱에 올라서서 바라본 문학의 세계, 나한테는 그 세계가 안개 속에 잠긴 도시 불빛처럼 몽롱한 아름다움이 극치였다. 삶의 사막을 걸으며 메마른 영혼을 달래던 어느 날 낯선 이 한 줄이 시가 차가웠던 내 심장을 봄빛처럼 적셔주었다.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어 말라가던 감성의 씨앗을 깨우는 생명수가 되어 흘러들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아픔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겉보기엔 평탄하고 웃음 가득한 사람이라도 가슴 한쪽에 짙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꿈과 현실 사이 벽에 부딪혀 좌절이 고통을 앓고 있을 때 문학은 정겨운 이방인처럼 다가와 상처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이방인은 내 언어를 알지만 내 세계의 사람은 아니듯 그래서 위로하려 애쓰지 않고 공감하며 감정을 대신해 주지도 않는다. 대신 자신이 품고 온 낯선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내 앞에 펼쳐놓았다. 꿈과 현실 사이 틈에서 나는 쓰러지지 않고 그 틈을 문학이라는 언어로 메웠다. 정겨운 이방인은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깨닫게 하고 묵묵히 함께하는 침묵과 그 침묵 속에서 한 줄이 시처럼 표현하게 되었다. 때론 문학은 내가 알던 언어를 낯설게 만든다. 내가 아픔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는 상처의 꽃이라 칭하고 눈물이라 부르는 것을 심령의 정수라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고 나는 나를 통해 내 좌절의 언어를 다시 배우며 한 걸음씩 문학의 세계로 다가섰고 정겨운 이방인으로부터 고마운 귀향인이 되어버렸다. 문학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반영이고 등대이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자 도구이고 나의 평생을 바치고 싶은 아름다운 유혹이다.
0: 네, 그럼 지금부터 배소윤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시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수세미입니다.
2: 수세미, 배소윤. 익숙한 손놀림이 싱크대를 오르내리지만 씻기지 않은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기억처럼 얼룩져 있다. 남의 허물만 닦아온 세월 몸은 이리저리 닳고 헤어져 가는데 세상은 한치도 닦이지 않은 채 내 몸만 더 거칠어졌다. 그릇은 반짝이며 선반 위에서 우아하게 몸을 말리는데 싱크대 한 구석에

지친 몸으로 던져지면 내장 깊숙이 기생충처럼 바뀐 비린내가 왜 내 자리는 늘 여기냐고 묻는다. 찌든 피로 속에서 듬성듬성 풀린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비 오는 밤 별을 찾는 일이다. 꿰매지 못한 지매처럼 섬섬 목수나를 찾던 그 손끝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역겹던 비린내마저 다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0: 이순은 이번에 그 8월 7일 동문시에서 이순이 당창건 일병 오돌맞이 시가 대행사에서의 수상의 영예를 아는 작품입니다. 신은이 수세미라는 아주 평범한 주방 도구를 통해서 삶의 고단함과 정체성의 위기를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천연에서는 씻기지 않은 흔적을 지워지지 않은 기억에 비유하며 육체적 노동과 정서적 상처를 겹쳐 읽게 합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남의 허물만 닦아온 세월 속에서 자신은 닳고 거칠어졌지만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냉소와 체념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반짝이는 그릇과 대비되는 수세미 초라한 위치가 내 자리는 왜 늘 여기냐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생충 같은 비린내 나는 표현이 특히 강렬합니다. 네 번째 연과 다섯 번째 연에서는 찌든 피로와 기억의 파편들 그리고 떠나야 할 운명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향이 역겹던 비린내 마저 다시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구절은 고통스러운 현실조차 떠나면 그리워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어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수세미라는 소재를 통해 노동, 소유의 기억, 상실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담하면서도 날카롭게 풀어낸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부수빗자루입니다.
2: 소수빗자루 배소윤. 수수 빗자루 하나가 마당 앞에 쓰러져 있다. 달코 달아 작아지고 호른해진 가슴 한복판 사이로 수많은 모래알들이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며 지난 이야기들을 읽고 있다. 거친 바닥 우아래를 쉼없이 오르내리며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것조차 낮은 자세로 쓸어내는 수수 빗자루. 듬성듬성 뜯겨나간 사이사이로 아팠던 세월이 침묵으로 흐른다. 젊음의 허리띠에 노끈을 동이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 빗자루를 매던 아버지. 살아갈 걱정만큼 쌓여있는 소소대를 너무 단단히 메었는지 가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소소 빗자루를 다시 세워놓는다. 벽에 기대어 힘을 잃어가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들려온다.
0: 이 시는 수수빗자루라는 낡은 그 물건을 매자로 아버지 삶과 가난의 무게 그리고 세월의 침묵을 투명하게 그려냅니다. 마당 앞에 쓰러진 빗자루는 이미 닳고 흐름해졌습니다. 가슴 한복판 사이로 모래알이 사금파리처럼 반짝이며 지난 이야기들을 읽는다. 는 표현은 오랜 시간을 견디며 축적된 기억을 빗자루가 간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거친 바닥 우아래를 쉼없이 오르내리며 보잘것없는 것까지 낮은 자세로 쓸어내는 빗자루의 모습은 아버지 그 근면하고 겸손한 삶과 겹쳐집니다. 그 아래에 뜯겨나간 사이사이로 아팠던 세월이 침묵으로 흐른다는 이 구절은 고통이 말없이 스며들어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연에서의 젊음이 허리띠에 노끈을 동이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 빗자루를 매던 그 아버지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노동과 생계의 무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빗자루를 다시 세워놓고 벽에 기대어 힘을 잃어가는 모습. 여기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건을 통해 부재하는 아버지를 현재로 불러오는 애틋한 의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술빗자루라는 대상이 아버지 삶과 고통 그리고 기억을 투영해서 단순한 도구를

0: 너무 하나의 존재의 증명이자 애도임에게 치료 승화시킨 그런 시인. 가난은 좀처럼 불리지 않았다는 문장이 특히 절절하게 마음이 다가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의자입니다.
2: 의자, 배소윤. 노인과 의자의 거리는 5m, 오는 시간 50초. 노인은 걷는데 에너지를 집중한다. 바닥과 수평선 이르는 몸, 가느다란 두 다리로 지탱하며 아찔아찔 걸어간다. 도와드리려는 몸짓에 노인이 고개를 젓는다. 매일 그 의자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휘어진 허리를 펴며 식탁 안쪽에 있는 의자를 잡아당긴다. 하나둘씩 자기 의자로 향한다. 누구의 자리라고 정한 것도 아닌데 모두 자기 의자에 앉는다. 사람도 의자도 익숙해진 냄새. 무더운 여름 모후와 함께 익어간다. 잘 익은 살구처럼 물렁한 말이 요양원 점심시간을 메우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간다.
0: 네, 이 시는 제3회 전국 청년작가상 은상을 탄 작품인데 시는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노인이 의자로 그 걸어가는 극히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 노화, 습관, 정체성 그리고 존재의 뿌리라는 무거운 주제를 조용하고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로인들이 그 심태에 대한 묘사에서의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겨우 앞으로 향하지만 또 옆 사람이나 가난한들 도움을 전혀 받으려 하지 않고 기어코 자기절로 해내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의자도 익숙해진 냄새, 즉 반복과 시간이 만든 이 냄새의 로인들이 습관과 체취, 곧 삶 그 자체를 잘 표현해냈습니다. 이 시에서는 예, 노인을 불쌍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거절하는 노인이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 어떤 존엄을 읽어냅니다. 또한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지만 저마다 자기 의자를 찾아가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공간과 습관에 의해 정의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시는 예, 무더운 여름 오후 잘 익은 과일처럼 무르익었지만 곧 사라질 한때의 풍경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 기록 속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한 인간의 삶이 만들어낸 리듬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비닐봉지입니다.
1: 비닐봉지 배소윤. 검은 비닐봉지가 마당에 날아든다. 힘없이 펄럭이다가 바닥에 눕는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빠져난 한 조각의 욕망 같은 그림자. 허수아비 같은 빈 영혼 껍데기. 구멍난 가슴 속엔 바람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나의 허파는 어느 바람에 흔들리는 걸까? 흔들리다 보면 길은 생기는 걸까? 비닐봉지가 다시 날아오른다. 바람과 질문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 오랜 번데기를 짓고 하늘을 열어가는 나비 한 마리.
2: 예, 이 시문이 버려진 비닐봉지를 극히 일상적인 대상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고독과 그 회복의 가능성을 동시에 담아낸 시입니다. 1년부터 3년까지는 무거운 공허감과 수동성을 보여주었다면 사련의 질문을 기점으로 5, 6년에서는 능동적인 변화와 희망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나오는 이 나비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온 존재라는 점에서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바람에 휩쓸리는 비닐봉지 같지만 언젠가는 그 바람을 딛고 솟아오르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은근히 전해줍니다. 여기서 나비의 등장은 시인이 그 어떤 재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 전반에 그 어떤 비약을 일으켜주어서 더욱 새롭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코스모스 밭에서입니다.
1: 코스모스 밭에서 배소윤. 바람 없는 날에도 흰 허리는 수없이 휘청거렸다. 할머니 손등처럼 마른 햇살에 빗발려가는 꽃잎새 하늘 향해 얇은 귀를 열고 있었다. 꽃잎 닮은 노란 눈동자, 애써 감춰진 통증만큼이나 깊어진 야윈 가슴엔 늘 하늘이 숨쉬고 있어.

살아갈 만한 내일이었다. 창밖에 거미줄 같이 가는 기억의 망토리에 하루살이 한생 호적거리듯이 소리 없는 목소리 바람 속에 한 세상 묻었다. 잃어버린 갈 흐느끼던 그날의 코스모스.

0: 이 시 그 부제목은 할머니 령전에 라고 썼는데 시는 코스모스라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을 매개로 할머니 삶과 죽음을 매우 조용하고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첫 도련에서는 이 할머니의 육체적 고통과 쇠약함을 자연 이미지로 은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련에서는 이 고통 너머에 있던 내면의 평안과 살아갈 만한 리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도련에서는 이 기억의 대섭성과 상실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도련에서는 이 흐느끼던 그날이 코스모스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시를 닫으면서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슬프지만 차분하고 상실감 속에서도 따뜻한 기억이 살아나는 시입니다. 배소연 시인은 일상적인 사물, 얘기를 하면 그 비닐봉지, 코스모스, 빗자루, 수세미 이런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 뛰어난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연변 박물관에서입니다.
2: 연변 박물관에서 배소윤. 죽은 시간 후에 서 있는 조각상 필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시대 뛰어넘은 숨결은 죽어가는 시간 속에 핏빛으로 물든다. 흙이 뒤어버린 몸, 억겁 세월을 넘나드는 혼의 날개는 어느 쯤에서 부서져 먼지로 남아 또 한 번의 죽음을 살아가는 걸까? 먼지 속을 걷는 사람들, 늦가을 바람 속 뒹구는 낙엽처럼 카메라 속에 빠져든다. 장민의 거친 손 끝에 치열하게 매달렸을 한 조각 분신. 잃어버린 것들을 더듬고 서서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를 질문한다.

0: 예, 이 시 부제목은요, 점토상 앞에서라고 쓰여있습니다. 시는 이 박물관이라는 공간과 점토상이라는 고대 유물을 통해서 시간, 죽음, 기억, 예술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먼저는 점토상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존재론적 질문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흙으로 돌아간 몸과 억겁을 넘나드는 혼, 그리고 또 한 분이 죽음을 산다는 순환적 세계관, 그 아래 현재의 관람객을 낙엽과 카메라에 비유하며 그들의 일시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장인의 손길과 점토상의 분신성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행에서 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를 질문한다. 이 한 줄은 시를 단순한 감상에서 철학적 성찰로 끌어올립니다. 과거의 유물은 단지 보존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방향을 묻는 살아있는 목소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노인과 집행이입니다.
2: 노인과 집행이, 배소윤. 집행이 하나가 요양원 복도를 가로지른다. 벽에 부딪히며 스쳐 지나갈 때마다 힘껏 휘청거리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마가을 햇살 물은 옥수수 껍질처럼 바짝 마린 손등 위에 반점 같은 얼룩진 상처들이 불빛을 머금고 걸음을 밝힌다. 시간의 너비를 건너뛰느라 걸음의 폭을 애써 늘려보지만 하루의 길이만 허무하게 길어질 뿐이다. 한 가정의 집행이로 살아온 세월. 길을 잃고

0: 길을 찾아 떠날 때, 태양이 골짜기로 내려앉아 어둠이 몰려올 때, 눈물의 긴 사연을 달빛으로 동요, 고향집 처마끝 고드름에 매달며 지새웠던 밤에도 지팽이는 넘어지지 않았으리. 하루하루 심장을 더듬으며 조금을 서성이는 지팽이.
1: 네, 이 시는 노인과 지팽이라는 단순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지점을 건드립니다. 시 앞부분에서는 지팽이 물리적 움직임을 통해 노인이 불안정하면서도 의지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또 노인이 신체적 노화를 섬세한 이미지로 형상화하며 상처가 오히려 빛이 되는 역설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간에 대한 노인의 그 심리적 고통과 시간을 이기려 하지만 결국 허무만 남는 상황을 표현했고, 점차 과거 회상으로 이동합니다. 노인은 한때 가족의 지팡이였으며 그 시절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그런 시인의 경외감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로 다시 돌아와 지팡이가 그러니까 노인과 이미 어제는 지팡이가 됐지. 지팡이가 죽음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 가장 큰 미덕은 지팡이라는 하나의 사물이 노인이 전 생애를 투영한 점입니다. 지팡이는 보행 보조 도구에서 가족의 버팀목으로, 더 나아가서는 삶의 의지로 되었다가 지금 죽음을 서성이는 존재로 점차 의미가 확정됩니다. 또한 이 시도 위에서 살펴본 그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스승님의 태도를 공유합니다. 정답을 주기보다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그 속에서도 빛나는 존엄을 조용히 응시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이 아마도 배소연 시인이 특유의 시창작 품격이라면 품격이겠습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옥수수 죽을 그림에입니다.
0: 옥수수죽을 끓이며 배소윤. 은은한 노을빛이 할머니의 숨결처럼 번지는 저녁, 주걱이 손끝에서 둥글게 시간을 저으며 옥수수죽을 끓인다. 식탁에 나란히 모여앉은 올망졸망 눈빛들, 죽석에서 서로의 옛말을 끓이는데 타닥타닥 끓는 소리는 고향집 열린 마당문으로 들려오는 옛 이야기 장단 같아서 먹기도 전에 벌써 따뜻해져가는 가슴이다. 알갱이 하나하나에 로인의 손말이 굽은 세월이 스며있고, 청춘의 기억처럼 통통한 강낭콩도 저녁빛과 함께 천천히 무른다. 한술 입에 떠넣는다. 부엌을 지키던 엄마의 향기, 부엌 너머 엄마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깊은 미소, 행주 치마에 매달려 손가락 빨던 막내 동생의 장난스러운 얼굴이 잠든 기억을 깨운다. 옥수수족이 조용히 끌린다. 그리움은 고향 굴뚝의 연기를 타고 와 요양원 식탁 위에 내려앉아 낡은 옛말을 다시 피워 올린다.
1: 예, 이 시는 옥수수죽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음식을 통해서 시간과 기억과 상실을 동시에 끌어내는 그런 시입니다. 핵심은 옥수수죽 자체가 아니라 죽을 끓이는 행동이 곧 기억을 다시 살려내게 하는 행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시인은 죽을 저으면서 과거를 저어내고 죽을 먹으면서 기억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요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시가 슬프지만 전혀 우울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뜻해져가는 가슴, 다시 피어올린다 하는 그 마지막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이 시는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의 재생력을 긍정합니다.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이 시에서만큼은 추억은 다시 살아난 그런 힘입니다. 이 시는 한편의 시이자 하나의 완결된 새로움이 탄생입니다. 냄비 안에서 죽이 끓듯 시인의 의식 속에서

과거가 끓고 그것이 독자의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은근히 무게를 누리면서도 새 희망을 불러오는 그런 힘을 주는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서늘한 가을바람 속에 배소연 시인의 진정 넘치는 시를 감상하고 또 냉동산 시인의 시에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곡,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이고, 9월 30일은 우리나라의 13번째 열사 기념일입니다. 이날 오전 주밋 연길씨 인민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연변혁명 열사릉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 주당이 부석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은 로전사, 로동지, 열사 가족, 연길씨 사회 각계 간부 대중 대표들과 함께 인민영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해 혁명 열사들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고 영렬들을 애도했습니다. 지푸른 송백에 둘러싸인 연변 혁명 열사 릉원은 장검하고 수

0: 꺼냈으며 열사 기념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인민 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장병들은 힘차고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기념비 앞까지 나아가 정숙히 섰습니다. 격앙된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고 격앙된 노랫소리는 기념비 광장 상공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 재창이 끝난 뒤 모두는 숙연히 서서 중국인민 해방사업과 공화국 건설사업을 위해 영영하게 헌신한 열사들을 위해 묵도했습니다. 묵도를 마친 후 소선대원들은 열사 기념비 아래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 노래를 부르고 소년 선봉대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렁차고 생기 넘치는 노래소리에는 혁명 선열들에 대한 순경의 마음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절한 헌화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가복, 채홍성,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은 앞으로 나아가 꽃바구니 앞에 멈춰서서 댕기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어 전체 인원은 천천히 기념비를 돌며 열사 기념비를 우러러보면서 혁명 선열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생사를 도외시한 순관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의식에 참가한 간부 대중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혁명 선열들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면서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 선열들의 순관 품성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양하고 당의 사업과 연변의 도약 주어를 위해 계속 분투해 실속 있는 사업 성과로 이 홍색 옥토에 잠든 선열들의 충혼을 위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진공래가 꽃바구니 진정식을 사회했습니다. 주국 관련 지도 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로 전사와 로 동지, 열사 가족 대표 및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 공안 간부 경찰, 부대 장병과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는 호가복의 주재하에 9월 30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하에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선진제조업 대회 정신, 9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아홉 번째 중국 농민 풍수절을 맞으며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할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평안 중국 건설 4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에서는 또 최근 전주 고정자산투자 안정과 고업경제 운행 안정 관련 4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국경절 기간에 소비 촉진 활동 배치, 문화관광 활동 배치, 안전생산 4배치 관련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경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해 내는 중요 지시는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중대의 방향 경로와 중점 임무를 깊이 논술했고 우리 당의 선진제조 발전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는 바 강한 전략성, 지도성,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병 총성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전국 선진제조 대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실물 경제를 토대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발전 방향을 확고히 하고 현재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시책하며 정밀하게 힘을 내어 선진제조업을 골간을하고 연면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전통 산업 개조 승격을 다그쳐야 합니다. 담배, 중의약, 광산물, 식품, 방직, 복장 등 기존 산업 토대에 입각하여 산업 사슬 보완, 강화, 연장,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화, 녹색화, 기술 개조를 깊이 실시하며 제조업이 산업 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이 되고 가치 사슬의 상류로 매진하도록 추진하여 산업의 강인성과 경쟁력을 부단히 증강을 하고 연변 제조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전략적 지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묶으며 군집화 발전을 추진하는 발전 구상에 따라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미용, 신장비 등 5신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100만 도

청정 에너지 LPG 세분 가공, 에너지 축적 발전소 등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의료 미용 소진 건설을 힘써 추진하여 신흥 산업이 군집화 발전 태세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연변 제조업의 새로운 장성극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현대 봉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면의 지역 위치, 산업, 인문 등 비교 우세 의탁을 해 제조업과 연구개발 설계, 현대 물류, 창고 수송, 상무 봉사 등 현대 봉사비 심층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결합 공생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 봉사 플러스 데이터 운영 플러스 정경 응용 융합 발전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공유 제조, 요연 제조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을 탐색하여 연변 제조업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평안중국건설사업에서 우리주는 연소 세 번째로 평안중국건설시범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주 평안건설사업에 대한 당정의 긍정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각급 당위의 정부에서 영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분발하며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평안중국건설사업의 포치 요구에 따라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며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관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각종 침투 파괴 활동을 엄밀히 방비 타격을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당정군 경민 5위일체 함력 변경 7위 기재를 완성하고 국가 정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 민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수호 책임제 규정을 참답게 실시하고 안정 관련 중대 사건 복귀 기재를 건전히 하며 사회 안전 위험 감시 예비 경보 체계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상시적으로 잘해 중대한 집단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 치안 종합 7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치안 전반 예방통제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폭력배의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심화하며 총기 폭발물 관련 보험제와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중대한 악성 형사 사건과 개인 극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엄밀히 방지해야 합니다. 화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단단히 들어주고 난관 공약 태세를 유지하며 실속 있게 일을 하는 작품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공업 운행, 문화 관광 소비 등 중점 임무를 서둘러 착실히 추진하고 사사분계 힘써 분투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우수하며 더 좋게 발전하도록 주동을 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다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상건설의 유효 시공 시기를 다잡아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이기, 연결 롱마트 디지털 지능산업단지, 왕청 중저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 신보음료, 도문 중탄명신 탄소섬유 등 대상건설을 다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합방전력고봉부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진흥에너지축적발전소, 왕청조온유통체계 집산배급중심 등 대상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주동을 하고 훈춘방천고속도로, 왕청목단강고속도로, 도나 334국도 개조 등 대상에 시공진척을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삼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 공업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일정 강화하고 기업들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산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 지원해야 합니다. 화강, 야급, 민덕생물 등 재피해 기업들이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연결을 전개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되고 통계에 편입되도록 추진해 공업의 기본 면을 전력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을 하여 농업 장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가을 알곡 통계 편입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목축업 장성을 안정시키며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연간 농업 증산 효율 제고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건축업과 부동산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매 대출 이자 보호

0: 주 정책을 실시하는 유리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세 감면, 개발 기업 가격 혜택 등 우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건축업 생산의 순위를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관광객 유동 고봉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상업무역 기업들이 가격 혜택과 공동구매 세트를 내놓도록 인도하며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해란의 운치, 내로 한마음 등 명절 경축 행사를 알선대로 잘 조직해야 합니다. 교체 시전,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황금 연휴에 소비 잠재력을 일정 방출해야 합니다. 국정절 연휴 기간에 안전과 안정을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중점 분야, 중점 부에 초점을 맞추어 도로, 교통, 공업, 광산, 기업, 가스, 소방 등 중점 분야의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중특대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비면해야 합니다.
1: 주당이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의 주재하에 9월 29일 16기 주인민정부 제8차 전체확대회의 및 렴정사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홍성은 4.4분기에 관건적 단계를 단단히 들어지고 기세를 드높여 힘차게 난관을 돌파해 연간 발전 목표를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통계 납입을 다잡으며 중대 대상 난관을 공략하고 대상 기획을 잘해 유효 투자를 힘써 확대해야 합니다. 감소량 통제와 잠재력 발굴을 중시하고 중점 공업 분야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새로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재해 피해 기업의 운영 능력을 힘써 회복해 공업 경제의 안정 장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성 공업 발전에 더욱 많은 증가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시장 수요를 방향으로 특색 소비를 진작시키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용납을 심화하고 소비 촉진 활동을 잇따라 전개하며 한도액 이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여러 가지 조치로 봉사 공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연변의 소비 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식량 안전을 견결히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 산업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 향촌 지능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세 자원을 통괄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개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연결하며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다그쳐야 합니다. 개방 플랫폼을 강화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대외교류를 강화해 통로경제가 통상국경제, 산업경제로 전변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개방 발전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대외개방의 실효를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개산 리념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오염 예방 퇴치를 잘하고 생태 환경질을 높이며 생태 제품의 가치를 발굴하고 탄소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해 연변 발전의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민생을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 문제로부터 착수해 기본 민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시 농촌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며 사회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대중의 행복지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전면 관철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재정 금융 분야 위험을 경계 해소하며 안전 생산과 재해 방지 감소를 잘해 사회의 안정 단결을 전력 수호하고 량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확실하게 틀어지고 실속 있게 일하는 것을 직책이행 전반 과정과 사업 발전 각 방면에 관통시키고 고효율적으로 재반 사업을 잘하며 사업 교류를 엄숙히 하고 정무 봉사를 최적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렴결하게 사업해 실천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0: 부주장인 호복군, 리 씨가 부주장 문금철, 정권, 두경국, 오해생,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일부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1: 중공연변 주직속기관 사비원에서 주최한 연변의 얼굴이 되어 고향 이야기 전달 주직속기관 청년간부 종업원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선전 강연 전시 공연이 9월 29일 연변 노동자문화공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예선 및 정밀 연습, 집중 연습, 집중 전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됐으며 조직 속 각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최종 14개 우수 종목이 집중 전시 공연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주당이 선전부, 주당이 통전부, 주총공회, 연변 일보사, 주사법국 등 조직 속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은 본직에 입각하고 고향의 뿌리를 내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서를 긴밀히 둘러싸고 역사 기억, 문화 전승, 발전 성과, 선진 본보기, 가국정회 등 5대 주제를 중심으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시, 민속공연, 실물기록 상황극, 실황송, 소통식 강연 등 다양한 형식을 교묘히 융합해 청춘의 시각으로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 전성, 시대 발전 이야기를 정감 있게 들려주면서 조직 속 기관 청년 간부와 조무들의 앙양된 정신 상태와 단결 분투하고 담당 실천하는 양원 정신 풍부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지련한 각출 거쳐 활동에서는 최종 1등상, 2등상, 3등상과 우수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종합보장중심 부주임 리우항입니다.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통전 간부들에게 있어서 민족 단계를 수호하고 민족 사업을 잘하는 것은 응당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상적인 방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감동적인 인물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연변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온 가장 생동한 주석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안입니다. 2026년 연변주 추석 국경절 연휴 문화관광사업 소식 공개회가 주 정무중심에서 소집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아름다운 금빛 가을 연변에서 만나요라는 주제로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60여 개의 특색 문화관광 행사와 8개의 맞춤형 주제 관광 코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스포츠 대회 더하기 관광지 더하기 음식 더하기 숙박

을 하나로 묶은 할인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고 민속축제와 체육경기, 먹거리 야시장, 혜택 제공 등을 심도 있게 융합하여 문화, 상업, 관광, 체육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교통운수 분야에서는 전주 전역의 교통자원을 통합 배치하여 시외버스 473대, 관광전세버스 900세대, 택시 5,492대, 시내버스 927대를 투입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통근, 도시 간 이동, 주요 관광지 연결 등 다양한 교통 수요를 충족하게 됩니다. 특히 연길에서 이도백하, 도문에 이르는 인기 관광 로선에는 82대의 운전수단을 추가 투입하고 운행 횟수를 150여 회 늘려 주요 구간의 수송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상무 분야에서는 1,000만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인데 자동차, 가전, 디지털 기기, 인테리어, 가공유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이구 환신 및 농촌 지역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전개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및 가공유 업체와 협력해 자동차 후방 시장의 소비를 확장하며 친환경, 지능형, 거품격 소비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게 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주요 상권,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50여 차례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전 품목에 적용 가능한 200만 원 이상의 소비 쿠폰을 발행함과 동시에 산간 지역의 직송 생방송과 량질 수입 상품 전시 판매 등을 병행하여 온 오프라인 통합 판촉 행사를 펼치게 됩니다. 아울러 일전으로 즐기는 연변 별미 행사를 새로 선보여 연변 도착 교통편 승차권과 영수증을 제시하면 냉면, 삼계탕, 비빔밥 등 대표적인 음식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영종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과 김윤혜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령활 취업인은 올해 양로보험 납부 표준은 어떠한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령활 취업인은 양로보험 납부 표준은 총 14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는 10,774원 36전, 2등급은 14,364원 48전, 3등급은 17,955원 60전, 4등급에는 19,751원 16전, 5등급은 21,546원 72전, 6등급은 25,137원 84전, 그리고 마지막 등급 14등급은 53,866원 80전이 되겠습니다.
0: 네. 이 등급은 올해 7월에 변한 등급인가요?
1: 네. 올해 9월에 변동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올해는 변동한 지 얼마 안 되었군요.
1: 네, 금방 변동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령활취업인은 양로보험 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해 주신 등급 가운데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납부 등급을 조절할 수 있죠?
1: 네. 현재 2024년 이후에 양로보험 납부는 전부 세무부문에서 책임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험가 참가 시 예정한 납부 등급으로 마지막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네. 해마다 자신이 경제 상황에 따라 납부 등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1등급, 다음 해에는 10등급, 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1등급이나 2등급 이렇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네. 허나 명심해야 할 점은 이미 납부한 연한은 그 비용을 더 이상 인상하거나 낮추거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납부하실 때마다 납부 등급을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양로보험금을 납부하다가 또 한동안 정지하신 분들은 그 후에 계속해서 납부를 할

0: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보험 혜택을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네, 길림성이 해당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2017년 12월 전이 양로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납부 중단 기간 현지 납부 표준으로 양로보험료를 보충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납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길림성에서 출범한 관련 정책에 따라 더는 보충 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연한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공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보험 혜택에 관해서는 취업국 사회보험 보조금 신청 창구에서 자문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면 방금 이 2017년 12월 이전에 양로보험금을 네. 보충 납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1: 2017년 12월 이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만약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가능합니다.
0: 아, 한 달이라도 낸 흔적이 있는 분들입니까?
1: 네, 맞습니다. 만약에 2016년 1월 한 달치라도 냈을 경우에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충 납부가 가능합니다.
0: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퇴직 연령에 지금 먼저 청취자분 전화를 받아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십니까?
2: 예, 됩니까?
0: 네, 맞습니다.
2: 예, 수고를 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물어 한 가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0: 네.
2: 연계의 용종 사람인데.
0: 네.
2: 그, 봄, 연하의 나이가 됐단 말입니다.
0: 예.
2: 이 농촌 양로봄인데.
0: 예.
2: 그런데, 저 한국에 서서 아직 들어 모으는데.
0: 예.
2: 만약에 돈도 다 내고.
0: 예.
2: 저, 나이도 되고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 5년 후에 와 그랬다면 5년 후에 와 등기를 한 수소한 그때부터 그 양로보험을 받습니까?
1: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리인이 대신 네. 수속을 해주셔도 됩니다. 딱 본인이 와서 수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0: 네, 혹시 대신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2: 없습니다.
1: 아, 그럴 경우에는 5년 뒤에 오셔도 만약에 돈을 제때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돈을 제때 납부한 그 퇴직한 다음 달부터 다 보충으로 발급됩니다.
2: 객관에 내 네. 말하는 그 뜻은
0: 예.
2: 그 만약에 금년도 예. 96년도에 예. 7월 달이라 말입니다.
0: 예.
2: 7월 달인데 예를 들어 5년 후에 와기라면 5년 후에 와서 수속한 그 예. 달부터 그지만 양로보험이 나오는가 그 얘기입니다.
1: 아닙니다. 7월에 올해 7월에 퇴직하셨습니까? 현재 정책으로는 5년 뒤에 오셔도 그 올해 8월부터 보충 발급됩니다.
2: 아, 그때 와서 5년 예. 수속해도
1: 예. 예, 현재 정책으로는 됩니다. 보충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그걸 예. 내게 됩니다.
0: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0: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3: 네, 제가 막 출근해야 되는데.
0: 네, 네.
3: 예, 사회보험 그냥 여쭤볼게요.
0: 네, 네.
3: 예, 무슨 상황인가 하면 우리 남편이가 올해 다음 달 10월이면은 퇴직하거든요.
0: 네.
3: 본 곳에 안 계셔요.
0: 예.
3: 예. 그래서 수속은 다 했는데 다음 달에 가서 생일이 10월 8일이니까
0: 예.
3: 뭐 10월 8일 지나서 10월 말쯤에 와서 월급을 계산해라더라고요. 예?
0: 예.
3: 그런데 내가 월급을 카드에 넣으려면은
0: 네.
3: 본인이 인증샷을 해야 되잖아요. 얼굴을.
0: 예, 예, 맞습니다.
3: 인식해야 되는데
0: 예.
3: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0: 예.
3: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인식해도 돼요. 혹시 뭐 예행사나 어디에 뭐 대리
0: 예.
3: 대리로 이 뭐 얼굴
1: 만약 그 우리 중국 령사 앱이라는 그 APP가 있는데 만약 본인이 본인절로 그 핸드폰 그 操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여행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3: 아 그러면은 예. 그 10월 달부터 월급이 그 입금되는 거예요?
1: 생일 다음 달부터 월급이 입금됩니다.
3: 아 생일 다음 달부터
1: 예.
3: 하는데 생일 달 그 달에 그걸 안 나오고?
1: 예 생일 달에는 안 나옵니다. 생일 다음 달부터 퇴직금이 나옵니다.
3: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건 알아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중국에 안 와도 되고
1: 네.
3: 그냥 그
1: 안 오셔도 됩니다.
3: 네 대리인.

0: 대리인이 여기에서 공자를 먼저 계산해 주신 다음에 인증해야 됩니다.
1: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영등에 가서 저 월급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뭐 누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0: 맞습니다.
1: 그걸 어디다 보내줘야 돼요?
0: 아닙니다. 전화에 그 APP가 있는데 거기에 그 인증을 하게 되면 우리 그 떼너에 뜨게 됩니다. 컴퓨터에.
1: 아, 전에는 이런 거 없었다. 본인이 무조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고
0: 지금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외국에 있으셔도 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1: 친구분들이 다 그런데 내가 계속 아니라고 했지. 전번에 내가 여름 용돈을 했는데도 안 되다 본인이 와야 돼서 계속 그러는 것 같아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건 지금 바로 월급이 당장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런데 내가 보충 납부해도 가능할까요?
0: 혹시 어느 년도를 못 내셨습니까?
1: 아니 다 냈어요. 다 냈는데 내가 당트 그러니까
0: 아까 이제 금방 우리 말씀하셨는데 이미 납부한 연화는 그 비용을 더 인상하거나 더 낮추거나 이런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1: 아 그러네요. 그럼 그 내기 다 납부 완성되기 전에 내가 했으면 됐을 건데.
0: 네 맞습니다.
1: 아 예 괜찮습니다.
0: 네
1: 아, 알겠습니다.
0: 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제가 나오면 허군데, 이제 5년으로 낼 게 남았단 말입니다. 예.
0: 네.
2: 그때는 1년에 500원씩 냈는데, 이거 좀 높은 걸로, 제일 높은 걸로 낼 수 있는 가격은 얼마 있습니까?
3: 아, 네. 현재 령정에서는 최고 등급이 5,0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2: 농민 그런 걸로 남깁니다.
3: 네. 지금 영정에서는 도시향균 주민 최고 등급이 5,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000원에서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지원 방식으로 5,000원을 낸 기초상에서 5,000원을 더 내서 총 10,000원까지 내실 수 있습니다. 네.
2: 그리고 네. 그거 저기 제가 그 집도 남편분은 저기 그 이번에 인증 다 하고 다 만들어서 그 월급 달이 지나서 내게 했는데
3: 네.
2: 한국에서 그 이제 말하는 그거 다운받아갖고 인증 해마다 한 번씩 인증 이렇게 얼굴을 그거 해야 돼요.
3: 네 맞습니다.
2: 그거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핸드폰으로 얼굴 그랬다면
4: 여보세요?
2: 네.
4: 예, 전화기를 꼭 붙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소리가 높았다, 낮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꼭 그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2: 네.
4: 네.
2: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그 다 했는데
4: 네.
2: 그 남편은 또 어디는 월급 타게 됐단 말입니다.
4: 네.
2: 근데 해마다 이렇게 인증이란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4: 네, 1년에 한 번씩.
2: 네, 1년에 한 번씩 자기들로 다운받아서 한국에서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인증했지. 그러면은 그게 달마다 제대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까?
3: 네, 맞습니다.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인증을 한 번씩 해주면은 월급을 계속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아, 그러면 인터넷에 지금 5,000원에 그 다음에 5,000원 만원 고정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수속은 어디가 해야 됩니까?
3: 네, 그거는 정상적인 5,000원, 그거는 최고 등급으로 낼 거는 올해 거를 낸다는 경우에는 그냥 세무 부문에 가서 돈을 내시고 그 다음에 그 5,000원을 낸 기초상에서 더 내고 싶다 이럴 때는 사회보험 창구에 와서 그 다음에 그 본인 신분증과 그리고 개인 지원은 그러니까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지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른 분의 신분증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2: 본인들이 다 왔습니다 지금.
3: 네, 신분증과 그리고 개인 지원해주실 분 이렇게 두 분이 좀 같이 사회보험 창구에 와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그 저기 허구는 그 영동교 영동 그 농민 허구인데
3: 네.
2: 그러니까 이 그 연결신에 갈 수 있을까 그 성우 따띵가 그
3: 돈은 5,000원 내는 거는 은행에서나 세무부문에 가시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지원은 아직은 예, 창구에 와서 하시려면 영동에 와야 합니다.
2: 아 영동
3: 네
2: 예 잘 알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자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개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주시죠.
3: 네, 개인 지원이란 본인을 제외한 기타 친인이거나 뭐 친구분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그분이 명의로 이분한테 돈을 5,000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해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4: 네.
3: 현재 지금 도시 향진 주민 최고 등급이 5,000원인데 어떤 분들은 5,000원보다 더 높은 등급을 내고

0: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인 지원을 받아서 5만 원씩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개인 네. 지원도 최고로 5천 원까지 할 수 있고 1천 원, 2천 원, 3천 원 다 가능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아까 또 제일 처음 전화 주셨던 분 본인이 여기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수속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다시 소개해 주시죠.
2: 네, 그 도시향진주민 농촌보험이었는데 네. 만약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그 보험에 장관분이 신분증, 허구부,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사회보험 창구나 인력자원 사무소에 가셔서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아, 네. 지금 저희 방송실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과 김윤혜 선생께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과 함께 우리조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만약 퇴직금에 퇴직 연령에 도달했는데 양로금 기본 납부 연한을 채우지 못했다면 일용할 취업 양로보험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네, 일용할 취업 인원이 퇴직을 하려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야 하고 최저 납부 연한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1: 네.
2: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퇴직 후 양로금을 향수받을 수 있는데 2025년부터는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계획을 실시하고 2030년부터는 최저 납부 연한 점차적으로 높입니다.
1: 네.
2: 2030년 1월 1일부터 도시종업은 최소 납부 연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점차적으로 연장되며 매년마다 네. 6개월씩 연장되게 됩니다.
1: 네.
2: 퇴직 인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납부 연한을 연장하거나 혹은 1차성 납부를 통해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시켜야 매달 양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2: 최저 납부 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기 전, 즉 2030년 전에는 보험 참가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 15년을 납부하였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현재 납부 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15년이 되는 연도까지 납부하신 후에 양로보험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 외 퇴직 연령까지 납부를 해도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도시 향진주민 양로보험, 즉 농촌주민 양로보험으로 전이한 후 15년이 안 된 부분을 일차성적으로 보충 납부하면 농촌주민 양로보험 대우를 향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2: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시 향진주민 양로보험은 법정 퇴직 연령 연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전화 받아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다시 여쭤보자 그립니다.
1: 네.
3: 만약에 공작에 참가한 연한은 만약에 85년도, 1985년도라 할 때
1: 네.
3: 단위에서 그게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이 참가하지 못 그런 단위에서 그런 수속 안 했기 때문에 제가 1990년도부터
1: 네.
3: 만약에 보험이 참가했다 그러면
1: 네.
3: 그전에 5년 동안에 그 퇴직할 때 보충할 수 있습니까?
0: 네, 길림성에서는 95년도 7월 전에 거는 네, 술동공명이라고 채워줍니다. 그거는 인사국에서 퇴직하실 때, 퇴직 신청을 하실 때 인사국에서 심사를 하면서 90년도부터 공작에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후 95년도 7월까지는 네, 술동공명이라는 걸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인사국에서 자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그리고 그 85년도부터 90년도 끝까지는 만약에 당한 안의 자료가 다 그 만족되실 경우에는 인사국에서 인정해드립니다. 이
3: 보험이 참가한 걸 인정한단 말인가?
2: 예, 수통조회란 게 그러니까 그 길림성에는 95년도 7월부터 개인계좌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부터 본인이 그 그러니까 그 공자에 따라서 납부하는데 이전에 95년도 7월 이전에 끊은 손님이 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납부한 거로 쳐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0: 인사국에 가셔서 심사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국에 가셔서 당안을 보시고 네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1: 제가 그때 우리 연길에서는 93년도부터인지 시작한 것 같아요.
0: 네, 매 현시마다 약간 그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 그 연한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잘 알았습니다.
2: 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말하는 당안이 있고 구에 따라서 네. 또 이 뭐 공정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0: 네, 맞습니다.
2: 네. 그러면 양로보험을 납부한 분이 퇴직 연령이 되셨다면 퇴직 신청 수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네, 첫 번째 기업 재직 인원은 단위와 개인이 제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전제에서 기업의 사회보험 전문관리 인원이 퇴직 인원의 인사당한과 신분증 그리고 보험가입 증명을 가지고 인사국에 가셔서 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네.
3: 네,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3개월 전 혹은 반년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2: 네.
3: 그리고 두 번째 취업국에 당한 을 보관한 인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회보험국에서 발급받은 보험가입 증명을 가지고 인사국에 가서 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네.
3: 취업국에 당안을 보관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하려는 경우에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3개월 혹은 반년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2: 네.
3: 그리고 세 번째 당안이 없는 인원은 양로대우 향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직접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사회보험에 가서 양로금을 확인하고 인증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2: 네.
3: 당안이 없는 인원은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한 달 전에 사회보험 창구에 오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이 선택한 퇴직일이라는 경우 앞당겨 퇴직할 경우 여기에는 또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까?
3: 네, 앞당겨 퇴직한다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사용하면
2: 네. 네.
3: 여성분 70년도 8월 생일 경우에 원래 퇴직 연령은 그러니까 55세 퇴직할 경우에는 25년도 8월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앞당겨 퇴직하는 것이고
2: 네.
3: 법정 퇴직 연령은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 아, 네.
3: 이분은 법적으로 앞당겨 퇴직할 경우에 2개월을 앞당겨 퇴직할 수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예를 들면 신분증 나이와 똑같은 그 날짜에 퇴직을 하시려는 분, 그
3: 네.
2: 달에 퇴직을 하시려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2: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문을 해주시는 제 주변 지인들도 많더라고요.
3: 네.
2: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자문전화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4: 예.
2: 네.
4: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4: 네, 한 가지 자문하자 그래.
2: 네.
4: 네, 우리 아들이 지금 55세인데.
2: 네.
4: 양로보험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몰라 그래요.
0: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있기 때문에
4: 네.
0: 그 도시향진주민 농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4: 예, 예, 예. 원래 도시. 예. 호구 그렇습니다.
0: 호구는 어디이십니까?
4: 연길입니다.
0: 연길입니다. 연길이실 경우에는 그 아드님이 신분증 호구부를 가지고 그 사회보험 창구에 가셔서 수속하시면 됩니다.
4: 네, 이거 저 예. 그냥 한 번도 안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0: 이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 같은 경우에는 60주세가 법정 퇴직 연령인데 60주세까지 돈을 납부하자면 아직 5년이 있지 않습니까? 이 5년은 1년 1년씩 납부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은 그 창고에 가셔서 수속할 때 일차성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아, 그
0: 예.
4: 이거 어디 저기나 사회보험국에 가야 되는?
0: 예, 연길에 그 정우 다팅에 가시거나 아니면 그 기차역 부근에 그 사회보험국 있지 않습니까? 그 꽃해장 그쪽에 시장 그쪽에 예, 다 됩니다.
4: 신정 다팅.
0: 예예 맞습니다. 사회보험 창구에 가셔서 수속하시면 됩니다.
4: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내지 않았는데 10년 치르면도 내야 되겠습니다.
0: 예, 10년 치를 1차성적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60주세까지는 5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 5년은 1년 1년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4: 네. 그러니까 만약 양천은 짜리를 한다면
0: 예.
4: 10만 원 내면 아이씨, 야, 양만은 내면
0: 예.

0: 10년치 아닙니까?
1: 예, 맞습니다.
0: 아, 그리고 그 나머지 오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내고
1: 예, 예, 맞습니다.
0: 예, 이제 이거 하는 데는 사회보험 창구에 가서 하긴 하는데
1: 예.
0: 갈 때 무슨 증이 필요합니까?
1: 신분증하고 그 허구부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0: 예.
1: 아드님 거에.
0: 예.
2: 네. 잘
0: 그다음에,
2: 아시겠습니까?
0: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나 카드라는 건 뭐 어떤 겁니까?
1: 예?
0: 사회보험 카드라는 거는
1: 아 사회보험 카드는 손님이 퇴직한 후에 그 월급이 그 길로 나갑니다. 그때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석하실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네.
0: 아 난 저기나 그런 거 사회보험 카드라는 거 뭐 빨리 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제 그 이 60주세 가서 퇴직을 할 때 그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보험 카드는.
0: 아, 지금은 저기나 그런 하담 그 수석하자면 그저 허구부가 신분증만 가져가면
1: 예,
0: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2: 네.
0: 아, 알았습니다.
2: 네.
0: 수고하세요.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예, 문의하자 그랬나.
2: 네, 말씀하세요.
3: 그 뭐니까 그럴까 이 여자들이 우린 200원씩 하는 거 60세까지 물어야 된가?
1: 예, 남성분, 여성분 다 60주세입니다. 도시양진주민농촌보험은.
3: 아, 그래고 그래갖고 최저생활 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가? 전번에 언제 가니까
1: 예.
3: 100원은 묵대다.
1: 디바 후입니까?
3: 예.
1: 아, 디바 후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드립니다. 100원 등급으로.
3: 아, 그러니까 100원 납부하
1: 예.
3: 100원은 모두 낸다는 얘기인가?
1: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 대리로 그 납부해주는데 아. 100원을 납부해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100원이 적다 하실 경우에는 사회보험국에 오셔서 수속을 하셔서 더 높게 더 보충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아, 100원 정부에서 대주고 내가 조금 100원에 한 200원이라도 더 높게 하겠다 면 사회보험국에
1: 예.
3: 가서 다시 수속하면
1: 예.
3: 된다는 얘기인가?
1: 예. 예.
3: 그러니까 이거 최저 생활비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는 그 이 정부 다툼에 가서 그래가 그냥 확인해야 되잽니까?
1: 예, 확인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그래가, 명단이 내려오기 예, 때문에.
3: 예, 올해 거 냈는지 안 냈는지.
1: 예, 맞습니다.
3: 아, 그래 묶어도 되겠어.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우리 60세 돼서 대우 받을 때는 200원으로 낸 대우로 받을 수 있은가?
1: 아니죠. 100원 만약에 그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 주셨을 경우에는 100원이 개인 계좌 금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인 계좌 금액에 들어간 금액으로
3: 그 아, 100원이 예. 들어간 금액으로 내가 60세 되면
1: 맞습니다.
3: 그 한 달에 얼마
1: 네,
3: 이렇게
1: 네.
3: 하겠어. 그러니까 내 지금 100원은 그 최저 생활 허대 100원을 내는 게 되면 내 100원을 더 내면 이제 사회보험국이 가서
1: 예.
3: 수소하면 된다
1: 해서 예. 예.
3: 되겠습니다.
1: 예.
3: 아, 이따가 내는 이 되면 걔가 100원 그 내걸로 그 한 달에 얼마 그게 계산해서 나오고 이렇구나. 예?
1: 예, 손님이 총 납부한 금액을 봅니다.
3: 예, 그래가 거기서 계산해서 한 달에 얼마라는 게 나오겠어요.
1: 예, 맞습니다.
3: 알았습니다.
2: 네.
3: 수고하세요.
2: 네. 네. 도시향진주민양로보험에 대해서 자문하시는 분들이
1: 네.
2: 많으시군요. 도시향진주민양로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저희가 뭐 퇴직 연령이라든가 수속이라든가 뭐 자료라든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1: 네. 도시향진주민양로보험은 남성, 여성 모두 60주세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2: 네.
1: 그리고 아직까지 참가하지 않으셨던 분들 혹시 나이를 초과하거나 나이를 초과하지 않으셔도 모두 보충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수속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분증 그리고 허구부를 가지고 해당 구역이 허구부가 있는 지역이 사회보험국에 가셔서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성 만약 이미 나이가 초과하신 분들은 1차성적으로 납부하시고 납부하신 다음 달부터 그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아직 나이가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속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보충 납부하셔서 60주세가 도달한 후에 그 월급을 발급받게 됩니다.
2: 네. 아, 그러면 만약 본인이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리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까?
1: 우리 령정시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분증을 소지하셔야 됩니다.
2: 아, 그러면 그 네. 하려는 분의 신분증과 허구도 원본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복사본도 가능합니까?
1: 원본이 필요합니다.
2: 아, 두 분 다 네. 원본을 네. 가지고 대리인이 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가지고 가셔서 네. 하셔야 된다.

0: 말씀이시군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예. 예. 네. 아까 전화를 하는데 네. 지금 물어볼 건 네. 그 뭡니까 그런 사회보장 카드라는 거 그거 뭐 가서 가야 된다는데 그 뭐 일어보험 카드가 내 전문에 보니까 사회보장 카드라고 했을 때다.
2: 혹시 아들이 아께 52세인
1: 예,
2: 분이십니다.
1: 그렇습니다.
2: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수속하실 때는 신분증과 허구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1: 아, 난 계속 그 뭡니까 일어보험 카드를 전문에 보니까 예. 예, 사회보장 네. 카드라고
2: 그, 맞습니다. 그, 같은 겁니다. 사회보장 카드라고도 하고 일어보험 카드라고도 합니다. 네.
1: 그러니까 아, 네. 그거 아이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2: 네, 안 가져가도 됩니다. 수속하실
1: 그,
2: 때에는
1: 그것도 허구하고 신분증이
2: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아드님 본인이 가십니까? 아니면 어머님께서 대신 가십니까?
1: 아니, 대신 가죠.
2: 네, 그러면 어머님의 신분증도 꼭 함께 가지고 가세요.
1: 네. 네. 이거 뭐 저기 나면 그 해마다 가서 뭐, 뭐 사진 찍고 증명해야 됩니까?
2: 그거는 그 62세가 되고 매달마다 그 돈을 타실 때 그때 1년에 한 번씩 인증하시면 됩니다. 지금 62세 전까지는 그냥 매년마다 그 매년 안으로 돈을 이제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지금 저기나 10년 치료 먼저 내는 건 지금 해야 되고요.
2: 예, 지금 해도 됩니다. 아니면 퇴직하기 전에 본인이 선택하고 퇴직 전에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0: 네, 5년 뒤에 퇴직 수속을 하실 때 그 보충 납부하시는 부분을 납부하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1: 네, 지금 15년인데 지금 55세니까 10년 아직도 적감에 못 냈대요. 그 뭡니까?
2: 네.
1: 그거는 지금 내야 됩니까?
0: 지금 내셔도 되고 나중에 퇴직수속을 하실 때 1차성적으로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먼저 가서 그냥 1년 즉식 내기만 하시면 되신답니다.
2: 네,
0: 그 보충 10년치를 보충하시는 부분은 처음에 뭐 경제 조건이 되시면 바로 내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퇴직수속을 하실 때 그때 보충 납부하셔도 가능하시답니다.
1: 아, 그러니까 나중에도 저기는 1차 모든 금액이 또 15년치가 다 1차성적이 됩니까?
2: 예, 62세 전까지 1차성적으로 다 납부하시고 15년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1: 난 지금 먼저 딱 50년치는 먼저 딱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 딱이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손님이 퇴직하기 전에 모두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서 그걸 만약에 지금 하나도 안 납부하지 않고 이제 15년이 참으면 그때 가서 2차성적 납부가 다 되니까
2: 네, 이분이 62세 전에 무조건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
1: 예, 예. 잘 알았습니다.
0: 네,
2: 네.
0: 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용할 취업 인원 양로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자문 전화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만 전에 기업이나 뭐 단위에서 사업을 한 경력이 있으나 당한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한을 분실하거나 당한이 없는 분들.
3: 네, 우선 전에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회보험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0: 네.
3: 근무기간 동안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였고 해당 인원이 법적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납부년한 역시 퇴직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에서는 당한을 분실하였을 경우 퇴직 수속이 가능한지는 인사국 심사 창구에 가셔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0: 네.
3: 당한이 없는 분들이 양로금을 향수하려면 개인으로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이거나 종업은 양로보험 보험에 참가하여 정책이 규정한 연한과 납분 연한을 충족시키면 양로금을 향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또 타지역에서 국내에 있지만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납부를 한 곳에 와서 퇴직 신청을 해야 합니까?
2: 네, 국내 타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인원은 아래 규정에 따라 퇴직 지역을 결정합니다.
0: 네.
2: 첫 번째로는 기본 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지에 있을 경우에는 허적 소재지에서 퇴직 수속을 진행하고
0: 네.
2: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0: 네.
2: 그리고 기본 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지 타 지역에 있고 당지에서 여성이 40주세, 남성이 50주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누계로 만 10년 이상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퇴직 수속을 신청하고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 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지 외 다른 지역에 있고

0: 맞이해서 사회보험을 두 개로 만 10년 이상 내지 못하였을 경우 그 전에 있었던 여성 40주세, 남성 50주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두 개로 만 10년 이상을 납부하신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에서 퇴직수속을 신청하고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지에 없고 국내 각 지역에서 사회보험금을 모두 10년 이상 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양로보험 관계 및 상응한 자금을 허적 소재지로 옮겨서 퇴직수속을 진행하고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1: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이나 또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정되는 종업원 보험금 납부와 이런 장애 수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네, 기업 종업은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매달 장애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급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최저 납부 연한을 만족하고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 기본 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장애 수당을 신청한 보험 가입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 수속을 하셔야 하며 기본 양로금은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최소 납부 연한을 만족하고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5년 이상일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 기초 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2: 네. 흑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3: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4: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미녀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네. 자, 오늘 김 여사님 어떤 노래 갖고 오셨어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떤 노래?
3: 예, 전번 시간에 그 배운 너덜강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너덜강변.
3: 네.
2: 어렵지 않죠?
3: 예, 옛날에는 제 맘대로 배우자고 제 맘대로 듣는 걸로 해놔서 네.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배운 게 재밌습니다.
2: 아, 그래요. 자, 예. 불러보시기 바랄게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네.

0: 네. 호름 그 거음 부르실 때는 그 네. 핸드폰 좀 멀리 하고 하세요.
1: 이게 또 내 이건 높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렇죠. 근데 소리 그 네. 괜찮아요. 근데 고음을 네. 하실 때 네. 그 폰하고 좀 거리를 사이 두고 좀 멀리 하고 부르시면 나아요. 네. 거기에 소리를 가까이 대면 될수록 고음이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더 안 네. 들리는
1: 어렵습니다.
0: 것 같아요.
1: 예. 예. 예. 바꾸만 한 게 모르겠습니다.
0: 그렇게 다양하게 시도해 보세요.
1: 네. 네? 입에다 붙이고 해놓을까. 네.
0: 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네. 마지막 고음 올라갔을 때 소리가 전혀 안 들리거든요. 한번 아. 이쪽으로 좀 멀리하고 해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네. 잘하셨어요. 잘 배우셨습니다. 네. 네. 그래요. 다음에 또 오세요.
1: 네. 예. 네.
0: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반갑습니다.
0: 네. 정 선생님, 어느
2: 날. 네. 장백 사는 절승일세, 벌써.
0: 장백 사는 절승일세. 네. 네. 자. 준비됐습니까? 반주 곡 있어요? 여보세요? 정 선생님. 갑자기 소리가 없네요. 아, 반주곡을.

걷는 일본은 온 세상에 부르네.

반죽 혹은 3절까지 있죠. 네. 간주인가요? 여보세요? 아, 지금 간주를 지금 저희가 들을 수가 없는데 정선생님 혼자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0: 올수록 절성일세.
1: 반복 있죠. 장백산 우리네. 반복이 없어요.
0: 정답이니까 그게 없단 말인데.
1: 아 그래요. 예. 근데 반주곡은 어디 저쪽 가서 들려요 지금 저희가.
0: 예?
1: 반주곡은 아주 희미하게 들리거든요 저희는.
0: 그때 말이야 이렇단 말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1: 아.
0: 이게 그냥 내 목소리 들어가면 반주 소리 잘 아이 들어가는 거.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내 노래할 때는 반주 소리 괜찮다니까 아이 할 때는.
1: 노래하실 때는 소리가 높아요. 근데 저 반주곡은 저희가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묘하게 잘 맞추시네요.
0: 내 노래 아이 할 때는 계속 전주가 벤트하게 듣기 전.
1: 아니 안 들려요.
0: 근데 아이 그, 들려요?
1: 예. 예.
0: 어떻게?
1: 연구해 보세요. 근데 반주곡 하시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0: 잘 불렀으니까.
1: 잘 불렀어요.
0: 먼저 네. 어제 그저께 내가 들었는 가게가 거기 조금 한 곳이 따옵니다.
1: 아 그거 악보는 악보로 그러죠. 악보대로 옛날에 부르신 거는 구보포니 산발 타고 악보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0: 그렇게 부르죠.
1: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송대현 선생님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0: 근데 어제 그 학생들 부르는 구보보니 이렇게 부르더란 말입니다.
1: 예, 그거 후에 그 가수들이 개량을 조금 했어요.
0: 아, 그래.
1: 네. 그래서 원악보 창작자 작곡자의 의도는 작곡자가 또 부를 때는 이렇게 불렀어요. 구보보니 산발 타고 파하를 네. 젓는 민송은 그리고 3절은 꽃이 피는 깃을 따라 깃을 따라
0: 예, 예. 깃을 마당지 깃을
1: 예, 꽃이 피는 깃을 따라 3대 강이 굽이 지네 그 80년대에 창작된 우리 명곡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다 사람들 대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0: 이게 이 노래
1: 자리 잡아서
0: 바꿔서 내 돈 많이 안 부른다 말입니다.
1: 예, 많이 안 부르시는데 오늘 잘 부르셨어요.
0: 그러니까 코드를 예. 많이 나타놓고 하니까 그게 되긴 돼서
1: 아, 조준해보셔도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너무 잘 부르셨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우리네 자랑 이 부분에 그 박자가 두 장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호흡이 딸리시는지 그냥 우리네 자랑 가만히 있었어요. 조금 더 늘 하나 한 그 장단씩 조금 늘려보세요. 한 장단 늘릴 수는 없어도 그냥 조금만 더 이렇게 한 박자씩이라도 더 늘리시면 예, 네. 좋겠어요. 제 의견입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고요.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 그냥 알고 있는 노래라고 해도 부르지 않으면은 또 어려워 보이고 그렇죠. 정말 80년대를 풍미했던 노래였습니다. 장백산은 절승일세. 이 노래를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또 배우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또 배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은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참에 감주 타령 일명 시원컨컬 감주로다 이 노래.

0: 전화입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누가요?
0: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앞에 지금 한 분이 계시는가 했습니다.
0: 아, 예. 노래 다 끝났어요. 네.
1: 예, 엄일한 선생님.
0: 네.
1: 저는 예, 영등시 동성이 영진 평안천에 살고 있습니다.
0: 네, 알고 있습니다.
1: 그리고
0: 네, 평안천. 네.
1: 없고 수분이 많은데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런데 올해 5월달에 가물어서 예,
0: 네.
1: 물이 모자라서 예, 수분을 한 전으로 예, 파종해서 옥수수 심고 콩 심고 이런 일이
0: 아,
1: 많았는데 다행히 예, 올해에 베르시는 심은집들이 태풍이 들었습니다.
0: 그래요. 아유,
1: 예.
0: 좋네요. 축하합니다.
1: 그래서
0: 네.
1: 예, 이 나이 어린 예, 김호석이가 선거된 첫 해에 아. 풍자를 거둘 수 있어서 오늘은 고향벌이 풍년이
0: 그 나젊은 석이 김호석이라고 하셨죠?
1: 예.
0: 네, 참.
1: 예. 그리고 이 청간부들이 30대 서른 몇 살?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나 어린 여 청간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또 올해도 대풍년이 들었으니까 이 농민들의
1: 예.
0: 그 농가에서는 정말 웃음 기쁨 넘실 하겠죠.
1: 예.
0: 네,
1: 예.
0: 그래서 노래도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1: 예.
0: 풍년이 들면 예. 아니면 또 고향벌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고향벌에 풍년이 왔네.
1: 예.
0: 예. 아우 정말 풍년이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1: 예. 부르겠습니다.
0: 그래요. 불러보세요.
1: 예.
0: 네.

0: 오, 잘하셨습니다. 풍년든 기쁨을 노래 담아서. 예. 네. 그 청간부들에게 이 마음이, 감사한 마음 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1: 예, 그런데 예, 내 원래는 예요. 네. 예, 조금 더 높게 불러보자 이랬는데, 예, 네. 신심이 없어서 더 낮게 불렀습니다.
0: 음을 조금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1: 예, 그렇게 연습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이 제가 저기 뭡니까, 어제는 예, 뭐 별로 밭에 예, 네. 저, 뭐 채소는 거의 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조금 붉은 고추말린 거, 그것도 가스까지 갈거내고 이랬더만이 네. 마스크 끼고 한 것도 예, 목이 아~ 가라는 같은 게 내가 또 실수할까
0: 워낙 목소리가 예뻐서 또 높은 음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네. 한 번에 좀 이거 내 목이 좀 괜찮을 때 좀 조금 더 높게 한번 딱 해보고 싶습니다.
0: 네네. 아마 좀 목이 필요하시면 또 음을 높게 잡으시면 또 무리하실 것 같아서.
1: 예.
0: 그렇죠.
1: 선생님. 네. 저기 뭡니까? 저는 예, 정말 제대로 말해서 이렇게 잘 못하네. 이 노래하면 예, 얼마나 기분이 좋고.
0: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노래를 잘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장난도 맞고. 그렇죠. 예, 보통 그 길게 그 두 장단 가는 그 장단에서는 보통 장단을 지키기가 어려워하시는데 장단도 잘 맞췄습니다.
1: 네, 선생님 네. 항상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0: 네.
1: 정말 예, 어제는 이 추석이요 국경들이 뛰어서 오늘이 그래도 없습니까?
0: 네.
1: 시간이?
0: 예, 있습니다. 다음 주도 수요일 있잖아요.
1: 다음 주 수요일.
0: 네, 수요일 있습니다. 네,
1: 그러면
0: 오세요.
1: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네. 지금 선생님께서 시원 컬컬 감주로다 이거 들으면서 이제 푹 빠질 때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감주도 마시면서.
1: 네. 네.
0: 그래요.
1: 선생님.
0: 다음에는 너무, 불러보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예, 안녕히 계세요.
1: 수요일은 잘 보내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미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노래 한 곡 좀 뽑아봅시다.
0: 자, 어떤 노래 뽑아보실까요?
2: 예, 제마치 장관어대니
0: 네.
2: 다 울국한데, 예, 온성아리랑 불러드리겠습니다.
0: 아, 온성아리랑.
2: 예, 예, 예. 난 이 어떤 노래 좋아하는 감, 오미라 선생님.
0: 네.
2: 처음에 시작할 때 높은 소리로 얼리치는 것도 한다.
0: 그래요?
2: 예, 네. 암랑산이 이렇게 높이 치면 올라가죠. 그 다음 꽃사시오 하니까 또 높이 올라. 예, 그런 노래 연구한다 말이에요.
0: 그래요.
2: 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0: 자, 예. 불러보세요.
2: 예, 이들 부른다니, 어미란 선생님이 마지막 이렇게 고개를 넘어간다 이거에 후렴하셔. 예.
0: 네, 네, 알겠습니다.
2: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3절 시작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예.
0: 네.

0: 하셨어요. 저보고 저보고 간주를 해라고 해놓고 어떻게 또 있으셨네요. 네. 이야, 네, 사절까지. 네.
1: 재밌단 간이 들어간데 좀 부르기는 제일 헐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나는 얘네는 이 노래 부르기 헐다 말인다. 다른 사람은 우구를 바쁜 노래 부르는가 이렇게 전화 오고 있었는데 어느새 당연히 불렀는가. 그런데 아, 나는 그 이 노래 제일 이렇게 허라고 그렇게 한 분 눈 감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도 바로 네. 아 그럼 그런가 하면 나 이 노래 헐고 재밌는데 헐채고 보니까
0: 근데 그 윤 여사님은 정말로 그 안전자리에 앉아서 안전자리에 앉아서 어, 네. 판소리며 민요며 네. 다 배우셨잖아요. 오랜 아, 시간을 네. 거쳐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제가 지금 종합으로 말씀 모르겠어요. 종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윤 여사님한테는 이 노래가 굉장히 그 쉬운 아, 노래로 그러니까? 쉬운 노래로 생각하시지만 네. 사실 밖에 대중들은 이 노래를 부르라면 어려워하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윤 여사님은 감는 목이며 뜨는 목이며 꺾는 목이며 이런 부분은 너무 쉽게 하시거든요. 어려워하지 아, 않아요. 근데 민요를 배워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노래를 배우라면 굉장히 오고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네. 정말 윤 여사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1: 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
0: 그렇죠. 그 앉은 자리에서 공짜로 무료로 수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답이 지금 저희 코너를 통해서 배우셨던 노래들을 어느 만큼 배우셨는지 지금 그 매주마다 불러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 돌려주는 거예요. 네 어느 만큼 배우셨는지 저희들도 알잖아요.
1: 예,
0: 그래서 너무
1: 예, 맞습니다. 예.
0: 너무 잘 배우셔서
1: 어머니의 네. 노래로서는 이렇게 이 수요 매주 수요일마다 일례 넘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예. 그래 보면은 내가 부른 노래를 어떤 누구든지 한 번도 부른 부위 없다 말입니다.
0: 어렵거든요. 사실 윤 여사님은 정말 잘 부르세요. 그리고 그 꽃타령도 사실은 그냥 다른 민요만 배우시면 또 모르겠는데 판소리도 잘하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판소리면 판소리, 민요면 민요 이렇게 구분 없이 잘 부르기가 어렵거든요.
1: 아.
0: 판소리는 또 그런 목이 있잖아요, 따로.
1: 네.
0: 네, 근데 윤 여사님은 지난번에도 그 작년이죠. 꽃타령을 배울 때 그걸 부르셨는데 너무 잘 부르셔서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 박서연 선생님도 놀라시고 어떻게 이렇게 잘 부르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종합을 해드린다면 정말 꾸준히 하루아침에 이 소리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꾸준히 듣다 보니까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냥 처음에는 흥얼거리던 데로부터 아 그냥 소리 내서 부르시다가 참여를 하시다가 이러니까 노래가 빨리 진도가 빨라지고 배우신 속도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1: 네.
0: 오,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윤 여사님한테는 판소리면 판소리, 민요면 민요, 어려울 장르가 없는 것 같아요.
1: 예, 네, 그래, 선생님, 엄일한 선생님.
0: 네.
1: 노래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꽃타령, 그 다음에 네. 그 여지한 사철가. 예.
0: 네.
1: 꽃타령 있는 거나 다 부르지 않습니까?
0: 네네. 네.
1: 아이고, 잘 아이고, 넌 이거 다 부르는데. 예, 그 박서연 선생님이 또 부르는 그 민요가 아주 재밌지 않고 뭡니까?
0: 네.
1: 예, 그대로 그처럼 원래대로 자꾸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두 번째 내준다면 사철가
0: 네.
1: 이거 처음에 우리 배웠죠 어느 때?
0: 그렇죠. 배웠죠.
1: 예, 근데 이번에 건 아주 고급스럽고 예,
0: 그렇다만
1: 근데 이거 두 번째 그 고급스러운 이 아주 난이도가 높은 노래 배우자가에 더 바쁩니다. 솔직히 어제 그런가? 처음에 부른 게 어떤 시간 오랫동안 길기 때문에 그 네. 목소리가 그 스타일, 그 선율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 허란 모기가 자꾸 나오지.
0: 네네.
1: 예. 그래서 그냥 내 생각에는, 그럼 사처가로 어느부터만 그래서 헐고 바쁘고 아이비였다 할 때는,
0: 네.
1: 만일 내일이 사처가 된다면, 그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 더 재밌고, 예, 목덜미도 더 이렇게 좀 막, 준악하고, 처음부터 처음에 시작해서 이렇게 바쁜 거, 이 난이도 높은 노래 처음부터 배우면 나는 내 주변에는 훨씬 더 낫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원래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처음에 이렇게 자꾸 나온다만 것도 하나도 그렇지 않고 뭔가 정말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다르고 가슴에 좋은 가슴에 기술을 또 얼마나 남이도 더 넣고 더 재밌지.
0: 그럼요.
1: 처음부터 그렇게 남이도 넣고 지민노래 배웠더라면 예, 처음에 먼저 배운 게 나오지 않으면 더 잘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0: 그런데 그 전에 그 예.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정도 네. 도달 못 했거든요. 지금은, 아, 그래. 지금은 네. 그렇잖아요. 금방 네.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걸으라고 하면 못 걷잖아요.
1: 네, 근데 뭐,
0: 어, 중간에 우유도 먹어야 되고, 이유식도 해야 되고, 네. 차츰차츰 이렇게 밥도 먹을 수 있고, 지금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갓난아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1: 그래.
0: 예. 그때는, 뭐, 이산저산, 이산저산, 이거 던지듯이 해라 하면은 그 어조를 맞추기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걸, 어, 이렇게 그 등 넓어진 소리. 왜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되니까. 근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던 부분에다 조금씩 더 이렇게 포장을 하는
1: 예,
0: 거죠.
1: 어렵습니다. 예. 예,
0: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 이산저산, 원래는 이산저산, 이번에는 이산저산.
0: 네, 그냥 쭉쭉 던지듯이 이산저산, 이산저산,
1: 이산저산 이렇게 됩니다.
0: 네. 이산저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1: 그때는 어. 이산저산 이렇게 되고니까 이산저산.
0: 그때는 우리를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높게 요구하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이산저산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뛸 수 있는 그 선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뛰어라 이러면 우리가 뛰어야 되잖아요. 그냥 네. 아, 나는 그냥 기어다니겠다 하면은 기어이 그렇게 하시고 아니에요. 네. 이산저산 던지듯이 해라 하면은 아 그게 이제는 편해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판소리가 어려운 거더라고요. 판소리 목을 네. 배우니까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1: 네.
0: 등이 넓어지는 소리며.
1: 네, 내 어머니 소문과 어미라 선생님이 그 이제 얘기 같기도 하고 강의 하신 건 같기도 하고 한데 들어보니까 어미라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는.
0: 아, 그래요?
1: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지. 그렇지. 처음부터 제대로 쓴 걸 띄면 되겠습니까?
0: 안 되죠.
1: 예.
0: 다 안 배우죠.
1: 뭐 이것도 그렇게 처음에 했다가 그렇게 하면 좋기는 네. 좋습니다. 예.
0: 네.
1: 예. 그래, 보니까 이 한 가지 물어볼 거는 그 네. 남은 산성이 한 남도 민요죠. 맞습니까?
0: 네. 남.

0: 올라가 이것도 가르쳤죠.
1: 언제 가르쳤습니까? 나 못 들었는데.
0: 이화문전 달아보니 그걸 또 이제 또
1: 예전에 그 강신박사 선생님이 배웠습니까? 예전에.
0: 네, 예전에 가르쳐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박소연 선생님도 한번 가르쳤어요.
1: 아 그렇습니까? 나한테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나 고난에 한번 깨려면 깜빡이 그래서 한 번만 배웠으면 배웠습니다. 배우고 싶다만 노래 재밌지.
0: 알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민요가라 차차차에서는 또 여러분께서 그동안 배우셨던 민요나 판소리들을 꺼내서 부를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2: 분명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
3: 이 산, 저 산. 꽃이비니 분명 고 봄이로

발 한심 크구나. 맥 청춘도 날 버리고 숨절없이 가버렸으니 왔

0: 삼국도는 총 정치위원이 되고 나더니 군단들끼리 서로 정황을 알릴 때 쓰던 암호책을 모두 거두어갔다. 1, 3군단에서 군사위원회와 모 대통령에게 연락을 할 때 쓰던 암호책마저 가져갔다. 그때부터 각 군단에선 전선 총지휘부하고만 연락이 닿았다. 3군단과 1군단 사이도 연락이 끊기었다. 만약 생각지 못한 일이 터져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1: 호위병!
0: 팽독해 목소리가 마당에 울리었다.
1: 무참호가 아니 있나?
2: 네.
1: 어서 좀 불러오지.
0: 키가 크고 네모난 얼굴에 눈썹이 아주 짙은 군인이 팽독해 앞에 나타났다. 3군단의 유능한 참모

0: 무정이었다. 그는 황포공관학교를 나온 조선 사람으로서 성격이 굳세고 믿음직하였다. 그는 삼군단에서 유능한 참모로 꼽히었다.
1: 비밀리에 움직여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동지한테 맡기도 되겠습니까?
0: 팽독해가 엄숙한 얼굴로 무정을 바라보았다.
1: 집간 동지, 말씀만 하십시오. 일군단이 거주로 가는데 연락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군단에 빨리 암호책을 갖다 줬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0: 무정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1: 길이 험할 겁니다. 망망한 조원에 길잡이도 없을 텐데. 괜찮습니다.
0: 무정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1: 저한테 지도도 있고 라침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몇 사람 데리고 어서 출발하십시오. 고제 이르게 되면은 림표와 서병진대로 곧장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십시오.
0: 무정이 떠났다.
1: 이래도 부족해. 하지만 먼 데는 물로 당장 마른 목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지.
0: 팽독해는 고개를 숙인 채 한 시간쯤 걷고 나더니 모아진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내리치었다. 큰 결심을 했을 때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전화로 설풍을 군단 지휘부로 불렀다. 한 시간 뒤에 설풍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정명하고 재간이는 설풍은 본부에서 작전국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团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끊임없이 땀을 훔치면서 방에 들어섰다. 팽독현은 설풍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물었다.
1: 요즘 뭐라고 지냅니까? 정주입에서 또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설풍의 말투에 불만이 묻어 있었다.
1: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여기서 부대나 추스리고 훈련을 하다니요.
0: 설풍은 상급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하고 팽독현을 힐끔거렸다. 하지만 팽독현은 말이 없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한참 망설이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1: 동지, 조던지를 좀 옮겨야겠습니다.
2: 어디로요?
0: 팽독현은 일어서서 지도를 가리켰다. 주왕의 주둔지 아그이와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다.
1: 바로 여기요.
0: 팽독현은 엄숙하게 말했다.
1: 동지들은 당장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2: 무슨 일 있습니까?
0: 설풍이 놀란 얼굴로 눈을 반짝이었다. 팽독현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1: 아니, 어느때든 우리는 당장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설풍의 총명한 두 눈이 다시 반짝 빛났지만 더 물어볼 수도 없었다.
1: 당장 출발할까요? 그러시오. 저녁을 먹고 인차 출발하시오. 또 다른 일은 없습니까?
0: 없습니다. 팽독현은 설풍을 대문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1: 설풍, 이 며칠 당신이 바쁘게 움직여줘야겠습니다. 만약 일이 생기면 동지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0: 설풍이 마루에 앉자 정중하게 대답했다. 팽독현은 설풍을 바래고도 그 자리 한참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센 바람에 억센 풀을 알 수가 있고 난리의 총신을 알 수 있다. 선비 풍모를 가진 점잖은 장군이 위험한 시각에 초인간적인 용기로 길이 이름을 남긴다. 정치위부와 중앙기관은 모두 반주에 들어있었다. 반주는 보부소와 가까운 곳인데 박의에서 동쪽으로 20리쯤 떨어져 있었다. 소나무로 뒤덮인 골짜기에 수백 가구가 살고 있다. 산비탈에도 드문드문 몇 집이 있었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서 흰 경번이 펄럭이었고 마을에는 남아교사원보다 좀 작은 결당이 있었다. 종집이 서양전과 정치위원

그 경당에 머물렀다. 마을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높은 산 밑아래 서장식으로 지은 작은 층집이 있었는데 모태동 장문천 박고가 그곳에 묵었다. 9월 9일 점심때가 지나 팽덕현은 총주의부가 들어있는 경당을 나왔다. 얼굴빛이 몹시 창백하고 불안해 보이었다.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제는 말을 해야겠군. 그는 북쪽으로 고로 높다란 산 밑아래 있는 집에 들어섰다. 모태똥은 화덕 옆에 있는 쪼끌상에 앉아 이마를 찌푸린 채 전보를 보고 있었다. 화덕의 불은 벌써 꺼져 방 안은 썰렁하였다. 팽덕현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태똥의 맞은편에 있는 쪼끌상에 앉으며 말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태똥은 전보문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라도 들었습니까? 오전에 총주의부에 들렸는데 북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갔더니 진창호가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요? 남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팽독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아바가 통강, 남강, 파종보다 좋다고 떠들어대더군요. 개소리, 북상에서 항일 하자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태똥은 그저 하더니 말이 없었다. 팽독해가 말을 이었다. 나는 말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행동 방향을 바꿀 겁니다. 모태똥은 무거운 얼굴로 한동안 침묵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어젯밤 문천, 을레, 박고, 가상거리고 창호, 향전까지 일곱 사람이 회의를 열고 우리 이름으로 장국도한테 전포를 보냈습니다. 남하의 불리한 조건들을 몽땅 이야기했지요. 회답은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도 남하를 주장하더군요. 모태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전부가 모두 여기 있으니 보십시오. 팽독희는 먼저 일곱 사람이 어젯밤 10시에 좌로군에게 보낸 전보를 보았다. 주득 장국도 류백성 동지에게 지금 홍군은 위험에 빠져있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얻은 결론이다. 첫째, 좌로군이 남쪽으로 움직인다면 모든 조건이 아주 불리하다. 1. 지형 자체가 적이 아군을 막기는 이롭고 아군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다. 담바 남쪽으로 천리 무공에서 남쪽으로 700여리는 모두 설산이거나 밀림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이다. 강당, 로정, 천전, 로산, 아안, 명산, 공내, 대업에서 무공, 무변 일대까지는 적들이 이미 보루를 쌓고 단단히 막고 있기에 아군이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2. 경제 조건이 대군의 포급을 감당할 수 없다. 대도와 일대 천혈이 남짓한 구간의 몰가이와 같은 곳은 마서면 하나뿐이다. 수정, 숭화는 인구가 8,000명 쯤 되는 양식이 몹시 부족하며 무공, 무변은 양식이 이미 바닥났기에 대군이 이곳에 머문다면 식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3. 아바에서 남으로 면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우리 군이 이곳에 머물면은 병력이 소모만 될 뿐 보충을 받을 수가 없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게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4. 북쪽은 적들이 막고 있어서 전략적인 퇴로가 없다. 둘째, 이런 형편에 대해 동지들이 깊이 생각해서 아바 조크지에서 식량을 마련한 다음 머리를 돌려 북진하기 바란다. 행군종의 비교적 큰 감원이 예상되지만 감속 남부는 북요론 지역이라 충분히 보충받을 수가 있다. 또 지형이나 경제 조건, 주민의 형편, 전략적 퇴로 같은 걸 모두 살펴보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 셋째, 지금 눈앞에 있는 호종남 부대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고 추후는 왕균의 부대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터이니 북쪽은 여전히 비어있다.

우리는 우로군에서 군대를 얼마쯤 보내 25군 26군과 함께 적을 요인해서 좌로군이 감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국면을 벌려나가도록 도울 생각이다. 이런 의견을 모두 홍군 전체의 앞길을 생각한 것이니 동지들이 결단을 내린다면 혁명에 이로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을레, 락보, 박고, 향전, 창호, 택동, 가상, 9월 8일 22시. 백독현은 이 말을 잔뜩 짚어낸 채 오늘 아침 장국도가 보낸 답전을 펼치었다. 갑, 지금 적의 역량과 위치, 아군의 감원과 탄약, 의복 따위를 잘 살펴야 하며 적을 한 벌에 무찌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구전을 해서 무찌를 수 있을지 적의 병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차분한 마음으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을 좌로군의 25사, 39사는 어느 탄이나 1,000명이 안 되며 사람마다 전통이 많아야 1,500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발을 못 쓰게 된 사람이 3분의 2나 된다. 이런데도 북진을 한다면 우로군은 10일, 좌로군은 20일을 연속 행군해야 하니 감원이 반수 이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병, 그때 가면은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1. 동쪽으로 내몽골 서부 봉쇄선을 뚫으려면 끝없이 기동전을 해야 하는데 겨울에도 계속 행군을 한다면 승리할 전망이 있겠는가? 2. 만약 샤흐 주하에 머무른다면 든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3. 만약 샤흐 주하 일대 꼭 머물려 한다면 남으로 진군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황하를 등지고 있으면 적이 공격해오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지들이 깊이 생각하고 나서 내일 답복해주기를 바란다. 4. 사천 군대는 약해서 진지를 잘 막아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산악전에 강하다. 무공, 담바, 수정 일대는 바위가 적어 통강, 남강, 파중에 비해 험난하지 않다. 게다가 남쪽은 식량이 풍족하다. 25사와 39사에는 간부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아바에서 대금천 동쪽 기슭을 따라 송강에 이르려면 엿새쯤 걸리는데 가는 길이 집이 2,000가구쯤 있어 날마다 머무를 곳이 있다. 강의 서쪽에는 큰 벌판이 4개나 있고 조무조에는 양식과 집이 넉넉한 편이다. 수정 송화에는 6,000가구가 살며 옥수수가 이미 여물었다. 믿음직한 길잡이의 말로는 담바, 갈제, 도우, 천노 지역이 조화, 샤흐, 공내, 대업 일대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북진하려면 아바 남쪽에는 부상병을 모두 버려야 하지만 남으로 내려가면 모두 보살필 수가 있다. 적을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소수민족 지역을 무시하고 버리려고 한다면 얻을 것이 없다. 5. 지금은 일부 병력을 동쪽으로 진군하는 것처럼 꾸며서 적을 북으로 유인하고 우리는 그 틈에 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다면 2군단, 6군단이 힘을 모으는데도 아주 좋다. 장계석은 사천의 적군과 갈등이 많아서 남쪽을 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 도관에 든 쥐가 될 리가 없다. 6. 좌로군과 우로군은 절대 헤어져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과 혁명에 충성을 하며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시를 기다린다. 백독현은 전보문을 다 읽고 나더니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 개놈의 자식, 분명 당의 북진 방침을 깨뜨리고 있는 주제에 당에 충성한다고... 그는 전도문을 모태동에게 건네주며 물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모태동은 호주문에서 보부소 전투 때 노획한 미려표 고년을 꺼내 한대 천천히 피워 물고는 말이 없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남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백독해가 모태동을 주시하면서 물었다.

0: 삼국도는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들이 삼군단을 해산한다면 어찌할 겁니까? 모태똥은 담배만 피울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누른 손가락에 낀 담배에서 잿빛 연기가 곧게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팽덕현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나직한 소리로 떠보았다. 지금은 보통 상황이 아니니 만일을 대비해서 인질이라도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모태똥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번쩍 쳐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팽독희는 머리를 푹 숙이었다. 만약 3군단들어 남하도로 강요한다면 1군단이 홀로 북진하지는 못할 테지. 1군단이 단독으로 북진하더라도 주왕이 함께 갈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고, 만약 모두 함께 남하게 되면 장국도는 우세한 권세력을 이용을 해서 주왕을 없애버리려고 수작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 인질을 잡아두자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 건 나도 알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지. 지금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니까. 팽독현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사이에 모태똥은 담배를 또 한 대 붙여물고 방 안을 거닐었다. 모두 저 계십니까? 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검령이었다. 그는 헐레벌떡 사다리를 올라왔다. 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태똥은 역검령을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일이 잘못되다니? 역검령은 호주문에서 전보를 꺼내 모태똥에게 건넸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안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천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화 건뇌보신환입니다. 동화 건뇌보신환은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양치라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양치라고 합니다. 예, 중앙이라는 양. 큰 제약공장입니다. 동화악여제약공장은 큰 제약공장이면서 이런 제약공장에서 특히 양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아주 엄격하고 그에 따라서 약재들이 엄선해서 만든 약입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선별을 걸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뭐 자기 약이 이런 그 머리만 생각해서 예, 리움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질을 보장하는 양치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약재들 자체도 중요한 약재가 들어갔고 그 질량을 바괄하는 면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이런 관문을 걸칩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환은 뇌를 건전하게 하는데 뇌세포를 건강하게 또 모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자면 우리 몸에서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0: 네.
1: 예, 콩팥하고 간은 쌍둥이 형제처럼 우리 중의에서는 붙여서 말한다. 간선 이러죠. 예. 그 작용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콩팥이 좋으면 따라서 바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콩팥을 먼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몸에서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예, 콩팥은 두 개가 있습니다.
0: 네.
1: 뒷잔등에 붙어 있으면서 주로 우리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매는 그 뒷부분에 콩팥이 두 개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이 건뇌보신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예, 몇 가지 썼습니다. 이것이 참 좋습니다. 예, 이게 항상 머리가 그냥 어지럽고 그리고 예, 위에서도 덩치도 바람 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제 잠은 예, 못 잤습니다. 네, 이게 하루
1: 예,
2: 세 시간씩 밖에도 못 잤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그냥 아프고 낮에 덩치 안 나고 병도 있습니다.
1: 예.
2: 예, 그래도 이제 지금 내 이거 몇 달 쓴 바람에 예, 지금 머리 아픈 증세도 없고 그리고 항상 머리 어디 이 대퇴가 뻣뻣하면 어디 센자.
1: 네.
2: 이런 증서도
1: 줄이 뻗치고
2: 예, 그런데 이런 증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도와준 게 내 무료자니까 내 전력선 비전해서 내 예, 이것도 또 오라는데 밤소변이 몇 번씩 벗어나면 그래서 밤도 더 못 잤습니다.
1: 네.
2: 한소나기 6번씩 9번씩 보면 어떻게 잤습니까?
1: 맞습니다. 밤소변이 잦은 사람들 특히 남성분들 늙음하게 들어서선 정말로 많습니다.
2: 네.
1: 그리고 소변

0: 없죠. 속도 없어서는 자꾸 바깥에 흘려서는 정말 안개라 놓친들이 또 쇠소리 나오고 이게 아마 집집마다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싹 해결됩니다.
1: 예, 그런 게 지금 소대도 10월에 잘 나가고, 예, 하루 전에 그것도 한 많이 보면 것도 두 번 보고 한두 번씩 봅니다.
0: 네.
1: 어,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0: 예.
1: 예. 그리고 손발이 많이 차갖고, 여름에도 이 두꺼운 양말을 그냥 신던 게 지금 이것도 이렇고, 예, 몸도 많이 뜨뜻해졌습니다.
0: 그래야 이 전립선, 염증 전립선 비대 이게 치료됩니다. 예.
1: 예. 예. 이 약이 보니까 이 한 가지 약을 예, 이게 뇌, 이게 뭐입니까? 이것도 저 심리에도 혈관도 도와주고, 심장에도 도와주고, 지금
0: 골가병에도 좋아집니다.
1: 예,
0: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서십니다. 콩팥이 좋아지면 비뇨기계통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뼈, 우리 모든 골격근들이 든든해집니다.
1: 예, 그래서 내 이 약 아무래도 요번에 또 활동 영 좋구만.
0: 예, 좋습니다.
1: 따지각에 천원권이 또 빼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활동에 좀 참여합시다. 네.
0: 네.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건의보 시안 쓰고 있습니다. 난이 심장 그러니까 혈압이가 바다 많습니다.
0: 네.
3: 아서 높았다 낮았다 이거죠.
0: 그게 제일 나쁩니다. 혈압이 낮았다 네. 높았다 이 널뛰기를 하는 게 혈관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탄성이 싹 없어지면서 그런 혈압이 제일 나쁩니다.
3: 그리고 심리 부치다는 게 제일 네. 혈압이 심리 부치시 혈압 자느라면 심장이 뭡니까 뗐다 어쨌든 터에 한 1초씩이라도 섰다 뗐다 이렇게 한단 말인데
0: 네.
3: 그러게 혈압 맥박이가 70 넘어가면 또 머리 막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이랬더랬습니다. 네.
0: 네.
3: 그래 밤에 자지 못하지 거리에서 쿵당쿵당쿵당 이런 소리 났으나 났고요. 그래서 윙하고 이래서
0: 그게 혈압이 조절하게 되면 머리에서 소리가 더 셉니다.
3: 그래서 쿵당쿵당쿵당 이러네.
0: 네.
3: 자꾸 나더랬습니다. 그래 약을 먹어도 안 되지. 그랬더니 군의 보시 한점 써볼까 예. 좀 나선 게 알리지 않습니까?
0: 네.
3: 혈압도 좀 나서진 게 알리고 예. 머리에서 소리라는 증상도 났고 밤에 이러면 잠이라는 거 잘 못 잤습니다.
0: 네.
3: 그런 게 지금 예. 잠도 잘 자고 예.
0: 네.
3: 그렇습니다. 심장도 예. 막 나고도 가슴이 지레만 붙여가고 예. 푸들푸들푸들 자꾸 떨리는 것처럼 가슴이 이렇습니다.
0: 네.
3: 그러고 침침하고 예. 그래서 답답하고 또 나도는 그리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 심내라고 이랬으니까.
0: 네.
3: 집이 옆에서 무슨 좋은 소리를 해서 그게 다 예, 나쁘게 들리는 소리에. 그러면서 또 화 자꾸 나지. 이런 증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간도 나빠서 그 자꾸 가에 땀내 올라가지. 콩팥이 나쁘지. 뼈라는 게 아프지. 그것도 병이 많이 했습니다.
0: 네.
3: 이약을 건의보시 하는 애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많이 봅니다.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라도
4: 수고하신다. 저도 그냥 보신하네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네.
4: 어제 먹었는 건 나는 노콩이 있습니다.
0: 네.
4: 그래 가서 넷이라도 돌이 살아야 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고려신암에 정신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혈압약 어떤 때는 세 번씩도 다 먹어도 했습니다. 혈압이
0: 네.
4: 자꾸만 올라가면 내려가면 온통 아이 돼가지고 그러던데 지금 이거 한 이거는 한 넉 달 거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혈압이 온정돼서 하루에 혈압약 한 번만 먹어도 된다.
0: 예, 한 번 또 이제 또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4: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혈압이 온정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머리도 힘하는 게 나서지 살 것 같습니다.
0: 예.
4: 그리고 콩팥이 나빠 그런지 하루에 저는 사수가 욕 많아가지고 낮에는 그런데 또 괜찮은 게 밤에 더군다나 사수 많아서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욕은 떴습니다. 하루 떠나게 고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예, 서면 몰라 이래 아이 납니다.
0: 예.
4: 그리고 예,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예, 무슨 소리인지 고도 시선이 나면서 예, 아무 자지 못하겠던 게 그것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이 콩팥이 나쁘면 귀에서 예, 쓴쉬 있으면 귀에서 머리에서 다 소리 나고 어떤 사람은 예, 매미가 우는 것처럼 벌레 우는 소리 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뭐

0: 공함이 기사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사람마다
1: 예, 어떤 사람 나는 예, 전봇대 소리 나는 것처럼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봇대 소리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건파지 허하면서 이 뇌조직이 더 빨리 위축이 오고 위축이 오면 그 공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머리에도 예? 네가 어느 만큼 컸던 게 그게 수축이 오니까 그러면 또 소리가 더 셉니다.
1: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속이 두근두근하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막 후들후들 떨린다 어떤 때는.
0: 네.
1: 그리고서 이제 심장이 떨리다만 하고 자꾸 어디 뭐 맨안에 어떤 누기서 말해서도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예, 이래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0: 그거는 이 약을 쓰게 되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거는 심장의 기가 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체 부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습니다. 놀라고 쉽게 심장이 떨리고 이 심장이 약하다 우리 러백성들이 말로는 이런데 신체 부주 심장이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삼로경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 해결됩니다.
1: 아 그래 글쎄 그것도 이제 많이 해결되긴 해결됐습니다. 처음보다는
0: 네
1: 그래
0: 점점 더 좋아지죠.
1: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서 지금 예 이전보다 삼삼도 잘 가고 소리 나는 것도 영 소리 심해졌는데 소리 이거는 약해진다.
0: 예.
1: 전봇대 소리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식은땀이 자꾸 나고 이 내난이 입이 마릅니다.
0: 그것이요. 그 심장이 기가 약하고 심장이 기가 약한 원인은 콩팥이 허증이란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심장이 충분한 기를 쏴주지 못하죠. 그러면 콩팥이 뭐 허한가 특히 음이 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이 자꾸 마르고
1: 그래요.
0: 피부도 마르고
1: 입이 마름이 있어요.
0: 네.
1: 이 피부는 이전에는 피부 인터넷 그러기 전에는 피부 말라서 자꾸만 가려보면 그랬는데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0: 예.
1: 가려보면 그렇던 거는
0: 예.
1: 그랬는데 입이 말라서 예, 자꾸만 내나니 입이 자꾸만 문제되게 되고 모르고도 먹어도 먹을 때뿐이지 쓸데없습니다. 더 이상 입이 마르고 이렇더라.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0: 해결됩니다. 이게 그 뉴방즈라는 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찐잉즈라는 약도 들어가고 이게 다 허혈은 쓸데없는 심장열, 간열 싹 내리고 진액을 생산할 수 그냥 열만 내리는 게 아니라 청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진액을 만들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짜기는 효과는 못 봐도 좀 이런 분들은 남이 쓰는 것보다 고부레에 3개로종 4개로종 쭉 쓰다 보면은 그게 차츰차츰 다 없어집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 할도 영서회과 할도에 참가해서 예, 따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야, 하십시오.
1: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저도 건의 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녹공세 부주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고 꼬지라고.
0: 예.
3: 그리고 아침에 자꾸 정신이 병이 난게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나는 게 아닌다 이거 쓴다.
0: 맞습니다. 정신이 난다. 다리에 힘이 온다 그런다.
3: 네. 예. 그래도 심장이 안 좋아요. 숨이 자꾸 가슴이 침침하고 황황해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든든해지죠. 예.
3: 예. 그래도 콩팥이 안 좋아요. 속이 자꾸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데 지금 소비 자전거 하게 소비 시원하게 봅니다 또.
0: 네 그럴 겁니다.
3: 그래도 허리 다리 아파 걷기 불편한데 지금 걷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래도 밤에 잘 때 귀에 전기 소리가 나 자지 못했는데 지금 전기 소리가 나 잠을 잘 자면 좋습니다.
0: 예.
3: 이야기는 불편한데 최고약인데 내 소문 중에서는 예.
0: 그렇죠. 홍삼로경이 들어가면 효과 못 보면 다른 약은 근본 지금 또 다른 약재들 다 재배한 약재들 돼서 예. 약이 효력이 못하단 말입니다. 우리 어쨌든 늙은 막에는 이 홍삼로경을 써봐야 됩니다. 근데 홍삼로경 하면은 나는 못 쓴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 위에 20몇 가지 약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허혈도 내리고 혈압도 내리고 이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3: 네. 그래서 이번 화제 참가해서 약 상했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이 귀에서 소리 그거 관계자들 귀에서 소리 어서 나지고서 하시는데 그냥 하지 약을 먹어서 아니 되고 경적이 미냐 없습니다. 그거 예. 무슨 물건 사러 나갔다도
1: 남보다 어. 이런 분들이 연말에 직업 어머니 위축이 심하게 왔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남보다 먼저 오는가. 이미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이 사람이 쓴쉬 콤파지 극도로 허하면 내 조직이 빨리 위축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 기억력도 떨어지고 나빠. 귀에서 소리도 나고 합니다.
0: 그런 게 이 약간 먹은 다음에 지금 이제 기억력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1: 그럴 겁니다.
0: 예, 기억력이 증가되니까 귀에서 소리도 덜나고 귀로 소리 나빠 소리 나빠서 귀에서 나면서 오겠지만 그냥 저번 자수가 저녁엔 대여섯 번 나갔던 요즘에는 저번 자수가 여기 들어들어 하루 한 번이나 두 번 지나가고
1: 네.
0: 그리고 이 약인에서 기억력 때문에 먹었는데 이 다리 허리도 그래 좋아지고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 그리 아프니 그것도 지금 많이 났어요.
1: 네,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약을 쓰고 보면은 내 조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천자천 골가병은 낫지 말래도 낫죠. 그래서 쓴쉬 콤파치 허한 걸 해결하게 되면 쓴주구성쉬란 말입니다. 콤파치가 뼈를 주관하기 때문에 낫지 말래도 골가병은 따라서 나사집니다.
0: 그리고 저녁에 자우리면 애가 그래서 밤 한두 시간 남은 거 새벽 3시에 일어나 우리 둘이 하고 그러던 게 요즘에 자우리면 돌아와서 벌써 9시나 10시에 누워먹어서 아침 4시 5시에 일어나서 요즘 정신이 안 들죠.
1: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약 쓰는 분들 다 잠이 잘 온다 합니다.
0: 오 잠이 잘 자고 이런 잠 안 자서 아침 일어나면 우리 더분하게 정신이 나도 요즘엔 정신이 나고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이 그리 좋았는데 활동이 또 써서 계속 다른 약을 다 드죠. 이것만 먹어도 여러 가지 병이 다 해결되는 거
1: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다병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입니다.
2: 네,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극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먼저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 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여기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

0: 것이 강경닭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강경닭이든 폐경닭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경닭,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경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닭이 막힌 거는 강경닭뿐만 아니라 심장경닭이든 이런 삐초나 MRI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 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닭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정답 치료법이죠. 예? 그래서 강경닭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삐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 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강경닭이 막혔는가 뭐 폐경닭이 막혔는가 뇌경닭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강경닭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강이라는 거는 우리 경닭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을 해서 자꾸 이 좀 뿌듯하고 특히 터지는 뜻이, 불어나는 뜻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저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저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예? 짱통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예?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저는 밥맛이 없고 그리고 인생을 매일 뻗어가지고 그게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이 갔다 걸렸다고 하니까 간에 도착했다.
0: 예.
2: 그래서 약을 제대로 먼저 치다고 나는 집에 가서 뭐야.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명호 그러니까 여기가 간에 좋다고 계속 있었는데 내가 벌써 한 수업날 약간 더 될까네 이게 맛이 오더라면 약간씩
0: 예.
2: 그래 밥 참 먹기 싶은 생각도 많은데
0: 예.
2: 그러면 손은 갖다 움직이기 쉽고 그냥 그냥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때까지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면 난 벌써 나으니까 이게 밥에 밥맛이 없까 여기 나아진다는데 그렇게 벌써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면
0: 예.
2: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가 검사한 게 간이 어제 많이 소화됐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란 말입니다. 내가 눈도 구였던 게 어제 넉달 감기 눈도 구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에 이기다가 지금 약 우선이 어제 들려서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제대로 받았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이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복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 구복액이 아닙니다. 예. 연기 입간 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겨골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 헐부터 다릅니다. 국약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0: 말이 때문에 강정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광고복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아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광고복약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강 구복액은 이렇게 강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 영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강구복액이라는 말씀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유명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찬입니다. 첫 곡으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름 내내 푸름을 자랑하던 산과 들은 이제 서서히 알록달록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풍의 매력입니다. 단풍은 자연이 선사하는 가을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초록에서 노랑, 주황, 빨강으로 물드는 과정은 변화의 성숙을 상징하며 잠시 멈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삶의 여유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가을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붉게 물든 단풍잎 한 장에 여러분의 가을을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상복에서 전국적 인기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던 할머니 바지. 올여름 연기를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조선족 꽃무늬 할머니 바지 일명 몸빼가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며 관광객들의 필수품의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할머니 바지는 수십 년 전부터 연변 조선족 여성들이 즐겨 입어온 대표적 일상복으로서 여름철이면 동네 산책이나 장보러 나서는 여성들의 차림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6년 여름 이 할머니 바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그 중심에는 쇼폼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틱톡과 쇼홍수 등에서 할머니 바지를 입은 관광객들의 영상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관련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는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힐링 패션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 바지는 갑자기 젊은 층의 관심을 끌었고 연기로 오면 한 벌은 꼭 사야 해. 시원하고 편안해 어디서 찍어도 인증샷이 나와라며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바지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분명했는데요. 천연 섬유에 가까운 부드러운 촉감과 탁월한 통기성 그리고 넉넉한 품이 주는 편안함은 무더운 여름철의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그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리고 15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은 관광객들이 주저없이 지갑을 열게 하는 결정적 포인트로 됐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족 전통 꽃무늬가 주는 독특한 분위기는 연결만의 정겨운 생활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내요.

단순한 옷을 넘어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기념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관광객들의 소비 열풍을 이끈 이 할머니 바지는 바지 한 벌이 연길의 문화 관광에 미친 영향은 아주 상당했습니다. 할머니 바지는 이제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연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는 바 관광객들은 아침에 편안한 할머니 바지를 입고 수상시장을 누비고 낮에는 조선족 민속촌에서 전통 의상을 체험하고 나서며 저녁에 다시 할머니 바지로 갈아입고 왕홍벽과 불화동화 강변을 산책하며 연길의 하루를 마감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할머니 바지가 연길의 관광을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은 연길의 풍경을 사진에 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인의 일상복을 직접 착용해 그 편안함과 멋을 누리며 연길의 생활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머니 바지는 관광객들이 연변의 민속문화를 보다 편안하고 생생한 방식으로 즐기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편안한 일상복에 불과했던 할머니 바지는 2026년 여름 소셜미디어의 힘과 연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열정을 만나서 전국을 사로잡는 문화현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는 작은 시장의 한 상품이 어떻게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도시 관광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연변에 살고 있는 석신 여성은 고중 졸업 20주년 동창 모임을 앞두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을 동창생들 모두가 함께 입을 단체복을 고민하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요즘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할머니 바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면서도 또 가격은 들었던 단체복보다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연변에 돌아온 동창생들이 이 바지 하나로 우리 고향의 관광 인기를 실감했으면 좋겠고 돌아가서도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 속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다는 그의 말처럼 이 할머니 바지는 단순한 옷이 아닌 고향의 온기를 품은 또 하나의 포근하면서도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일상복으로 시작된 할머니 바지는 SNS와 관광 소비가 결합되면서 이제는 루행을 넘어 연길의 여름을 기억하는 따뜻한 아이콘으로 됐습니다. 한 벌에 단돈 15원. 그러나 연변을 찾았던 여행 기억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한 벌의 바지에 담긴 그 기억은 연기를 찾아왔던 관광객들에게 특별하고 값진 추억으로 이어지고 내년에도 또다시 붐을 일으킬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 2년간 연결시는 불화 동화 도심 구간 종합정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천 량안의 경관을 꾸준히 승격시켰습니다. 비탈면 보호, 광장, 레저 구역, 주차장, 플라스틱, 산책로 등 디자인이 아름답고 세련된 민생시설은 광범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5월 6일 불화통화 남한 도시 구간의 플라스틱 산책로 포설 공사가 가동됐습니다. 대상은 총 길이가 7km이고 총 투자액은 2천만 원으로 연천교 신민교 구간 4.5km와 연서교 연동교 구간 2.5km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도심의 비나 산책로 시스템을 완성하고

아이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며 도시 주거환경 품질을 승격시킬 전망입니다. 현재 공사는 질색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투자 1,700만 원을 완수해 산책로 5.75km 포설 공사를 완수했으며 9월 말에 전면 완공될 계획입니다. 초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강물과 푸른 강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폭을 이루는 불화 동화 연길개교 국자교 부근에서는 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담소를 나눕니다. 류에 따르면 불화동화 도심구간 종합정비 대상은 연천교에서 연동교까지 총 길이 8.82km로 제방 상부 도로의 안쪽과 바깥쪽 두 부분을 포함합니다. 현재 연서교 상류에서 해민교 구간까지의 비탈면 녹화, 주차장, 광장, 산책로 시스템, 공중화장실, 돌출형 경관대는 이미 완공됐습니다. 대상이 전부 완공 준공되면 하천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량안 경관이 1층 승격될 전망입니다. 또한 도심 하천의 홍수 방지 기준이 50년 이루에서 100년 이루로 상향되며 도시와 물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돼서 명실상부한 녹색, 생태, 살기 좋은 친수 공간으로 달바꿈할 전망입니다.

다음 정보입니다. 국경절을 맞아 연변은 2026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시 플러스 경기 플러스 무형문화유산 플러스 야간경제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융합운영 모식을 과감히 도입해 연변 관광 브랜드를 한층 빛내고 연변의 맛을 전 세계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명태는 연변을 대표하는 특색 미식이자 무형문화유산 전통기의 대표적 부호이기도 합니다. 동북 슈퍼리그 행사 기간 연변 명태 관련 검색량이 10억 회를 돌파하고 판매량이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 것은 이 작은 물고기의 IP 가치와 산업 잠재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식 시즌은 경기 플랫폼을 발판으로 연변 명태 도시 브랜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 특색 미색으로 관광 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미식 시즌의 핵심 이벤트는 전국 요리사 명태 요리 경연 대회입니다. 100가지 맛 공생 창의적 교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전문 요리사를 모집해 명태를 주제로 한 창의적인 요리 대결을 펼칩니다. 대회는 세계중식연합회, 동북아외식산업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지도와 지원 아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사기간 결승전에서는 수십 명의 참가자가 현장에서 기량을 겨루며 한 마리 물고기 100가지 맛의 조리 매력을 선보이게 되는데 모든 출품 요리는 명태 백미 장타견으로 한 자리에 모여 전문 경기를 통한 특별 미식으로 도시의 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미식 시즌은 3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개막식과 전국 요리 경기로 미식 IP를 본격 알리고 명태 미식 지도를 공개, 연변준의 특색 음식점과 대표 메뉴를 통합 정리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지도를 따라 손쉽게 연변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연변 좋은 물건 장터를 열어 지역 농특산물과 무형문화유산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온라인 라이브를 병행해서 소비 채널을 넓힙니다. 전에게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파티 등이 이어져 전통 민속과 현대 감각이 어우러진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소비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시 세시 풍속으로 보는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는데요. 이 9월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세시 풍속에서는 이 중양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에 행하는 세시 풍속을 일컫는 말로서 가을철의 마지막 명절입니다. 이 중양절은 달과 날짜의 숫자가 겹치는 날입니다. 구는 원래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겹쳤다는 뜻으로 다른 말로 중구, 중양, 중광 등으로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음양 사상에 따르면은 홀수를 양의 수라고 하고 짝수를 음의 수라고 해서 양의 수를 길수로 여기는 겁니다. 예컨대 양수의 절일로

중에서는 설날, 삼진날, 단오, 7월 7석 등이 있는데 이라는 속절은 양수를 길수로 여기는 기수민속이라고 합니다. 기수민속은 양의 수가 중첩된다는 의미에서 다 중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중양이라고 하면은 중구를 가리킵니다. 중양절은 3월 삼진날에 날아온 제비가 다시 강남으로 가는 날이기도 해서 이쯤에는 제비를 볼 수 없습니다. 이날에는 시인이나 묵객들은 주식을 마련해서 황국을 술잔에 띄워 마시면서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즐기고 각 가정에서는 국화전을 부쳐 먹는데 3월 3일에는 진달래로 화전을 만드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옛 민속학자인 홍성모가 연중행사와 풍속 등을 정리한 세시 풍속지인 동국세식이 9월 초에 노른 국화를 따다가 잡쌀떡을 빚어먹는데 그 방법은 3월 삼진날에 진달래떡을 먹는 방법과 같으며 이를 화전이라 합니다. 또한 배, 유자, 성류, 잣 등을 꿀물에 타면은 이것을 화채라 하는데 이것은 시절 음식도 되지만 제사에도 오른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양은 가을철의 마지막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맘때쯤이면은 농가에서는 중양철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양절 즈음에는 농촌에서는 추수가 한창입니다. 이때로부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남녀로서 모든 일손이 총동원됐기 때문에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빌려 쓴다는 속담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겨울철에 먹을 김장을 담글 배추와 무를 장만하느라고 아주 분망히 보냅니다. 또 이맘때는 산에 올라서 단풍놀이를 합니다. 단풍놀이는 9월쯤 단풍이 드는 시기에 산이나 계곡, 공원 등 곳을 찾아가서 즐기는 놀이를 말합니다. 단풍이 드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은 대체로 양력으로 10월 초순에서 말까지 사이에 절정을 맞는데 사람들은 단풍이 아름다운 곳에 모여 풍류를 즐기면서 국화전을 만들어 먹거나 때때로 시를 짓기도 하고 풍월을 웃기도 했습니다. 단풍놀이는 보통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읊는 등고의 풍습과 관련되는 바 이는 놀이의 형태를 띠면서도 양수가 겹친 길일로서 제약을 피하고 장수를 바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골 구석구석은 아주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 온 산을 뒤덮은 단풍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고 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단풍놀이를 즐기는 외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양절에는 구절초를 채집한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아홉 개의 마디가 있는 들국화를 가리키는데 음력 9월 9일에 채집해서 약재로 사용하면 좋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양절에 아홉 마디가 된다는 뜻의 구와 중양절의 절 혹은 꺾었다는 뜻의 절자를 써서 구절초라고 합니다. 구절초 이용 방법은 잘 말려서 베개 속에 넣어두면 두통이나 탈모의 효과가 있고 머리칼이 희게 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베개 속에 넣어서 또 방향제로도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가을 들판의 자연 선물인 구절초의 꽃과 잎을 말려 방 안에 두면 천연 방향제가 돼서 은은한 향이 퍼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 아, 참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외에 드시는 음식은 바로 국화꽃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양절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국화꽃으로 만든 국화전을 들 수 있는데, 잡쌀가루를 반죽해 동글게 빚은 다음 납작하게 만들고 그 위에 국화꽃 잎을 얹은 다음 지져내면은 고소한 국화전이 만들어집니다. 떡뿐만이 아니라 국화꽃 잎을 따다가 술에 담그면은 향이 좋은 국화주가 되고, 국화꽃을 말린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는 향기로운 국화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노랗게 익은 유자를 가지고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자를 썰어서 꿀물에 넣고 석류알이나 잣을 띄우면은 새콤달콤한 화채가 만들어집니다. 뭐 국화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놀이 방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방면에는 투호 놀이를 했습니다. 투호 놀이란 작은 항아리나 유리병을 일정한 거리에 놓고 그 속에 화살을 던져 승부를 가리는 놀이를 말하는데, 두 사람이 하거나 또는 편을 나누어서 청색, 홍색의 살을 병 속에 던져 넣은 후에 그 수효로서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입니다. 놀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사마광의 투호격법에 투호놀이 기구에 대한 설명과 노는 법이 쓰여 있습니다. 놀이때 쓰는 항아리나 병의 종류 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화살의 크기 또한 다양합니다. 노는 법은 일정한 장소에 놓은 투호병을 향해서 일정한 위치에서 살을 던져 병 속에 넣는 것으로 살이 꽂히는 데 따라서 득점이 정해지며, 살은 병의 우로 5치가량 되는 데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을 현, 지는 것을 불승이라고 하며 한 번을 2로라고 하는데,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험배, 벌배 등 풍속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중양절에는 과거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처럼 시험을 보는 일을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과목에 따라서 초장, 중장, 종장 세 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대선에는 또 교종과 선종으로 구분해서 뽑았고, 전자는 주로 왕륜사, 후자는 주로 광명사에서 시험을 보았으며, 합격자들에게는 대덕이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자는 합격 증서로 홍패와 토지를 받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관리 후보자들이고 실제 관직에 나가려면 상서 6부 중에 선발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9일 무형문화유산 9월의 셋이 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진금철이었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설레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다면 작사 리해 작곡의 귀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길 바라며 조려화 작사 양춘복 작곡의 리홍관 가수가 부른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우리는 지금 좋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에를 전해드립니다. 안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지춘하 가수가 부른 살기 좋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전국을 대상을 해 공개 입찰을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면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을 해 공개 입찰을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광고를 동시에 입찰,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하여 요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이민법원에서 공부한 성실시행령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에 광고를 동시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클럽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 집안 현관에는요 신발이 넘치고 주방 조리대 위에는요 냄비와 양념통이 가득하며 침실 옷장은 문을 닫기도 벅차고 세탁실에는 빨래가 산처럼 쌓이는데 정작 수납장을 하나도 놓을 공간은 없어서 난감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오늘 우리

그럼 이제 집안에서 첫 번째 공간인 현관부터 가보기로 하겠는데요. 현관은 집의 첫 인상을 결정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 현관은 신발로 넘치거든요. 신발장이 있어도 문을 닫기 어려울 정도로 신발이 쌓여 있고 계절이 바뀌면 신발장 앞에 또 신발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발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현관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할 술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이 접시 그래요. 받침대를 신발 받침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주방에 쓰지 않은 접시 받침대 혹시 있는 건가요?

접시를 세워두는 그 받침대 말입니다. 이것을 현관 신발자 안에 넣어보세요. 접시 받침대 홈에 신발 한 그레를 세워두면 신발이 서로 겹치지 않고 세로로 정렬이 됩니다. 원래 신발자 한 칸에 신발 두 클레가 들어갔다면 이 방법으로 세 클레, 네 클레까지 들어가지요. 접시 침대, 받침대가 없다면요, 책상을 정리할 때 쓰는 책꽂이나 서랍 안에 칸막이도 같은 원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발을 눕히지 않고 세우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옷걸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관에 옷걸이 하나를 걸어두고요. 그 옷걸이에 가방이나 우산, 장바구니를 걸어두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바닥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벽 쪽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접이식 우산이나 에코백처럼 자주 쓰는 물건은요, 바닥에 두면은 발이 걸리고 흐트지기 쉬운데 옷걸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신발장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자주 신는 슬리퍼를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슬리퍼를 바닥에 두지 않아도 되니까 현관 바닥이 훨씬 넓어 보이죠? 그리고 계절 신발을 우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신지 않은 계절 신발은요, 신발장 맨 윗칸이나 현관 쪽 선반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는 신발만 아래칸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신발을 담는 상자가 없다면요, 집에는 종이 쇼핑백이나 택배 상자를 잘라서 신발 한 클래씩 넣어도 좋습니다. 상자 겉면에 신발 이름을 적어두면 찾기도 쉽죠. 네, 이 방법은 돈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신발점 공간을 두 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 집안에서 첫 번째 공간인 현관에서 수납용품 없이 이 공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요, 주방에서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주부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리대 위에 냄비, 프라이팬, 그리고 양념통, 도마, 밥통이 가득 차 있다 보면 요리를 할 때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셨을 겁니다. 주방에서도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접시, 받침대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현관에서 접시 받침대를 신발 받침대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방에서는 원래 용도대로 쓰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접시 받침대를 서랍 안에 넣어주고요. 접시를 세로로 세워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접시를 쌓아두면 아래 접시를 끊을 때마다 위에 접시를 들여야 하고 또 쌓인 높이만큼 서랍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접시를 세로로 세우면은 같은 서랍에 접시를 두 배 이상 놓을 수도 있습니다. 뚜껑이는 반찬통이나 도마도 같은 방식으로 세워두다 보면은 서랍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다음 옷걸이를 주방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주방 벽이나 싱크대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옷걸이에 거리형 집게를 달아서 행주나 수세미, 장갑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전화로 꺼낼 수가 있어서 요리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양념통은요, 한 곳에 모으는 방법입니다. 양념통을 조리대에 여기저기 흩어놓게 되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곤 하죠. 그런데 집에 있는 쟁반이나 큰 접시 하나를 조리대 한쪽에 놓고요, 그 위에 양념통을 모아두면은 양념통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때 쟁반이 없다 보게 되면은 큰 그릇이나 도마 위에 올려두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념통을 흩어놓지 않고 한 곳에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주 쓰지 않은 양념은 아예 우측 선반이나 서랍 안쪽으로 옮겨둬 보세요. 다음, 냉장고 정리도 돈을 들이지 않는 수납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물건이 많으면은 이 냉장고 문이 안 닫히고 또 찬 공기가 새어나가서 전기요금도 올라가게 되죠. 냉장고 안을 정리할 때는요, 집에 있는 그릇이나 접시를 활용해 보십시오. 이 반찬을 그릇에 넣다 보면은 냉장고 안에서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반찬은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고 그릇을 세로로 세워두면은 같은 칸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또 하나, 이 냉장고 문 쪽에는요, 자주 쓰는 것을 안쪽에는 오래 보관하는 것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방금 주방에서 수납용품을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서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또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침실의 핵심은 옷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옷장 문을 닫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옷이 많아서 혹은 정리가 안 돼서입니다. 그런데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도 옷장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옷걸이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네, 옷걸이는 옷을 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옷걸이에 옷을 걸 때 옷걸이 하나에 옷 하나를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그런데 옷걸이를 그대로 쓰다 보면 옷과 옷 사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때 옷걸이를 한 방향으로 통일해 보세요. 옷걸이 방향이 제각각이다 보게 되면 옷이 겹치고 공간을 낭비하기도 하죠. 모든 옷걸이를 같은 방향으로 걸게 되면 옷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공간에 더 많은 옷을 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걸이를 걸 때는 반드시 어깨선에 맞춰 걸어보십시오. 어깨선이 무너지다 보면 옷이 늘어나고 또 옷걸이가 차지하는 공간도 커지게 됩니다. 다음, 옷걸이를 세로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옷장 안에 옷걸이를 하나 더 걸어보세요. 그 옷걸이에 가방이나 스카프, 벨트를 걸어두고요. 그러면 옷장 바닥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우르 올라갑니다. 특히 스카프나 벨트처럼 자주는 쓰는데 정리가 안 되는 물건은 옷걸이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옷장 문 안쪽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자주 입는 옷을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옷을 찾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옷을 세워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옷장 서랍이나 선반에 옷을 쌓아두면 아래에 있는 옷을 꺼낼 때 위에 있는 옷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옷을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게 되면 원하는 옷만 쏙 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옷을 세우는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이 종이 쇼핑백이나 또 택배 상자를 잘라서 옷 한 벌씩 놓고 그 상자를 세로로 세워두면 좋습니다. 상자 겉면에 옷 이름을 적어두면 찾기도 쉽고 또 이 방법은 옷장 서랍 하나에 들어가는 옷의 양이 두 배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옷은 우로 올리는 방법이죠. 지금 입지 않은 계절옷은 옷장 맨 윗칸이나 침대 및 수납 공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입는 옷만 아래칸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옷을 담는 상자가 없다면 집에 있는 여행용 가방이나 큰 쇼핑백을 활용해 보십시오. 여행용 가방은 옷을 담기 좋고 먼지도 막아줍니다. 네, 방금 옷장을 새로 사지 않고 공간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은요, 세탁실과 욕실의 공간 수납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탁실과 욕실은 물기가 많고 또 물건이 작아서 정리가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도 돈을 들이자는 수납술이 있거든요. 먼저 옷걸이를 팔 때 건조대 대신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실 벽에 옷걸이를 여러 개 걸어두고요. 그 위에 빨래를 걸어두십시오. 옷걸이 하나에 빨래 한 벌을 걸게 되면요, 건조대 없이도 빨래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건이나 속옷처럼 작은 빨래는요, 옷걸이에 걸어두면 금방 마르지요. 그리고 옷걸이를 걸 때는요, 빨래를 펼쳐서 걸어보십시오. 접힌 채로 걸다 보면 마르는 시간이 두 배로 걸리게 됩니다. 네, 담 접시 받침대를 욕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욕실 선반에 접시 받침대를 하나 놓고 그 위에 비누나 샴푸, 린스를 세워두십시오. 접시 받침대에 홈에 병을 세워두면 병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정렬됩니다. 또 하나, 접시 받침대에 수건을 걸어두면 수건이 바닥에 닿지 않고 잘 마르죠. 그 다음 옷걸이를 수건걸이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욕실 문 뒤에 옷걸이를 하나 걸어두고요. 그 위에 수건을 걸어두십시오. 수건을 걸 때는요, 반으로 접어서 걸면 더 잘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건은 하루에 한 번씩 바꿔주십시오. 젖은 수건을 그대로 두게 되면요, 냄새가 나게 되고 세균이 번식을 합니다. 방금 세탁

네, 오늘은요, 수납용품 없이 공간을 넓히는 수납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입맛 없을 때 저녁을 먹지 않는 대신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조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과일을 먹을 때의 주의점과 계단 오르기 운동에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입맛 없을 때 저녁 대신 과일을 먹는 건 괜찮을까요? 식욕이 떨어지면 수박이나 다른 과일을 저녁 식사 대용으로 먹곤 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실제로 이런 식사 방식은 성질이 차가워 영양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수박 반통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 단일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반면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완전히 결핍되어 신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또 이렇게 먹으면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키고 내부 습기를 발생시켜 복부 팽만감, 야간 빈뇨, 아침 기상시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소량의 복합탄수화물, 고품질 단백질, 충분한 제철 야채를 포함해야 하며 7, 80% 정도 배부르게 먹고 담백하게 찌거나 삶아서 조리해야 합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야식이나 기름진 저녁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과일을 섭취 시 4가지 건강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에서 350g이며 두 번에 나누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박이나 참외로 정식을 대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섭취 시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여 복통, 속쓰림, 식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과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당대사가 느려져 아침 기상시 얼굴 부종이나 야간 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에 혹은 식후 한두 시간 후에 간식으로 섭취하여 위장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냉동 또는 장시간 냉장 보관한 과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라놓은 수박이나 멜론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상온 보관은 2시간 이내, 냉장 보관은 12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고당분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는 리치, 망고, 룡안 등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 이상이 있는 사람은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은 1회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리치, 룡안, 두리안 등 고열량 열대 과일은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사이에 소량의 과일을 섭취하고 식후 바로 과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로 과일 섭취를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노폭 앤 노리치 대학병원 연구진은 계단 오르기와 심혈관 질환 및 조기 사망 위험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약 1900편의 연구를 검토한 뒤 9개 연구의 데이터를 메타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총 48만여 명으로 참가자들의 나이는 35세에서 84세였으며 53%가 여성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말초동맥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분석 결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근경색과 심부전,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짧게라도 계단을 오르면 일상 속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장점은 별도의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 등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일상 속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소피 페덕 박사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 계단을 이용하라며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걸을 때보다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심박수와 호흡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따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비교적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짧게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상당수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많이 오를수록 좋을까요? 적정량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6개 층을 오를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외에도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최적의 운동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무조건 많이 오르기보다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무조건 적합한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웨어러브 기기 등을 활용해 실제 계단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식의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랩의 핵심 기능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공기 중의 미생물 및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좋은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 없습니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되며 특히 육류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랩을 씌워 냉장고에 애장기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기 전에 완전히 덮여야 하며 신선한 육류는 냉장 보관 시 2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표시된 폴리에틸 렌 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폴리비닐 리튬클로라이드 랩은 짧은 시간에 좋은 가열에만 적합합니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내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야 하며 동시에 랩이 고온의 중요 식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폴리 염화 비닐 랩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유 없는 종아리통이 혈전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매일 5시간씩 누워 휴대폰을 놀던 남학생, 걸을 수 없게 됐다는 화제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절강성 대주의 한 병원은 왕씨 남학생을 진료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창 뛰놀아야 할 학생이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었고 결국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확진받았습니다. 가족의 소개에 따르면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왕 씨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일 평균 휴대전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5시간을 넘었으며 하루 종일 소파와 침대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름 전부터 그는 종아리가 붓고 굵어지기 시작했으며 계속 시큰거리고 걸을 때 통증이 뚜렷하게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지 오래 앉아서 생긴 근육 손상이라고 생각해 쉬면 좋아질 줄 알았으나 불편감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확진받아 긴급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해당 남학생에게 혈전이 잘 생기는 체질일 가능성이 있어 기본 혈전 위험도가 높은 데다 장시간 누워 움직이지 않은 행동이 발병의 핵심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8월 2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오늘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버령 장성하는 조국의 강대한 품이 있기에 그 속에서 행복과 희망과 꿈을 일궈가는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고 감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즐겁고 편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늘은 의만의 글, 위의 할머니의 주방을 준비했습니다. 위의 할머니는 운명하기 몇 달 전부터 병실에서 식물 같은 것이 보인다고 했다.
1: 저 새하얀 벽에 새까만 것들이 가득 붙어있으니 절대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거라. 우리가 공원에서 늘 보던 그런 물건들이 촘촘하게 벽을 장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신기하구나. 너는 보이지 않느냐? 너무 위험하다니까.
0: 외 할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허공에 마구 헛손질을 했다. 그 바람에 링겔 고무 호스가 하마터면 빠질 뻔했다. 알겠어요. 알겠다니까요. 나는 외 할머니를 위로하는 남편 다른 손으로 링겔대를 멀찍이 옮겨놓았다. 집 근처에 있는 인민공원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매일이다시피 찾아가는 아침 운동 장소이다. 나 역시 도시공원 가운데서 이 공원에 드나드는 차수가 제일 많다. 외할머니는 환각 속에서도 이 공원을 거닐고 있었던지 무상한 식물들이 우리를 매몰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식물 덩굴에 휘감긴 나를 구하려고 모지름을 썼다. 폐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외할머니는 신체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못해졌다. 한 번은 공원을 돌고 나서 채소시장에 들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걸음을 옮길 수 없어 길가에 오랫동안 앉아있은 적도 있었다. 그날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쉬엄쉬엄 걸어 겨우 집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그날 집에 오지 못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보니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공원에 다녀온 날이었다. 의사는 외할머니한테 남은 시간이 1년도 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물론 가족들은 이 일을 외할머니에게 비밀에 붙였다. 나는 외할머니네

낡은 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외할머니네 집은 평소에도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어머니와 나, 작은 이모와 사촌 여동생, 외사촌과 사촌형, 이렇게 8명의 식솔들이 3개의 방에 나뉘어 거처했다. 친척들이 외할머니네 집에 모여 함께 산 데는 물론 각자의 원인이 따로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리혼을 하면서 대6살 나이에 어머니에게 딸려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외할머니는 이 대가족의 식사를 혼자 책임졌다. 도란밥은 우리가 즐겨 먹는 주식이다. 돼지 기름에 볶은 마늘을 고르럽게 썬 려포 도란과 함께 버무린 후 그것을 다시 가무스름하게 굽고 양념을 치는데 여기에 밥을 동시에 쪄내면 말랑말랑한 도란이 아라리 익은 밥알과 함께 뒤섞여 고소하기 이를 데 없었다. 뚝배기 음식은 겨울에 해먹는다. 비계와 살코기가 고루 섞인 돼지고기와 절인 물고기 그리고 소금에 절인 오이 껍질을 각기 한 겹씩 차례로 얹어 뚝배기에 넣고 밤낮을 푹 쪄낸 다음 불을 끄고 그대로 두었다가 이튿날 오후에 약한 불에 천천히 더 쪄내야 한다.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기름기가 찰찰 도는 돼지고기에 감칠맛 나는 물고기, 잘 발효된 야채 절임까지 혼합되면 그야말로 천하별미가 따로 없다. 겨울에 난방이 공급되지 않은 남쪽 지방의 한량한 방 안에서 더운 김을 세차게 내뿜는 배불뚝이 뚝배기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외할머니는 스스로도 자신의 음식 솜씨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면 늘 밥상 곁에서 음식 자랑을 하곤 하였다. 일여덟이나 되는 집안 식솔들의 하루 세끼를 할머니는 그렇게 혼자서 책임지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한 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다. 법원의 리혼 판결서에 따르면 아버지는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달마다 100원씩 부양비를 지불해야 했다. 당시 아버지는 비정기적으로 외할머니 집에 들려 나를 만나곤 했다. 집안의 불이 꺼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의 침실로 들어가면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마주 앉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때까지 내가 법원의 리혼 판결서를 가만히 다 들춰보았고 내용을 속속들이 노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리혼에 동의하지 않자 아버지가 암암리에 집 열쇠를 바꾸어 나와 어머니를 외갓집으로 몰아낸 사실까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후에 어머니의 몸에 생긴 어혈도 길가에 넘어져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 생긴 상처란 것도 말이다. 부동산 회사의 공정사로 일하는 아버지는 집을 지을 줄은 알았지만 가정을 경영할 줄은 몰랐다.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보내는지를 이제 네가 철이 들어야 알 수 있을 텐데. 어른들은 나를 보고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치 부모님 리혼에 내가 큰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감정을 숨기고 개인적인 욕구를 억제할 줄 알았다.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게 외할머니 집 베란다에 나가 가만히 눈물을 훔쳤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른다. 꿈속에서도 몇 번이고 아버지가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와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아버지를 문 밖으로 쫓아내면서 우리 몸에는 아버지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소리 높이 외쳤다.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라야 진정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외할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었고 음식이 나의 입맛에 맞는지 내가 배불리 잘 먹었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물었다. 내가 된감기에 걸려 앓을 때에도 외할머니는 그 리우를 따지기보다는 오로지 내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정성껏 돌봐주었다. 그리고 내가 가끔 철없이 굴어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아이들은 몸이 아플 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라네. 외할머니의 이 한마디에는 나에 대한 외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외할머니는 모든 정성을 다해 나를 보듬어 주었다. 나와 같이 길을 걸을 때면 외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동요를 흥얼거렸고 내가 집에 돌아오거나 밖에 나갈 때면 항상 따스한 품으로 꼭 안아주며 자기는 내 생각만 한다고 하였다.

0: 어머니를 불러왔다. 내가 잠에서 놀라 깨어나 보니 외할머니는 몸을 벽에 기댄 채 땅바닥에 털썩 퍼덕거리고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다. 우리는 부랴부랴 외할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신 후 구급약을 대접하고 혈압을 재보았다. 그렇게 잠깐 집에 함께는 동안 나는 외할머니 곁에서 곤히 잠들어왔다. 당시 외할머니는 온몸에 암세포가 확산돼 저녁이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처음에 외할머니는 새벽마다 그래도 한잠 잤구나 하며 나를 위로했다. 그러다가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부터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고 머리만 흔들었다. 얼마 후 외할머니는 끝내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4월에 퇴원했다. 퇴원 전날 외할머니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북경공항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부랴부랴 외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날아왔다. 병원에 들어서니 온 가족이 모두 외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실내 공기가 숨막힐 정도였다. 병실에는 선풍기가 돌아가는 단조로운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1: 이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어떻겠냐?
0: 외할아버지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때까지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물이 끊임없이 외할머니의 혈관 속으로 주입되고 있었다. 바로 이 약물 덕분에 나는 외할머니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녁 10시가 되자 외할머니는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외할머니는 비록 세상에 남긴 것이 없지만 나는 외할머니가 다른 세상에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믿었다. 나는 주방에서 외할머니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 아마도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요리에 애착을 가진 것일지도 모른다. 여행을 떠나면 나는 언제나 당지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평소에 우유류거나 당분이 들어간 음식을 몹시 끓이는 타입임에도 초원에 가면 우유차를 마시고 기타 우유 제품도 입에 댈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초원에서 육류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다. 물론 머릿속에서는 주방을 그리며 그곳의 주인공이 된 나를 상상하기도 했다. 음식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만나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식사가 완전히 끝나는 그 온근 과정이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외할머니에게서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외할머니가 지은 감칠맛 나는 밥의 향기를 되살려내는 것은 물론 정해진 요리법에 얽매이지 않고 식재료와 조미료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요리하는 법도 익혔다. 친구들이 내 집에 찾아오면 그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평소보다 더 많이 더 맛있게 먹으면서 만족감과 소중함을 느끼길 바랐다. 행복감이 드러내는 그 식탁 위에서 삶의 이야기가 거리낌 없이 오가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다. 다른 이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받아들이는 의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식탁에 둘러앉은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성스러운 시간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다름 아닌 나의 외할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외할머니는 부엌에서 나눔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할머니의 밥상에는 온기가 넘쳤습니다. 음식은 먹으면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서 나눈 온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글과 함께 식탁의 정성과 손맛 너머의 온기를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세대들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조국의 77돌 생일을 맞은 오늘 사랑스런 우리 조국에서 우리 모두의 꿈을 그려가고 그 꿈을 키워간다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에서는 당과 어머니 조국의 따스한 품을 그려보고 그 품 속에서 발전해가는 우리 고향의 모습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김종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 보내드립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저곡의 전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익숙한 멜로디의 가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정근 작사, 송대윤 작곡의 인민들은 그 빛발 안고 삽니다. 보내드립니다. 송대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당과 조국의 따스한 품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국이 더욱더 번영 부강하길 바라면서 뒤 행복 작사 정진옥 작곡의 사랑하는 나의 조국 보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시기 북경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보는 것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리처력 가수가 부른 북경에 가고 싶소 보내드립니다.

유설 임원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저 국땅은 어디 가나 내 고향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남성 테너들이 부르기 좋은 서정가요로서 예술성이 짙은 작품입니다. 김청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저곡의 품 속에서 행복을 한껏 누리며 멋진 삶을 갖고 가길 바랍니다. 김경련 작사, 안국민 최령국 작곡의 저곡의 화원에서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죽을 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이 되는 기념일인데요. 세순국 창건 77돌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오늘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은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줄 따뜻한 동화, 유용한 상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답니다.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상상력을 키우고 고장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돕고 단결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멋진 자연과 위대한 문화유산에 관한 상식을 함께 배워볼게요.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조국 발전의 따뜻한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제일 좋은 내 나라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동화는 오성 붉은기와 마을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골 마을에 민수가 살고 있었어요. 민수는 마을 언덕구에서 나부끼는 오성 붉은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잔치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행사장 꾸미기, 꽃밭 가꾸기, 노래 준비까지 할 일이 많고도 많았죠. 친구들은 각자 할 일을 찾아 열심히 움직였어요. 민호는 그림을 잘 그려서 조국의 아름다운 풍경 그림을 그렸고, 친구 수연이는 동료를 불러서 행사 무대를 준비했어요. 힘든 일이 생겨도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면서 힘을 모았어요. 또 어떤 친구는 길가 쓰레기를 정리하며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었답니다. 같은 날 오성 붉은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모두들 다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민수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고장을 아끼고 친구들과 힘을 합쳐 좋은 일을 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조국의 모습이랍니다.

네, 오성붉은기와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부강해졌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일상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주변을 아끼고 친구와 서로 돕는 작은 행동이 바로 애국의 시작이랍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멋진 자연과 위대한 문화유산에 관한 상식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명소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만리장성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대한 건축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어요. 또 우리나라 나아가 아세아조에서 가장 긴 장강은 중화민족 문화를 꽃피운 중심지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오래전 선조님들은 이 땅에서 다양한 생활 풍습을 만들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전통 예술을 후대에 널리 전해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문화유산과 자연을 아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애국하는 실천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동요 참 좋은 나라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장강입니다. 친구들 정답 맞췄나요? 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늘 기억하고 아껴주세요. 자, 이제 마음 전달 우체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대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꼭 거창한 일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작고 소소한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길가나 공원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바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고장을 예쁘게 보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전통음식을 직접 체험해보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소중한 문화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중화민족의 멋진 문화를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문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랍니다. 세 번째, 서로 다른 민족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에요.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웃고 공부하는 단결된 모습은 모두에게 힘이 된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손잡고 도와주면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바른 마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배운 지식을 잘 익혀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면 미래의 우리나라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아주 큰 힘이 되는 거랍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푸르른 조국을 들려드립니다.

0: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탐정이 파헤칠 조제는 우리 주변에 숨겨진 조국 발전의 따뜻한 비밀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매일 다니는 넓은 길, 뛰어놀 수 있는 깨끗한 공원,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지식을 배우러 다니는 학교 등 일상 환경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꼬마 탐정이 되어서 그 비밀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땀방울을 쏟는 노동자들,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사 선생님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셔서 우리의 행복한 생활이 있는 거랍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세대를 이어가는 꿈입니다. 세종국 창건을 위해 피 흘려 싸워온 혁명 선열들로부터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해 땀방울을 쏟아온 한 세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이 있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미래는 바로 우리 친구들의 손에 달려있답니다. 우리가 꿈을 키우고 열심히 배우면 조국은 더욱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단결의 마음입니다.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돕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조국은 더욱 튼튼하고 따뜻한 것이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우리 조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랍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특집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우리 조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더 멋진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상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로금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오늘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네, 여러 가지 건강 상식들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우리 갑상선하고 갑상선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0: 네.
1: 에, 갑상선이라 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아주 중요한 선체기관입니다.
0: 네.
1: 보통 보게 되면 내분비 기관에 속하는데 많은 분들이 갑상선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경부라는데 목에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갑상연골이 있습니다. 그 아래측에 위치해 있는데 기관지 옆팔에 있습니다. 예? 그럼 어째서 갑상선이라고 붙였겠는가? 여러분들이 흥취를 가지겠죠?
0: 네.
1: 그 갑을이라는 갑자를 썼는데 말이죠. 그 모양새가 말이죠. 예, 나비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예? 후대.
0: 네.
1: 또한 말이죠. 옛날에 전사들이 말이죠. 싸움에서 쓰는 방패와도 비슷한 특점이 있습니다. 방패 둔자라는데.
0: 네.
1: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갑상선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남성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몸 앞에 뽀록하게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후결이라 합니다. 그 후결 아래편에 대개 말이죠. 2cm나 3cm 그 부위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어째서 중요한가? 예. 갑상선이가 말이죠. 이 갑상선은 우리 유기체에서 이런 작용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라든가 단백질을 제조하는

0: 이런 공능이라든가 또 기타 호르몬은 말이죠. 예. 조절한 이런 말이죠. 공제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사용한다 할 때 이 갑상선 공능이가 빨리 사용하는가 늦게 사용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예. 갑상선은 말이죠. 어떤 갑상선 소를 사용하는가 예. 어떤 분들은 화음을 해보면 보고단을 가지고 오지요.
1: 네.
0: 그러면 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말이죠. 하늘로 산된 자단산 외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티스가 있습니다. 예. 스된 자단산 외안산. 예. 그래 환자분들이 보고단을 가지고 어째 내 티산이 높고 티스가 높은데 도대체 무슨 진단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이것이 갑상선에서 산재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질병이라 할 때는 우리 림상에서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내과 질병에 속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갑상선 염증이라든가 그게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급성 갑상선염, 만성 갑상선염, 아급성 갑상선염, 교본 갑상선염, 예, 하늘로 초본 자단선염이 있는데 이거는 주약의 내과 질환에 속해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또 예, 외과 질환에도 말이죠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상선 종대, 갑상선 종류. 또 갑상선 종류는 구체적으로 말이죠. 량성 종류, 악성 종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1: 네.
0: 아, 그래 보통 보게 되면 내과 질환에 말해 속하는 갑상선 질병은 그 갑상선 공능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상하게 번져집니다. 예? 갑상선 공능이 항진되었다거나 혹은 저하되었다거나 예? 그 다음에 외과 질환에 속하는 갑상선 질병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한다 할 때는 갑상선 공능이가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떨 때는 서로 전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갑상선 질병이 아주 많은데 우리가 림상에서 무슨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은 증상이 명확하지 못할 때에는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최근에 우리 티젠 중신에 연변병원 같은 이런 티젠 중신에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 갑상선 질병에 걸린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 대개 말이죠 17.8%를 차지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 있는가 하게 되면 본인이 이 병에 걸린 지 며칠이라든가 몇 달이라든가 몇 년 되는데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렸지만은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하지 않지요.
1: 네.
0: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우리 봅시다. 어느 날인가 말이죠. 이 목이 말이죠. 갑상선 부위가 불어납니다. 종대가 합니다. 결계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중시를 못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때인가 이거 종대가 심해지게 되면 압박 증상이 생깁니다. 무엇을 압박하는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관지를 압박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관지를 압박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겠지요.
1: 네.
0: 숨이 차겠지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또 식도, 일명 식관이라도 하는데 식도를 압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음식을 잡실 때 음식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주 불편한 감을 듭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말이죠. 후반신경이라 하는데 후반신경이 이걸 또 압박할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쉰 목소리 납니다.

0: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죠. 아, 또 말이죠. 혈관을 눌러놓을 때 있습니다. 아, 야포시효관에. 그럼 어떻습니까? 아, 정맥 아, 확장. 이런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가 통증이 나타나고 화물 회복이 되면 갑상선 공능이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예,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라든가. 그리고 또 말이죠. 기타 증상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러면 얼굴이 부어납니다. 예, 면부 후종에 목소리가 개변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갑상선 결절이나 이런 질병을 말이죠. 진단을 받는다면은 제때 치료해드리는 것이 방향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문제인가 비료로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을 제때 치료를 해드리지 않게 되면 악성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갑상선 암이라든가. 예.
1: 네.
0: 예. 그리고, 예, 갑상선 기능 항진화 병변이 있는데 이런 병을 제때 치료를 해드리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 우리 알아 봅시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을 제때 치료를 해드리지 않게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계통에 손해를 줍니다. 아, 우리 그러면 하나하나 말이죠. 따져나갑시다. 하나는 심혈관 계통. 아, 심혈관 계통에 손해를 준다 하게 되게 되면 보통 보게 되면 심유리가 말이죠.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0: 예, 너무 빨리 뛴다거나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이내과에서는 심계정중증이라 이런 걸 일으키는데 그리고 더 심할 때는 심력 쇠갈증을 일으킵니다.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럼 또 신경계통에 손해를 줄 때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걸린 환자들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하게 흥분 상태에 잘 빠집니다. 예, 흥분된단 말입니다. 예.
1: 네.
0: 어떤 분들도 말이야, 흥분됐다가도 또 말이야, 정사가 절약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소침해 있고, 예. 그러면서, 예, 우리 중이내과에서 말하는 말이죠. 부매의 불면증. 그러니까 서의에서 말하게 되면, 예, 완고성 실면이라든가, 예, 번조 불안하는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아, 또 소화계통 손해를 줄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에, 유기체의 아, 대사를 말이죠. 신진대사를 빨려줍니다. 가속화해줍니다. 아, 가속화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자주 합니다. 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되면 호흡곤란도 있고 질식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기타 말이죠. 계통에 손해를 줄 때 있는데 우리 증상을 보게 되면 예, 어떻습니까? 근육이가 맥이 떨어집니다. 예, 아무리 힘을 쓰자 해도 힘이 없거든요. 환자들 보통 보게 되면 사맥이 나른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서의에서 말하는 골질 소성증이라든가 이런 병증을 일으킵니다. 또 말이죠. 이 질병에 대해서 증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더 심할 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오는 외상 위험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열이 심하게 나타나고 콩알 같은 냉담이 나고 심혈이 아주 빨리 뛰고 초조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혼미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 폐수종이라든가 뇌수종이라든가 신공능 쇠갈증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요 갑상선 기능항진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발생하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예. 그럼 갑상선 기능저하는 또 어떤가? 예?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이런 문제를 초래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심혈관 계통에 문제를 발생합니다. 에, 심표에 말이죠. 적약이 생겼나든가, 예? 예. 혹은 심력쇠갈증을 일으킨다든가, 관심병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발생합니다. 더 심할 때는 점액성 수종으로 일으키면서 혼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체온이 내려가고 예? 표정이 딱막해지고 예? 심지어는 제때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배인상 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특별히 갑상선 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네, 계속되는 청취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갑상선 기능 저하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불육증을 잘 일으킵니다.
0: 네.
1: 그리고 여성분들은 불임증이 잘 인기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지력장애가 옵니다. 지력장애. 지금 보게 되면 보통 한상이 부부가 하니 아이를 하나 기르는 폐단이 많은데,
0: 그렇죠.
1: 이 하나 기르는 아이가 말이죠, 지력장애가 오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키가 자라지 못하고,
0: 네.
1: 아이셨더니. 그리고 더 심할 때에는 밤에 잠을 자거든요. 잠자는 과정에 어떻습니까? 호흡정지증이 나타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예.
0: 네.
1: 그리고 근육이라든가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가 말이죠, 맥이 없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통증을 느끼고, 더 심할 때는 경련현상도 있고, 수종현상도 있고,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0: 네, 효과도 참 엄중하네요.
1: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때 말이죠, 확진을 하고 말이죠, 정확한 치료 방법을 채용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말이죠, 갑상선 염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도 소개.

0: 했지만은 급성, 예, 갑상선염, 만성 갑상선염, 예, 그리고 아급성 갑상선염, 예, 교번 갑상선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제때마저 치료를 해드리지 않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이런 또 말이죠 병증을 일으킵니다.
1: 네.
0: 더 심할 때에는 폐혈증까지 일으킵니다. 빨실증, 예,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의 기관을 말이죠 손상주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갑상선 염증을 제때 해결해드리지 않게 되면 양위라든가 조설 현상이 생깁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월경이 말이죠 거르지 못합니다. 부퇴, 외진 부퇴. 예. 월경 수량이 아주 감소되고 심지어는 폐경 현상까지 일으킵니다. 어린이들 경우에는 생당발육의 저해를 받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점액성 수종 현상이 생기고 심할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주위의 부분 인근 조직의 압박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라든가에 음식을 생길 때 툰냉 이 삼키는 것이 아주 곤란해지고 더 심할 때는 혼미에 거지 빠집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갑상선 암증, 예? 암증, 예? 자장시한 아이라는데 이 갑상선 암증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링근 조직을 말이죠 침범하죠. 그 암세포와의 이렇게 되면 그 침범받은 그 조직에 일련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보게 되면 갑상선이가 기관지 옆팔에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기관지를 또 압박하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그리고 후반신경을 눌러놓을 때는 성대가 개변됩니다. 목소리가 변화됩니다. 더 심하게 된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식도를 넣어놓게 되면 음식을 삼키는 것이 아주 말이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이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계통에 말이죠 이 암세포가 쫙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계통에 침범되면 그 계통에 일련의 문제를 발생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사망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시간을 짜내서 이 갑상선 염증이 아주 많은데 그 많은 중에서도 우리 교번 갑상선 염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교번 자장시한 예언하는데
1: 네.
0: 그러면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이 질병을 말이죠 만성 림파세포성 갑상선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1: 네.
0: 그럼 무슨 질병인가 도대체? 이런 질병입니다. 일종 말이죠. 자체 면역성 질병이라 합니다. 자체 면역성. 냄새를 보게 되게 되면 보통 말이죠. 30세 내지 50세 여성분들이 이 질병에 잘 걸립니다. 30세 내지 50세 분들의 무엇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걸 말이죠 우리 연구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발병이 말이죠 아주 은폐적으로 발병됩니다. 예, 모르게 아주 모르게 또 아주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 질병에 걸려도 환자분들이 걸렸는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 병원을 오지 않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증이 아주 길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임상 표현을 나타내는가에 갑상선이가 미만성 종대를 일으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목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라든가 사지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붓는 감이 납니다. 종창 현상이 생깁니다. 예.
1: 네.
0: 또 어떤 분들은 비교적 수단은 적습니다.

0: 섰습니다. 에, 갑상선 체내에서 말이죠. 엄중한 말이죠. 섬유화 개변이라는가 이런 것을 이기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만지해보게 되면 아주 돌을 만지는 것처럼 바위를 만지는 것처럼 이런 땅땅한 이런 말이죠. 에, 모습을 나타냅니다.
1: 아, 딱딱하군요.
0: 예, 그리고 그 주위에 조직하고 점착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진행성 압박 증상을 나타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네. 기관지를 압박하면 호흡곤란이 생기고 식도를 압박하면 음식을 삼키는 곤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음을 해본다 할 경우에는 티산이라든가 티스가 올라가는 말이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급성 갑상선염, 병독성 갑상선염, 유과종성 갑상선염, 거세포성 갑상선염 이런 염증이 또 있습니다. 중요하게서는 뭐라는가 하게 되면 잉용이랍니다. 영용. 예? 이 갑상선염은 말이죠. 역시 30세 내지 50세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럼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게 되면 처음에는 최근에 감기를 했던가 혹은 목난지 났다거나 우리말 하면 인후통통 이런 병사를 말이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혹은 말이죠 편도선염이나 인후염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말이죠 갑상선 부위에 결계가 나타납니다. 보통 보게 되면 덩어리라 하는데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그 부위가 맞아 벌겋기 이거 오릅니다. 따갑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고 종찬 형상이 생깁니다. 저도 임상에서 이런 환자들 드문드문 목격하는데 그 통증이 맞아 그 부위가 아픈 분들도 있지만은 귀까지 연락처가 연결된단 말입니다. 연루된단 말입니다. 귀가 아프다. 예? 그럴 때 어떨 때는 말이죠. 오진을 하기 쉽습니다. 귀기관에 염증이 생겼는가. 중얼엔 과열도엔 그건 아니거든요. 이 갑상선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세입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럼 이 영웅이라 하는데 아급성 갑상선염이가 어떤 원인으로 인기되는가? 우리 중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봄계절은 어떻습니까? 바람, 펑, 바람이란 사기가 유기체에 침범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풍열 화독일로 인해서 이 갑상선염증이 또 인기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 원인으로 인기되는 것이고 그럼 내적 원인 그럼 그 계절에 모든 사람들 다 갑상선염이 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주의하기는 또 내적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중의학에서 사람이 정서를 이렇게 나눕니다. 희노우사비공경이라고 해요. 신우유스비공증 이거 바로 칠증이랍니다. 이 칠증이가 너무 과하거나 너무 차하게 되면 또 말이죠 이런 갑상선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 원인도 중요하겠지만은 본인이가 이 질병을 방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정서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거나 과하게 쓰거나 성질을 과하게 내거나 너무 새침해 있거나 이러게 되면 또 갑상선염증을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림상에서 대개 보게 되면 이런 증세 표현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세를 나타낼 때이 되면 제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확진을 못 받았을 때. 네, 근데 봅시다. 최근에 어째서 내가 맨 안에 맥이 떨어지는가. 설사.

0: 를 잘하는가, 예? 기억력이 감퇴되는가, 예? 아, 남이 무슨 말을 하는데 반응이 차는가, 사이언스도 네. 그 다음에, 아,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아주 우울해 있습니다. 예? 아주 확실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잠을 자기 싶은 생각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 뭐, 음식은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이제 체중이 불어나는가, 예, 변비증이 생기는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월경이 고르지 못한가, 예, 이럴 때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녹색은 연변의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3: 생태는 연변의 보기한 자원입니다.
2: 봄에는 봄나들이로
3: 여름에는 피서로
2: 가을에는 단풍 구경으로
3: 겨울에는 빙설로
2: 사시절 매력적인 연변이
3: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한층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 연길 녹화미화 행동으로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한층 제고합시다.
4: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이고, 9월 30일은 우리나라의 13번째 열사 기념일입니다. 이날 오전 주밋 연길시 인민 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연변혁명 열사릉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 주당의 부석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 주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은 로전사, 로동지, 열사 가족, 연길시 사회 각계 간부 대중 대표들과 함께 인민 영웅들에게 꽃바구니를 진정해 혁명 열사들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고 영렬들을 애도했습니다. 지푸른 송백에 둘러싸인 연변 혁명 열사 릉원은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열사 기념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인민 영웅들을 향한 꽃바구니 진정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장병들은 힘차고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기념비 앞까지 나아가 정숙히 섰습니다. 격앙된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고 격앙된 노랫소리는 기념비 광장 상공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 재창이 끝난 뒤 모두는 숙연히 서서 중국인민 해방사업과 공화국 건설사업을 위해 영영하게 헌신한 열사들을 위해 묵도했습니다. 묵도를 마친 후 소선대원들은 열사 기념비 아래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 노래를 부르고 소년 선봉대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렁차고 생기 넘치는 노래소리에는 혁명 선열들에 대한 숭경의 마음과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려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절한 헌화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호가복, 최홍성,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각계 대표들은 앞

0: 앞으로 나아가 옷바구니 앞에 멈춰서서 댕기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어 전체 인원은 천천히 기념비를 돌며 렬사 기념비를 우러러보면서 혁명선열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생사를 도외시한 순관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의식에 참가한 간부 대송들은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혁명선열들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면서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선열들의 순관 품성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양하고 당의 사업과 연변의 도약 주호를 위해 계속 분투해 실속 있는 사업 성과로 이 홍색 옥토에 잠든 선열들의 충혼을 위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리석인 진공래가 꽃바구니 진정식을 사회했습니다. 주국 관련 지도 일꾼, 주당의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로 전사와 로 동지, 렬사 가족 대표 및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 공안 간부 경찰, 부대 장병과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의식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9월 30일 주당의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하여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선진제조업 대회 정신, 9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 습금병 총서기가 아홉 번째 중국 농민 풍수절을 맞으며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금병 총서기가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할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와 평안 중국 건설 4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조의 관찰 실시 의견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에서는 또 최근 전주 고정자산 투자 안정과 고업경제 운행 안정 관련 삿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국경절 기간에 소비 촉진 활동 배치, 문화관광 활동 배치, 안전생산 삿배치 관련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병 총서기가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관해 내린 중요 지시는 선진제조업을 발전시키는 중대의 방향 경로와 중점 인물을 깊이 논술했고 우리 당의 선진제조 발전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는 바 강한 전략성, 지도성,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금병 총성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전국 선진제조 대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실물 경제를 토대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것을 기원지하며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발전 방향을 확고히 하고 현재 실적에 맞게 종합적으로 시책하며 정밀하게 힘을 내어 선진제조업을 골간을하고 연면 특색을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전통 산업 개조 승격을 다그쳐야 합니다. 담배, 중의약, 광산물, 식품, 방직, 복장 등 기존 산업 토대에 입각하여 산업 사슬 보완, 강화, 연장,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화, 녹색화, 기술 개조를 깊이 실시하며 제조업이 산업 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이 되고 가치 사슬의 상류로 매진하도록 추진하여 산업의 강인성과 경쟁력을 부단히 증강을 하고 연변 제조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전략적 지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묶으며 군집화 발전을 추진하는 발전 구상에 따라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 미용, 신장비 등 오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세분가공,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대상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미용소진건설을 힘써 추진하여 신흥산업이 군집화 발전 태세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연변제조업의 새로운 장성극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현대봉사업의 심층융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면의 지역위치, 산업, 인문 등 비교 우세 의탁을 해 제조업과 연구개발 설계, 현대 물류 창고 수송, 상무 봉사 등 현대 봉사비 심층적으로 서로 융합되고 결합 공생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제조 플러스 소프트웨어 봉사 플러스 데이터 운영 플러스 정경 응용 융합 발전 모식을 적극 육성하고 공유 제조, 요연 제조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을 탐색하여 연변 제조업의 발전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평안중국건설사업회에서 우리주는 연소 세 번째로 평안중국건설시범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주 평안건설사업에 대한 당정의 긍정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각급 당위의 정부에서

0: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분발하며 습근병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평안중국건설 사업의 포치 요구에 따라 총체적 국가 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며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관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정치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각종 침투 파괴 활동을 엄밀히 방비 타격을 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당정군 경민 5위일체 합력 변경 7위 기제를 완산하고 국가 정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 민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안정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수호 책임제 규정을 참답게 실시하고 안정 관련 중대 사건 복귀 기제를 건전히 하며 사회 안전 위험 감시 예비 경보 체계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상시적으로 잘해 중대한 집단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 치안 종합 치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치안 전반 예방통제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폭력배의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심화하며 총기 폭발물 관련 보험제와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범죄 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중대한 악성 형사 사건과 개인 극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엄밀히 방지해야 합니다. 화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단단히 드러지고 난관 공약 태세를 유지하며 실속 있게 일을 하는 작품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공업 운행, 문화 관광 소비 등 중점 임무를 서둘러 착실히 추진하고 사사분계 힘써 분투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고 더 우수하며 더 좋게 발전하도록 추동을 하여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다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상건설의 유효 시공 시기를 다잡아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이기, 연결 롱마트 디지털 지능 산업단지, 왕청 중저에너지 축적발전소, 안도 신보 음료, 도문 중탄명신 탄소섬유동 대상건설을 다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합방전력고봉 부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진흥에너지축적발전소, 왕청저온유통체계 집산배급중심 등 대상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주동을 하고 훈춘방천고속도로, 왕청목단강고속도로, 도나 334국도 개조 등 대상에 시공진척을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삼량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해 공업운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중점 기업에 대한 배치 분석을 일정 강화하고 기업들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생산을 멈추지 않도록 격려 지원해야 합니다. 화강약업, 민덕생물 등 재피해 기업들이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연결을 전개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되고 통계에 편입되도록 추진해 공업의 기본면을 전력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을 하여 농업 장생을 촉진해야 합니다. 가을 알곡 통계 편입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 목축업 장생을 안정시키며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연간 농업 증산 효율 제고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여 건축업과 부동산업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매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실시하는 요리한 기회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세 감면, 개발 기업 가격 혜택 등 우대 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건축업 생산의 순위를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관광객 유동 고봉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상업무역 기업들이 가격 혜택과 공동구매 세트를 내놓도록 인도하며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해란의 운치, 내로 한마음 등 명절 경축 행사를 알선대로 잘 조직해야 합니다. 교체 시전,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황금 연휴에 소비 잠재력을 일정 방출해야 합니다. 국정절 연휴 기간에 안전과 안정을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중점 분야, 중점 부에 초점을 맞춰 도로 교통, 공업 광산 기업, 가스 소방 등 중점 분야의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중특대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견결히 피면해야 합니다.
1: 주당이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의 주재하에 9월 29일 16기 주인민정부 제8차 전체 확대 회의 및 렴정 사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홍성은 4.4분기에 관건적 단계를 단단히 들어지고 기세를 드높여 힘차게 난관을 돌파해 연간 발전 목표를 기한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통계 납입을 다잡으며 중대 대상 난관을 공략하고 대상 기획을 잘해 유효 투자를 힘써 확대해야 합니다. 감소량 통제와 잠재력 발굴을 중시하고 중점 공업 분야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며 새로 규모 이상 기업에 편입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재해 피해 기업의 운영 능력을 힘써 회복해 공업 경제의 안정장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성 공업 발전에 더욱 많은 증가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시장 수요를 방향으로 특색 소비를 진작시키며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용납을 심화하고 소비 촉진 활동을 잇따라 전개하며 한도액 이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여러 가지 조치로 봉사 공급 능력을 높임으로써 연변의 소비 열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식량 안전을 견결히 확보해야 합니다. 농업 산업화를 다그쳐 추진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 향촌 지능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세 자원을 통괄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개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충분히 연결하며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다그쳐야 합니다. 개방 플랫폼을 강화하고 대외 무역 규모를 확대하며 대외 교류를 강화해 통로 경제가 통상국 경제, 산업 경제로 전변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개방 발전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대외 개방의 실효를 증강해야 합니다. 생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개 산 리념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오염 예방 퇴치를 잘하고 생태 환경질을 높이며 생태 제품의 가치를 발굴하고 탄소 감소, 오염 감소, 녹지 확대, 성장을 협동 추진해 연변 발전의 바탕색을 더욱 빛내야 합니다. 민생을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 문제로부터 착수해 기본 민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시 농촌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하며 사회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대중의 행복지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전면 관철해야 합니다.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재정금융 분야 위험을 경계 해소하며 안전 생산과 재해 방지 감소를 잘해 사회의 안정 단결을 전력 수호하고 량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확실하게 틀어지고 실속 있게 일하는 것을 직책리행 전반 과정과 사업 발전 각 방면에 관통시키고 고효율적으로 재반 사업을 잘하며 사업 교류를 엄숙히 하고 정무 봉사를 최적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렴결하게 사업해 실천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합격된 답안지를 내놓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 리시가, 부주장 문금철, 정권, 두경국, 오해생,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일부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주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 분 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0: 중공연변 주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한 연변의 얼굴이 되어 고향 이야기 전달 주직속기관 청년 간부 종업원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제 선전 강연 전시 공연이 9월 29일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예선 및 정밀 연습, 집중 연습, 집중 전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됐으며 조직 속 각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이 적극 참가했습니다. 최종 14개 우수 종목이 집중 전시 공연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전시 공연 현장에서 주당이 선전부, 주당이 통전부, 주총공회, 연변일보사, 주사법국 등 조직 속 기관과 사업단의 청년 간부들은 본직에 입각하고 고향의 뿌리를 내려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라는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역사 기억, 문화 전승, 발전 성과, 선진 본보기, 가국 정회 등 5대 주제를 중심으로 연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생동한 실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 전시, 민속공연, 실물기록 상황극, 실황송, 소통식 강연 등 다양한 형식을 교묘히 융합해 청춘의 시각으로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 전성, 시대 발전 이야기를 정감 있게 들려주면서 조직 속 기관 청년 간부와 조무들의 앙양된 정신 상태와 단결 분투하고 담당 실천하는 양원 정신 풍부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지련한 각출 거쳐 활동에서는 최종 1등상, 2등상, 3등상과 우수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 종합보장중심 부주임 리우항입니다.
2: 주한민족
0: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통전 간부들에게 있어서 민족 단계를 수호하고 민족사업을 잘하는 것은 응당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 대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일상적인 방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감동적인 인물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연변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온 가장 생동한 주석입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민혜였습니다.
3: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4: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4: 고향은 지금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올해는 조아이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77년 조국은 가난과 락후에서 벗어나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일으켰고 우리 연변의 들판에도 그 눈부신 발자취가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또한 지금 이 계절은 땀과 정성으로 일군 풍년의 계절입니다.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옥수수 밭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 가을,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농업 정보를 전해드리고 이어서 14호 기간 연변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15

4, 5개년 시기의 발전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업정보입니다.

농촌 경제발전의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경제체제를 보완하고 농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 및 발전시킵니다. 농업의 종합생산능력과 품질효익을 향상시키고 량곡 등 중요한 농산물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보장합니다. 국민경제 발전과 인민들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농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농촌 로렉의 다경로 취업을 촉진하고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합니다. 도시와 농촌 격차와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도농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점차적으로 농업농촌 현대화를 실현합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농업법에는 총칙, 농업생산 경영체제,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가공, 량식안전, 농업투입과 지지, 보호, 농업과학기술, 교육과 인재 및 토지 등 농업자원보호, 농업의 친환경발전, 농민권익보호, 농촌경제발전, 감독검사, 법적책임, 부칙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전 중국 농촌 발전 보고 2026 발표회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보고는 한 개의 주요 보고와 19개의 전문 보고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농업 농촌 현대화의 결정적인 진전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목표는 바로 농업 농촌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태를 개변하는 것입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 현대화가 사상 가장 좋은 발전 단계에 있지만 역사적인 깊이와 전역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지연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화의 발전 목표 달성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에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를 더 잘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해결 방안을 전망적으로 계획해 농업농촌 현대화를 일체화로 추진해야 합니다. 총체적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촌 인구와 촌마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 혁신과 개혁심화의 동력 엔진을 강화하고 량곡과 주요 농산물,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 도시와 농촌 요소의 유동과 융합발전의 제도적 공급, 향촌의 근성발전과 치리존안의 기초적 보장을 튼튼히 구축합니다. 안정적 생산과 공급 보장 및 구조의 승격, 능률 향상과 공평한 공유, 신질 생산력 발전과 신형의 생산관계 조정 등 중요한 관계를 총괄해 중국식 현대화의 우세를 빌어 디지털화, 스마트화하고 인문학적이고 건전하고 공동부여하는 현대화 농촌을 힘써 건설합니다. 19개 주제보고는 변화식 특별편, 변화 대응편, 변화 추구편 등 3개장으로 나누었습니다. 변화 식별편은 향촌 인구, 마을 구도, 농업 노동 생산률 등 관건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 변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식별했습니다. 변화 대응편은 경작지의 질을 높이고 농촌 자원의 요소를 활성화하며 향촌 지능의 투자 및 용자 체제를 혁신하는 등 중대한 핵심 조치를 둘러싸고 체계적인 대책을 제기했습니다. 변화 추구편은 현대 봉사업과 현대 농업의 융합, 향촌 사회 치리 체계, 농촌 양로 봉사 등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예측성 해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0: 사로 목표, 종점 임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4호 시기 각 지역과 각 관련 부분은 디지털 향초원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정책 협동, 조항과 지방의 연동, 여러 측의 참여를 강화해 디지털 향촌의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이 급속히 일어나고 농촌의 생산 생활 방식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디지털 향촌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의 발전 목표와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는데 이는 15차 오개년 시기에 디지털 향촌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디지털 향촌 발전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향촌의 신형정보 기반 시설이 최적화되고 보완되며 향촌 산업의 디지털화, 향촌 건설의 정보화, 향촌 관리의 지능화 수준이 뚜렷이 제고되고 디지털 향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제가 더욱 건전해져 농민 대중이 정보화 발전 성과를 공유하는 가운데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이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5개 면에 24개 중점 임무를 배치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향촌 발전 기반 강화, 향촌 산업 디지털화, 향촌 건설 정보화, 향촌 관리 지능화 수준 향상, 디지털 향촌 발전에 내생 동력 격발 등이 포함됩니다. 제27회 전국 비료 정보 교류 및 제품 교육회에 따르면 10여 개 단위 100여 명의 기술 일꾼들이 공동 노력으로 데이터의 활성화, 모듈의 정밀화, 기술의 최적화 3대 특징을 구비한 스마트 비료물 대형 모듈 1.1 버전이 완수됨과 아울러 23개 성에 근 150명 농업 기술 일꾼이 내부 측정과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 버전이 농업 기술 일꾼들에게 보조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스마트 비료물 대형 모듈의 봉사 군체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농업 기술 일꾼의 방향성 시험 사용 버전을 개발해 보급 체계가 기술 봉사를 전개하는 데 보조적인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농가 봉사 버전을 개발해 규모화 재배 후 가정 농장, 전문 합작사 등 신형의 경영 주체가 비료물의 정확한 관리를 실행하는 하는데 결책 참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후 광범한 농민 사회 대중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대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중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농업농촌부,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최근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을 연합으로 인쇄 발부해 15차 5개년 시기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관한

0: 올해는 조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77년 내 우리 연변은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당이령도 하여 우리 연변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고 민속이 단결되고 인민이 안거라급하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농업지구인 연변은 당의 민속정책이 빗발하에 농업교육기구, 농업과학연구 단위와 기술보급대어가 형성됐고 방대한 농업과학기술 일꾼들이 농업과학기술 사업을 활발히 벌려 농업생산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의 북방비어농사의 대표 인물이며 중국농업과학원 특별초청연구원 최숙성, 고한 산간지대의 농민비어 육종가 류창근 등 많은 연구일꾼들이 노력하에 연변은 국가 북방비어 원산지로 됐으며 몇 세대의 과학기술일꾼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육성한 보람으로 연변 사과배는 북방배이왕 국가 원산지 보호품종으로 됐으며 연변에서 육성해낸 연변소는 고기 품질이 월등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농업은 높은 소출 고효과성 창출의 시대에 진입했는데요. 이 모두가 농업연구일꾼들이 연구성과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변농업과학원 현영실 부원장과 함께 우리 주에서 14호 기간에 이룩한 농업기술 성과 및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연변농업과학원은 우리 주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농업연구 전문 단위인데요. 연변농업과학원이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연변저선적자치주 농업과학원은 주내 유일하게 새품종 육성, 신기술 연구, 신제품 개발,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농업과학 보급을 한데 아우르는 종합성 공익 일루 농업과학연구사업 단위로 현재 재직 인원이 83명입니다. 연변농업과학원은 길림성 반상구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연변특색산업과학연구 난관 해결에 힘을 쏟고 있고 벼, 감자, 사과배, 식용균, 담배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지역 핵심 우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성과 우리주의 양식 증산, 농업 효율 제고, 농민 수입 증가와 농촌 경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연구원에서는 종자 산업으로부터 시작해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면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체현되는지요?
1: 14호 시기 우리 원은 주 당위, 주 정부의 정확한 령도와 주 농업 농촌국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습근편 정석이 여바 룸은 시에자의 따디상이란 주요 지시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연변 자연 조건과 우세로부터 출발하여 전주 농업산업과학기술 수요에 긴밀히 부합되는 새품종 육성, 시범기지 건설,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 등 방면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네.
1: 첫째는 산업기술 난관 해결에 집중하여 자주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성주 및 기업 귀타 과학연구 항목을 루개로 30여 건 완성하였으며 혁신 산출 지표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뼈 세품종 연갱 30호 육성과 보급, 감자 세품종 연서 8호 육성과 보급, 장백산 상황버섯 균주 배육과 재배기술 연구와 응용,
0: 네.
1: 길림성 연초 유해 생물조사 및 진딧물 방치 기술 연구와 보급, 장백산 인삼 다당과 사포닌 추출 기술 연구와 응용, 사과배 성분 절감 효익 증가 재배기술 등등이 9건의 성과가 성급 과학기술상을 수상했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딧물 녹색 예방기술 보급, 검정귀 버섯 연특 3호 전문화 안전고 효익 핵심기술 보급 등 9건의 성과 또한 성농업기술 보급상을 수상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연갱 39호, 연소 13호, 연농과 3호 등 10개의 알곡 작물류, 과일 채소류, 식용균 제품종이 심사 통과되었고 1종 상황버섯 재배 복합 생물약재 및 상황버섯 고산 재배 방법을 비롯한 39개의 항목이 국가권리특구를 취득했으며 이와 함께 전문 학술 논문을 63편 공개 발표했고 성급 성과 등으로 기술 감정을 35건 완성했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과원 비료 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과 인공 비용을 이중으로 무당 약 350원 절감시켰고
0: 네.
1: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율을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률이 85%에 달합니다.
0: 네.
1: 연서 13호는 감자 세품종으로 전국 감자 6종 난관 해결 협동 품평 활동에서 전문가 심사, 군중 맛 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및 동북 기타 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습니다.
0: 네.
1: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검정귀 버섯 품종은 연변 식용균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둥산업 종자원 안전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딧물 녹색 예방 기술은 화학 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길림성 농업기술 보급 1등상을 수상했으며
0: 네.
1: 연초산업 녹색 발전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인재 양성에 힘써 과학연구팀 종합능력이 꾸준히 제고되었습니다.
0: 네.
1: 장백 영재 1명과 서부이빛 방문학자 1명을 새롭게 배출했고
0: 네.
1: 길림성 돌출공헌 중청년 전문가 2명, 첨단 혁신 인재 1명, CU형 고층 인재 1명을 배출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러 명의 과학연구인원이 길림성 인대대표,
0: 네.
1: 성 5일 노동상, 길림성 노동 모범, 전국 여성 건공 표병상 등 성급 국가급 선진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대외 교류 학습을 적극적으로 구축했으며 5년간 성내외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 지도 학술 토론을 80여 차례 진행했고 각 전문 과학연구 핵심 간부를 차례로 파견하여 진학, 업무 훈련, 학습 교류를 220여 인차 참가시켰습니다.
0: 네.
1: 이를 통해 과학연구 인원이 혁신 시각을 끊임없이 높이고 분자 6종, 생물자원 평가, 지능 농업 등 기술 실용 능력을 제고하여 과학연구 업무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0: 네.
1: 셋째는 과학연구 기초 조건이 부단히 제고되었습니다.
0: 네.
1: 국가급 감자, 식용균, 배 등 세계 산업 기술 체계 종합시험소의 각 항 임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길림성, 벼, 옥수수, 감자, 검정귀 버섯 산업 기술 체계 연변 시험소를 새롭게 증설하여 종자 자원 수집, 품종 육종부터 밭 시험까지 전면적인 과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0: 네.
1: 이를 통해 국가급 체계가 선도하고 성급 체계가 지지하며 원내 전문 연구소가 기초가 되는 립체화 과학 연구 혁신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0: 네.
1: 이와 함께 과학연구 항목 건설에 꾸준히 노력하여 14호 시기 각급 프로젝트 자금을 2,600여만 원 지원받아 시험기지 개조, 기기장비 구비, 종자자원 수집, 주제시험 전개에 안전적인 자금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0: 네.
1: 넷째는 농업 1선 3농 복무를 중요시하여 공익성 과학기술 복무 피복면을 끊임없이 확대시켰습니다.
0: 네.
1: 원내 전문가 자원을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기층 기술 복무를 전개했습니다.
0: 네.
1: 5년간 성급 과학 특파원을 30여인차 등록시키고
0: 네.
1: 30인차 3구 인재 11명이 과학 창업 전문 인원을 기층에 파견하여 향진, 합작사, 농업기업에 상주 복무를 제공했습니다.
0: 네.
1: 밭 현장 교육, 집중기술 훈련을 1000개로 200차례 조직하여 재배 규모화, 신형지급 농민 5200여인차 강습시켰으며 표준화 재배기술

0: 기술수첩 간편 안내서를 인만여부 발부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농가 합작사의 전화기술 상담을 1,300여 차례 접수하고 지방방송 텔레비전을 통해 산업기술 문제를 50여 기 해답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농업과학원 위챗 공식 계정을 또 개통하여 신품종 소개, 밭 관리 기술, 병해충 예방 경보, 과학 연구 업무 동태를 실시간 발표함으로써 농업 기술 복무의 시효성과 피복면을 효과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 네. 이 14호 시기 우리주 농업과학원에서는 많은 연구 항목이 삼농사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는 농업과학원 산하 각 연구 일꾼들이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과배 하게 되면 우리 연변의 자랑으로 알려진 과일인데요. 이 보급되고 있는 과원 비료 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 사용량 절감과 인공비용의 이중 절감을 실현했으며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율을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 점유율이 85%에 달한다고 말씀 주셨죠. 이 하나의 연구 성과가 농업 생산에서의 그 효과성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이 14호 시기뿐만 아니라 과수 연구 분야에서 따낼 내 과수 자원 개발 육종에서도 많은 성적들을 따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우리 과수 연구소는 연변 지구에서 전문적으로 과수 자원 개발, 새 품종 육성과 재배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소로서 주요하게 배목에서 국가 및 성급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연구소는 현재 국가배산업체계 연변종합시험소 항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위에서 농업과학원 생물연구소의 연소 13호 감자 신품종이 14호 기간의 전국감자 6종 난관해결협동 품평활동에서 전문가심사, 군중맛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및 동북 기타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생물연구소에서는 무비루스 감자 생산기술연구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줄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우리 생물기술연구소는 주로 과학연구와 량종분식 및 선진기술 보급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신기술연구소입니다.
1: 네.
0: 연구소에는 조직배양 실험실, 바이러스 검측실, 농업부 길림성 무바이러스 괴속번식중심, 감자 종자 번식기지 등 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 네.
0: 현재 주요하게 무바이러스 감자 종자의 생산 연구와 품종 보급, 감자 신품종 육성, 감자 녹색 증산 증효 재배 기술과 원예 식물 조직 배양 기술 항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국가성 주급 항목 30여 개를 완성하였으며 길림성 과학기술 진보 1등상 2건을 비롯해 국가급 성급 장려상 15건을 수상하였고
1: 네.
0: 연서기통 감자 품종 15개를 육성하였습니다.
1: 네.
0: 우리가 육성해낸 감자 품종 수는 길림성 육성 품종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 네.
0: 연서 4호 5호, 13호를 비롯한 많은 품종들이 성내 및 동북 기타성에서도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원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금정귀 버섯 전용 품종을 우리주 식용균 주요 품종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주 식용균 주요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동산업 종자원 안전 기반을 탄탄히 다졌는데요. 단일 내 기술 부분이 이런 성과들은 우리주 식용균 산업이 특색 산업에서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단일 내 이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어떤 성과들을 거두었는지요?
0: 우리 원 식용균 연구소는 연변주에서 유일하게 식용균 연구소는 국과 성주급 과학연구 프로젝트 50건을 완성하였고 성과학기술진보상, 성과학교육영농경색대회상,

0: 농업기술보급상 등 10여 건 이상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1: 네.
0: 동시에 과학기술 성과 등록 19건,
1: 네.
0: 특허 등록 18건을 완료시켰고
1: 네.
0: 연농과계통, 연특계통 검정귀 버섯 3품종 5개를 육성하였으며
1: 네.
0: 현재 영지버섯과 같은 약영균 3품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본 연구소는 중국식용균협회, 중국균물학회, 길림성식 약영균협회로부터 여러 차례 전국식용균 선진단위, 전국검정기버섯 업계과학연구와 보급공로단위 등 여러 차례 선진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1: 그렇네요. 네, 24호 시기 입담배 연구소에서는 천적을 이용한 진딧물 녹색 예방 통제 기술로 입담배 생산에서 화학 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주 입담배 산업 녹색 표준화 전환을 추진했는데요. 입담배 연구 성과는 입담배 재배를 하는 농가의 실제적인 효과성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봅니다. 단일 내 입담배 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아, 네. 우리 입담배 연구소도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담배를 연구하는 연구소이며 주요하게 량질 입담배 생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황건종 담배, 양건종 담배, 보리 담배의 신품종 육성과 체계적인 규범화 재배, 토양 비료, 병 충해 예측 예보와 종합 예방 퇴치 기술 등 방면의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1: 네.
0: 담배연구소에서는 근 20여 년 내 국가담배연구소, 성농업청, 성과학기술국, 주담배공사, 주과학기술국이 30여 개의 항목을 감당 완성하여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진보상,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보급상을 획득하였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길련 9호, 길련 10호는 본 연구소에서 배혹한 품종으로 2006년부터 통과하였으며
1: 네.
0: 앞으로 국가품종심사위원회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1: 네. 이 14호 기간을 중심으로 단일 내 연변농업 과학원의 연구 성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의 유일한 종합성 농업 연구 단위로서 앞으로 어떤 면의 연구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0: 네, 단연대 농업과학 연구원에서는 많은 성과들을 따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당면에 존재하는 약점과 부족점에 대비한 노력을 더 기울이려고 합니다.
1: 네.
0: 그 문제점이라면 첫째는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보급 효율을 더욱 높여야 하고
1: 네.
0: 둘째는 과학기술 혁신 경려 방법을 더욱 완비해야 하며
1: 네.
0: 셋째는 고급 선도 인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 과학 연구 인원 양성 강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1: 네.
0: 하여 앞으로 농업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 기술 복무, 식량 안전 보장, 농민 수입 증진, 병광 번영 안전 지원을 목표로 종자 산업 진흥, 녹색 농업, 지능 농업, 특색 농업 발전에 집중하여 과학 연구 효능 향상, 인재 양성 질적 제고, 성과 전환 효율 증대, 과학 기술 흥농 강화, 기초 지지 보장 등 분야에서 더욱 큰 노력을 진행하여 우리 주 농업 현대화의 추진과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더 크고 새로운 공헌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우리는 공화국 성립 77주년 생리를 맞아 풍년의 들판과 농업정보 그리고 연변농업과학원에서 거둔 농업기술 성과와 15차 오개년 시기의 희망찬 전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77년 전 우리는 가난과 결핍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77년 후 연변의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넘칠대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의 용도와 조국의 발전 그리고 땀 흘려온 농

0: 농가와 연구 일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국이 더욱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고 고향 연변이 풍년과 번영을 이어가며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의 생활 방송 교통 문의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홍구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입니다. 네, 행복의 근원은 아마도 건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서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가지 건강상식에 대하여 설명드릴 텐데요. 청취자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오늘은 우리 이 파킨슨병하고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0: 네.
1: 이전에는 치매나 파킨슨병 그렇게 너무 흔한 병이 아니랬댔습니다.
0: 네.
1: 근데 지금 인구가 고령화에 들어서면서, 파킨슨병, 치매가 점점 눈에 뜨게 이런 환자들을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퇴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퇴행성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기능이 퇴행되면서 오는 걸 퇴행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0: 네.
1: 퇴행성 관절염 이것과 같이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다 우리 뇌조직에서 진행되는 질환 중에 하나면서 퇴행성 병이라 하고 말씀드립니다.